0: Singlenji, Tantalengene, Sensing Belly Sentini, Penjong Lungtin Yentilekong, Purge Lungtin Ki, Jimju Tedi Shibi, Tedong Lizendiri. Lizendina, Lomang Jimju Nindoji, Leneto, Chale Nangue, Genchungala Tendishuni, Jimju Ki, Jiglam Jixuta, Kuri Totamso, Jiu Jimju Teji, Sija, Gunki, Kodi, Silawe, Gijetone, Setishuyu. Kedikiranglia, Tungu Soetu, Jimju Teji, Tone Yuna, Manju Lizen Tedong Chibi, Jurimna, Lizen Ki, Tedi Kabaranga, Lego Ye Guji, Chukye Sunga Ni Chuchuta, Lego Ye Guji, Chukye Jinga Dundungu, Yuina, Manju Lizena Shune, Tegar Manju Denshu Gondrung Gashunda Lalina, Gendana Degri. Any Gilagi Tande Nandu Mutu Sunro Nangla.
1: Sumati Nangu Chik, Chugo Nazo Yuti, Chugo Tix Tungu Shabrava, Shoya Yella Tarba Yun Tava, Nikibulne, Chig Yachidje Tunyuba, and Susu Kipsi Chiche Tunyuba. Dinje Chugo Kiblogi Chig. Locked their chai over, Korka locked the Tola Chiuba.
0: Rabakla,
1: he make Dung Dinje Chache is down to the Chikaji, a damje, Takwe dam Kaji, Chigita, Chikshok Dinje, Jaria, Yogen, Jaje, in the down to Guduma.
0: Rabakla,
1: and a Kajak down to the Toto Starje, Colo del Tarsne, Uzu, kept down to a Sotiki, Dezun Hajangi. 네가 친구를 먼저 갈 수 있는 추고디 나서 유배 추고디는 인지민지 디나리아 슐룸 간이야 저게 맞춰 든들 지금 저도 넘나 띵은 저 심지 년도 거의 거리인다 도덤나 인도 내주들의 토비네 들이야 즉 사치 다가라는 까지 사가라 다가라는 딱제 지하지다 네 가래 루바 다가라리아 요사나 우리 도저 망체 체조야다 망체 주고 둥그집인데 딱 비게 둥그집에서 졸았다는데 걔나 둥그지 차인데 나로리아 지금 졸아 갔다는 놈자고 여러 가지로 뒤시에 동물 봐
0: 반다
1: 따야 유네 여수도 이 코르가 가야면 차도 그래 아니 던진 남바면 딱 단데 여수도 견살 루톱자리아 이제 코르가 뉴메 차스 인수든지 시에 아 뭐라는 카메에서 시에 저세 겹이 무동아 전다 디인도 디인이 예바도 있네 네가 친구시라는 아란조 즉 미치 차선에 즉 딕진 나위나 낮에 내가 요나 윤구요 말 내가 뒤져 두고 열봐
0: 제가
1: 저주 있는 건 저 인짐 즉 다 민나 맹갈 된 거를 주고디 낮에다 매균 파분이 인짐 즉 주고 민가 될 거 오다 그봐 제가 소가 들어다 네 네가 탁세나 요래 디 즉 디나 즉 시주제 디도 수염비나 계란 찍네 교고 당초 말 니네 계란 낭다 맵지 다 두고 유자 미도 Tanya shibu yorda. Tanya yobu di kiranga bige mi karsana mili ya drog gini ya mi chugo tanya mi di sambat bige chugo tanya na shio. Mi bige madaranda suru oo zimbida tayungi oo zi shenala oo zi la bige ngamda suyungu ruba.
0: Riba.
1: Chetan tuzu ina drog gini dindegi kub di dindjaga dindega na ya nubi dindra tuen chuguri dogjo nubi dindra tuen chuguri di ina nye di na shaya ki ka ina sumbat chayarba na zi yuwa chugo di dama chod. Kang awak di kalah sana kanzo, di nali naza ibu cikgu dah teri kah sana kanzo, zaman ini nali dinding tu, cuci ini nali dinding tu, kanzo tunggil lese, tunggil kiri ya le, taruh taruh yang itu, tunggil yang itu dulu yang itu, di kanzo cumi ini dah dah terdam sampai korin itu, lese thomu dah lese, kakak koyak dah lese thomu dah lese takce dah lese thomu dah lese, teri ya yosan dah taksi cikgu itu, lese thomu dah lese niaca tangguh di kalah sana, kamlo cikgu kanzo tuh depan lo ni kau ni ya. 자로당 차브르 바다 안장 가브 임벌이 디 안기드 마우 임바 르바 안장 정규 응어 가브 임벌이 디 안기 마우 임바 디 이기 마우 임베서 디게 내급 디나리아 로숨 디 여제 다 탄데 로숨 여제 로숨 코인 거 같다 저 던도 인제 다니도 인제 다니도 디 다니고 레가 치스 데 아우 게미 인제 도바 아버 인제 기타 지기 치로기 아버스나 다다 인제 게 다니도 가주 가주 공사 가우 태연이 치벌로 인이 인제 게 인제 다니도 안다 가가 다니고다
0: 어
1: 네가 다 다야 도르와
0: 아
1: 지난주 인제 그 문동안에 소도 왔고 말아 싹싹 된 거요 건설 내다 제대로 다주고 유스니 소르치르 봐 안티 신다 돈도 어제 안 줬다는 가서네 포스르 봐 Dusruba, Tupsruba, Rubasses, Hajig, Sess, Sigma, Hajig Ris, Sigma, Hajig, and Jurgis, my Sigma. Oh, Jetan, that is to me, Tondo, Dan Chogi, Consuleba, Yadan, two devonshire, Consule, Constant, Injetan, Consulog, and Elibre, Consul, Jigsu, the Kimbo, and Suretan, Consuleba, 동화미 마치는 게그 진반 왜 유미 토탄 열에 염하래 되게 아 팀루 토담디 군주 근데 정국이 팀루디 저선 쇼그래 쇼 말해 다들 저 정국이 저선 머신이데 간소네 로마오다 기제 동국자가 이 물 간소네 랑갈레야 니가자가 유니디게 간소 니바토 다치 쇼고 메베가네 토담 나시다 쇼고 메베가네 니제단 우르다 쇼고 메베가네 미트조 가레쿵레 델리아 지르시제오레 델리아 간소 년동 다 다저 진제 나로네 디마 차다치오레 Moral kecik cikur, rantai mesti tangguh ya kare. Rantai hati tindak tanya kare, coba, tutang kare kare, coba.
0: Coba.
1: Ani tindak yang tu, si tak tu macam ini, di sini naza juga cukup, juga nalo le. Di jauh cukup dengan tu, tuh tebal lupa na shubin. Jauh le sampai cukup di kalau si ke tempat jauh tanjir coba. Kasi milat je, kunci kena lakzai orang kena kalau ni ber, kena ke tanjir mungkin kaya dengan tu. Buku tu sudah tamat, buku tu lagi lantor, ngunjau kalau lagi ni, langkah tu tunggal cincin modern ni cakap tu tu tu saya yang marilah, kalau sengkut tu tu kita nak kunci tempat tanah tu, semua nak angda yang macam tu, semua gaya mi tu yang ada zaman nak, papa kijau kibru, ni tangku ni angda macam tu, di semua langkah ni kau tu semua lagi tu memang susah tu, jadi cakap tu cime cukup dia kita bagai injar lah. Bakwa ingin kerana cakar cuma cukup kerana sulung kat tapi ni kerana teli ya kerana kalau laki juga ni laki di mana suri laki di mana suri laki itu sama susah tak bet cinti cikir jadi ngaco jika ring mati cukup model laki ke bakwa tanje ni je kawin ni le kamu kucar cukup ni je kamu ni je tan cukup ring mati ni tak di nala cakar cukup dosa je model tapi ni tewe ngaco ni je di nala 하장 지부들의 일라 딜리 쇠부치 채무 쪽에 도덤제 제단 대조 있는 건 좀 가지 어제라 미수도 단도 당연 것도 아니 안다 단도 가 가지 것도 냠주 그 주고 간 거 안다 된데 주 수수 다 가지 주부스 그 동안 가지 다디 고마게 없어 거래 배내 꼬 디 수수 감로 봐 디 디가 될까 가디 가레스나 당 아주 칠레가네 때문에 디 비가 가면 디 응기 안다티 정구레 주시 정구디는 추구 거리 멤버 나로 추구 거리 멤버 나로 그 강거지 그 안다레 제가 네 그냥 그 감로 쳐대 가면 그 그냥 그 감로 쳐대 가르스는 코로나 그 지제디 겸이자다 봐 주주 심된 요디 가르가 그래서 넘겨 안경 원벌이 야면 안경 세부 가야 돼 그냥 된다 가면 그냥 내 전에 안경 뜨까지 그냥 수수 안경 있었다 무슨 칠레가 내 전에 그냥 뒤 구마기보다 미 안경 그냥 뒤간 배주제부터 세부 쉬부여다 다템질 통그래. 제가 대소이나 직체 응급금리도 수처럼 응급간조는 급조니 디직되게 다는 게 뒤대별로 날이야. 간조네, 봐. 직절름되니다. 간조네 여럽춘디 주고 마다니, 봐. 여럽춘디 구셔된배든 저기 그다 주고 건조 마치니. 이제 로그도 마우기 해도니 소든데 다들서 먼저 조금 소니 통계가 나로 나즈고니도 먼저 니바도 도든. 세우치치국도라 딜리아 만조 지금 믹스에 만조 지단 채나 옛날에 니가 탁스에 사주었다 니가 탁스나 루고고 단다 지금 짐준네 된자는 전에 단다 지금 예두이 나라 둔디 나제 탈로직 납조 지금 도덤치하고 투주지다 옛날로 짐주기 주지치하고 투주딘데치 딘데스 지금 단 인도 나라 만조 이제 잡잡다 지다 나인 구동아 인도 투주딘데치 림다 딘데치는 직 통다 직 탁세 제위나 아니 먼저 대수 장군 차도 그래 제단이 당부디 계란 도덤 채도 보면 네 밑술에 모셈치 네 카네 이미 들지지 네 카네 이미 들 터지죠 네 카네 이미 들이야 예제 제 카네 이미 들이야 바나리아 캡다치 스체제 셰유 제단 뒤 있는 먼저 추도 마선에 다 저거순이 이제 먼구도 단당아 지금 연유기 뒤는 원절이 딱정 원절이 이제 와 두들이 이제 통용이도 이제 통용이도 제가 먼저 더 주의는 뒤에 나로리아 직견유에 주고 자로 침대 주고 이제 있는 다 레제 주고 이제 다 지금 이제 동제 배때 다과여 여다 이제 나용제 아니 총계 나로 디체용도 되네 카 축부티 견유부터 가르치는 먼저 치료금 뭐죠 다 통계치로는 나눠 주요니 저봐 안에 유고 전점 채터리네 요니 안에 직치로 통계치로는 나눠 주요 저때 모르고로 딱 봐가 뜸제로 조금 쉬우지 고라네 전에 때 아까래 쉬고 가지고 같은 염치 있어 좀 등어 돌려도 통계나 죽으려면 지 쇼샤인 딱지 주 지금 주 터도 먼저 쇼놈네네 지 뒤로 주문죠 하나 쇼 디네 마이네 지 주시문죠 하나 담시문 전에 까지 종기나 죽으려면 죽어도 인지 이제 장목 오래 슬레우래
0: 그래봐
1: 델리아 주 당구 차에 연이는 델리아 그냥 먼저 지 사고는 해봐 직내 있는 그래서 수주다 니네 있는 디나로레 랑가 파탄데리 델리아 랑가든데리 델리 익선나로 나온자 죽어도 있는 장목 수제 종기나 죽으려나 스텔브규래 때문에 딱봐 시부든에 기재 아니 딱봐도 감이도 중요한 물단도 딱봐도 이게 강가랑가 사르고 동안 제단 뒤에 뒤날이야 균 예배 주고 그봐 주부디 또 체제 시행이 제단 대조 있는 건 좀 예봐도 뒤날로 드린 뒤날이야 균 예배 주고 이게 네가 다세 근데 최고 이면 다티 직내 칼로벌이야 익습차 수유니네 야지르 봐 지금 주신한 얘기도 다 지금 짐주다 지금 저거 예배 고려 된자질이야 다 지금 된자리야 그거 요새 고려 된자질리도 상마에 내주된 저 통일도 들려야 말기하다 들려야 지금 인도자야 된자기 저거 요라 대충 도담 쳐봐야 도담 지 된자가리야 회야 매배 도담 나야 롭쟁이 저거 된자지 예스
0: 내세기라

0: Lese kala, ini kala ke tiri nangde muti sunro na.
1: Lese lese, ta tina liya ngancho chik kyuye nalo liya chiki mota nyueba che liya, sa nyueba che liya chik loka chene chik che sasdo. Ta ti kichi ti sev kuku mendo rwa.
0: Zhba.
1: Kurang ke cha zime le shin cha shiho ji nye jo kai sheng skasu na hak mendo. Ti ina kurang yiki ti sev kibro nas chibati. Tine chibu nyibati pao cha shi. 少的话过不了检测杂弄生意所得了，但，特别在某只时段，当面以内的，十节龙骨门都十个门着是吧？
0: 哦，到底十个门。
1: 在底所的人，他既然，某只都做这个十节龙骨门都呢，当他年十年老的白骨门都，搞得几乎到年里啊，某只怎么说？现在某只人家有些这个长不了，牛不有些过过的，这个门呢，既然的龙骨门的，龙骨门的，既然有龙骨下节，这个石头把呀，没吧？ 啊，顶这个顶这前面呢，毕竟现在呢，龙骨马的白天不出过啥的，就龙骨下面呢，各种各种土著民间那第四单节，这里啊，大军去接的，有人啊，那种白土著就留下面呢。啊，你是不是实际就对农民咋不普咋不老咋不是吧？
0: 是吧？
1: 出咋不啥的，就团团员过的那就得团员过的，现在都做干个，顶这个那就团员过的，现在看上是不是前面呢？ 십시체스대 아니 십시가 빠스들 렌다 그레스 빠스 렌가라 뭐야 아니 그라 가르스네 덴주그 주주 마여에 빠스디게 장마체 니제 포베 빠스디 빠스다 니제 포베 디 돈다 니제들 유네 디 장마 속고 요레스 저다 디 인도 아니 그라 디날이야 로시실 로니니레 테즈르르스 로투바야 십시 자메가 자고야다 양로 dunba tomogo che kewa ya shibshi basi ni chubu ne ane lo re re jamega re re za gugu yo res chetan di chebre chetan gubja gub maa kewa di nal ya kiran di chubu oya mienpa rwa tala gyu ya mienpa tige shibshi shibshi ke tenbe toks re ta chubu oya dinde yinba ina ane nganzo chik lo ngay na lo lo re re re re ta lo ngay yos na ta chik bogdong la sokwa chik chato ki kebe lo sokwa dinde lo ngay na lo re re 십제 캬메라 저주체 롱아 유스나 롭지 롭지 제제자야 소든 제스 아 차다디나 인지미직 아 익섭나로 나스 차다 도스체제 알리 친구슈고 예스
0: 네세글라 니 트리 트리나 트즈겐베 리젠티 시기니
1: 그슬레스
0: 그슬레스

0: 三零一听的盆中龙池年轻的空，表格龙池起针对贴纸识别李正体呢，学咱们台个学习。李正体就读安卓李正了土狗堂，给别人能跟其三种用来呢，因为呢土鸡是收音，俺老师前面李正呢杨杰了解用。
1: 주식이 우르싱트 양타기 람니지
2: 샤차웨 첸규티 닝니웨 여무인
1: 다리키기 센심바디니 편쇼롱친 인천리쿵 표게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ཁྱི
1: ཙམ་ཙུང་ཐང་ལུང་ཅིན་དེ་བར་ཚོ་བེ་ཕབ་གི་ལེང་ཡེ་བེ་ཙམ་ཙུང་དེ་ཅི་དེ་ནེ་ཅི་ཝོ་མ་སུབ་ལེ་མ་རྩིན་ཐུ་མི་ཅི་ཡེང་ལེ་དེ་ཁར་ཆུང་ཆ་ཆང་པེ་མ་དང་ཚུང་བེ་ཙུམ་རི་གུ་ཅེ་དེ་མོ་དེ་སེན་ཁེན་ཆོ་གོ་ལེང་ཁེ་ཆུ་ངེ་ཝང་གི་བེ་སུ་སུ་བུ་ཙམ་ཙུང་ཐང་ལུང་ཅིན་དེ་བར་ཙམ་ཙུང་ཐང་ལུང་ཅིན་དེ་བར་
2: ཁྱི ཕྱི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ང ཅིར ཤུང ཤེ པ དང ཤུང ཁོང ཁེ ལེ གི ལེ སུ ནང ཡོང ཤིང དང དང ཤེ ཨན དུ ཤུ ཡོ ཁོང ནི ཀྲུང གོ ཙུམ པ པུ ཐུན ཙོ གི ཁོང མི དང ཀྲུང གོ ཉེན ཤུ ཙུམ ཅི ལོབ ཚོ གི ལེན ཅིན ལོ ཤུན ཙུམ ཅི ལོབ ལེན གི གབ ཅུབ ཤི པེ ཐུ རིམ ཤིམ ཅུ ལོ མ ཅེ རེ ཁོང གི ཀྲུང རིན ཁང ལ མ པུ ཤེ པ དང ཆུ རི གྱོ པ ཤེ པ ང ཅི ཙུམ ཅི ང རི ང རི ཤེ པ དང ཀུ ཤུ ཀུ ཤུ ཤེ པ སོ ཙམ ཆུ ཁ ཅུ པི ཅུ ནང ཡོང ཤིང kong ki tsam chu ka chik le zhong ge zumba bu xi be tu dip ge e to se cha ga da qing zhu ma ge ji xi xi be tu dip da se ma le xi be tu dip ge cha ga da ge ge be ping xin fo zum ge cha ba so to ba da tsam chu ka chi chi ge ge yi ge tang pu yi le gyu ye ba ma se ge ji be dip ten suan nang ting ma xiong yu zhong jin kan le ma bu xi ba di ni zhong ge zumba bu tun zu ge zu ne to ro gyu che be zhong jin pu dang zhe wa yu ba xi yin ba di ni 표교로와 미럽니기 중어 주연에 민남라 중화 미리 능규기 튼지지와 세균 체부식다. 대외 양신 자치외 통계 토안에 민촌의 기간여를 루당 튼비 섬시 사무체비 잠취식제. 샴라 행기기 중교 좀케마 두엔준기 잠바다. 잡상라기 표게두 교리시. 변조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중진 강라마부시바 표노르기 좀지당 양균 슈바티 liu chuksun pati senruwa na. Lopko tsukchib yue me, li chin dengi chima tsamya tongju mebe, nangung yu le yakda mebe tsonan shikki. Tsonan teni, beme W dengi chuti dara simsu langlang chariyang lakbar lintab chewa tang. Sipur tangwe dunlong tang jawara ngotong le poa yang changar sim le poa pa tsamle mo jiche due me tukyuru. Tongmar nangung yu le li chin dengi chingi jik jor me, yiksu kyu jing nyugu nyushu mechikbe cikdum kashi lemi. Tuanza ni, shenzhen le zhugyur tarsu chibbe tu yuusin la, hanen le zhugyur tarsu chibang tu yuusin. Talam shanghai yi fudung le zhugyur tarsu chigang zhi. Mi mangpo fudung le lipji chukda chekzui kodyo chung. Mingar gongdong ki ngenu chomra secha tubu mindu, sebu chung chi shecho jiba chishi. 南宫有个陈毅拉土浪的抗议第一马戏听啊甚至密西区的海南密西区的附中三比区所那晚儿天永阳他念咱们的让了这娃爹的命他的切莫几个云的让他这娃约不起天内宋的阿公日日新都陈毅古局的南宫有个团结性信心各个扎基为吃素怎么样马通空扎什么说的
3: 蓝奇奇奇唐不丹美别结果我查到的扎基为结别我不提刚口的结都马结空女主可长途决的这库了密切日的那不算天卡破及扎基外生气抗年推马他恰经村南穷我心的确实命运起不当小娃基林基密找我有密大局一月结束莫然样才能结不的上蓝托潘竹村起密忙为 我心没心给密措当偏准大娘们说呢电梯没别为什么去没太高的着什么给一些看到去擦板当推的一些期间破选题扩然给两个期间都没了卡的切的原本开发的没办出电的没别给着这些各个可持我的孙男给的擦板当心对面明年清古你了得心对吧的今年
2: 추슈 로칸 법주다 직슈니 총대 룹충 기친구딘 민식메 개종종나 책배 킹배 떼바르도배 떼급 겸윤의 장슈슈 당제 징벌 뇌부 강식 폭배 손안 기바당자 금이 깨 차부시기 칸이 시시 강둔당 치마 양찰법 법 벌신도 듄투투 금이 티 모동 가르신 장루직 장가르장바당 장루시엔디 뿡배 도와두실 미규와도 샤미 세메 치중 잠 유카르 초토스부디 칠립기 답쇼 지힌 흡룹두유 페메티 라직 게세르당 라현디 몰라띵네 게슈 침뷰 소솔롭자 치무튼베 장시기 칸사르 개발 루치치기도 쿄란라 모차규 메강 만주 터돈 소화기규유 세르 메 강인 세도와 중참 다수 징벌 너수 동외 촌마기네 락베 풀외 담바 발목강 라두팁 Lakbe shukki dampa nyenram tu turgab, takta pyome ti lam kituwa tupab. Pyome ti gowe silam gemu ji kyo yubada. Torwe dampa takta rangi lyutu tu pokba tunggab, chotu lip ngang nangung yu ki chos chongba masi, mertani judi jikzi chu mebe cakbar jomdi ki ting tu dip. Nangung yu ki mikdun tu naktumtum ki chona tangja ting shibi jashik cha. Tine me goro, 너수 차고 당하다. 책균 모든 규디 징바탕 창계 등립법. 개바디 개슈 침부 각동 체무 범위티 응아신 체인이 돌아와 지신 난공유 돌리추. 콤바카시의 뷰디 권람도 주급 얌센기 개당자 직람투 제달쇼. 난공유기 밑당내 대급 랑기 류부로 차기 킹신. 신종란 니네 야르당세 구유중세 고르에 나왔기. 슌바티 시타 쵸디 듄투 쵸마 푸바르 중세 탕팅두 녜지 페미티 지스규 난공규 로규바 지신 쿰신 침부 듄투 쵸디 슌바티 당 페미티 니리에 채워다 니위당 나가 유서규 메 죽샬류가 라도 테베 차바르티 고유 토트급다 끼지다르 체잠 창토 장비 차바르티 고당 모동와 룽퓨 클립립두유 로간 치기 윤잠 툴립급 미 토나 윤기 마리 냠네 류조부르데네 차 주지 지급 모팅팅기 슈겐 동부와네 샤구 튠디 모돈네 토마르 항상 바다 디니 쪼나 신도하기 남주르된신 교란이 규모 켄식당 자와라 까차리 균도르 동투기도 제설 난곤 휴기 체마르 치마카 강쾅 오동다 토르그 냠무 까마카시에기 공두 미정이라 예주 체바 체니 삼로 틴데 코르와르 괴바기 메 차바르기 모동 끝내 규베 캐리 큐리 르부초마 심바라 요뷰나 두사 뜻링네 추팅제 뼈모잠데 메뜻 쇼르투 고추난 방잠 제베 추팅투 장마르 치치초 샤크 듄도 립급 메 르부 용 리네 추습 테베 자티뜻 부르큐 샤크 락바짱네 모야르 틴지 쳄 메 카야 미치바라 랑키 요뷰응은의 숭화다. 강바니기 슈겜네 요뷰 강의 수책. 샤규 잠네 심제 친도왕은 제외딩네 차튕기도 격풍 알라 뛰어당 시시. 난공 규기 넬리치신 리불 꼬르와시켓디 얄랑. 류네 주춤춤 자신도 샤르실로. 리칭링디네 카키 잠기급 그 파만예뷰 따도 롭차롱네 최신의 추동화다. 모체의 누구 토시 제바마세. 고기 공치네 진이 시답지라 급거르 모신베 기겐다 준주 민주 수슈 민라리에 겐디 라닌지 커두 난켄지 담시 지급 지소니부 그체체가 격부유 격부유 지설 내수 첸삼 겹치 뷰니에 간낭 추교와 당 칼라수 드럭스 꼽디 남 장마치니 계지 장마체지 더둔살러 추첸삼 돌 니만 눕카라라 다수 롭찬네 카체 칭아 로칸 유설 꼬르와 시겹네 난궁유 레리 치바다 급키나 난두 송네 카다 첸잠 류카르 쇼르두 리칭딩 커두 로립기 유미 개자치 토미 튜수 난궁유기 딩수 유신두 제손예브로 렌 딤무 제수 모양 숨니 자월 쥐네 칭이 민주로 강인함 냠두 심체 중무 제손예기 뒤두 나와 민도기 대대 효류가 성인능이 시기 지지 지설 Nianxie Dumer Nam Tip Xing Chapa Pepe, Ame Pu Nye Kyu Tang Nye Dian Nam, Jilu Ki Jie Kyu To Jim Gup. Pula Gunxie Chepu Dutong Jigrang Le Meba Deyang, Gewe Lopra Chimur Jowe Lo Nibar Nye Ba Yil Chien. Lo Tier Chekju Tu Supamne, Jek Xing Ki Tumbub Towe, Babie Jekzi Mangpo Sa Ji, Kim Tu Jekzi Sum Kang Xia. Je Son Yipu Burgam Garpur Jekzi Ting Yi Chu. Kuchub Khan le Sum To Zongbe Ngu Ki, Pokip Chishe Mito Jien Jigdang, Re Ki Katien Nyi Ngu. Jala Teta Gondrim Chikip, Je Son Yipu Matru Jigtun Chung Xing, Pokip Ki Chishe Tetang, Kim Tu Dagbe Re Gyume Nangsha Tang, Singpe Tang, Tishin Re Ki Katien Jigje Nyam Tu Li Jing Lin La Ge. Ngu Thangwa Nam Kho La Tu Jebe, Chepu Tuku Tini Ngu Te Nyo Ba Shikshi. Tuku Tien Tsuishi Magbutang, Lagbachangna Hindu Bebushikyo. Kimdu Nyarwe, Reiki Kaden Chungchung Riti, Pukimdu Lugab Nyechir Dingi Yujing, Puloma Tadu Nyechir Dingi Dudi Likbar Dimni Gamdu Ju. Tingshik Chungpe Pu Nyinji Chigab, Reiki Kaden Di Nyinji Ki Nyechir Dingi Du Yarwa Lip. Babi Dene Yerki Minisar, Nama Sukin Chungzu Ne Tuen Sinji, Ame Hine Reiki Kaden Di Chewa Tsubzu ngang Chongpe Kimdu Gewargyu. Chongpe Ame Chimadung Kintu Nyechir Dingwe Bunyang Chir Tunpe Kaden Parashuxing Putang Pomo Nika Tsunpe Sunnam Lamchu Tenpe Lijin Lingki Amadang. Pyomi Shenda Kashe Nyamtu Reiki Kaden Jemsujuga Masi. Tadung Nyechir Gunju Tang Ngangui Wadu Chibika Tang Badam Tang Beche Suo Dor. Tine Chongpe Ame Bakba ma shubi batam doa kashi li jing lingi ame la nang tu ju ne nari. Tinga ngay kimla lemba yu. Sang ju gigab kyoran tsu sacha palmu kangzam hamsung che du. Yina ki tsu bowe u tsu ngang sang ju gi nyan ram tu yedong tang tersing zu. Kangbe gem dun tu jam ma shubi hingdong tiri zu minyan ba jie su kodyo chungwa de. Yerma zu ba jirab nam gyobor gyurwa nga de tang. Tersing ni chikui ki tuan yindu. Sangju gebe lo jimara kengen diin mebara nying kakar ngokar tu chulu bimu ma sinzam ki nang tu danyo yi baba chongsu. Bushi zi tugen danyo yi baba jibu minang ko jibu siwa re. Baba chongji danyo kongru langne kyunzu yekdong tang tersin jeba re. Kyunzu boe ngani tangmu tabur zine kongru chichu il do tang. Tanda danyo tang kyu chongbu nying nyamdu nengang kyunzu chinglin ki semu zam na yang tome dup. Nyingzhi qebar yang gange dindze du. Nyingzhen ki reiki kaden tang pokip gezong du den kye mu. Dangong chingyi limne teta pula nama lenshi du jogi yinsir. Nyingzhen ni dindze sim nak

0: 那现在我们从里程去就读一能安全全程基地聚集里才能说南肯去新人初步签了第一来十年困难一呢但我也可怜米兰西北松懈的感情龙城去新人初步谈谈那些三大杨伟初步重不听见了呀皮阿姨龙城真特米兰没个龙城真特米兰没到呀南西了干中人安全康大呀人意了没忘为强为他了
1: 디몰 조심 바꿔 수 나샤 다음에 콜레 밀람 집에 송시에 디지 세난토

0: 루시 님시라탄스라 루단기 요구체 디링아츠 아메올레 낭차지 제베 낭탄 상시시서 저구신준서의 야등기 쿰답시지 자이 당스거니 차로랑비딩케 방불교 계세 저구신준서 트리나 빌로탄시에 다야설가 비유비나 안세레 제니 정이게 지제 옴세 카디 야구치지라 아차게 지와 저구신준서 레체난 휴제 야제 롱친등기 센저서 냠치슈규 듬베장시예 샘리아 무트디 나마 지제시베 낭센디 신신나죠
1: 나망직주

0: ngaranzu tsowe nala. Toksita chiwa jami nazo kinti yoshi. Toksita chiwa diyege nganzu mizi gyurim chubyorda pomo.
1: Shiza, nganzu e chikdin kamchimpdeya channa kebe maze shiza mongu chigi len shindegi dunba chimpyu. Inele chiwa mongu chigi yang takbe len di kyuni haku mindu.
0: Pomerang chuo chindu yube samlu du yubu khore kami zeshi ran lo diba chishi. Boge na nama rizu nala ji guo ka chigu. Di nala chimbu yina dian dian ran la guya ge lianji nindo kabuji.
1: Nama rizu la.
0: Oh, chenang ran nyingyamdo nama rizu na zho.
1: Les bola.
0: Da boge nama rizu ki guo de chigu yinda.
2: 阿姐杨啦，公看啥？哦，婆婆拉姆啦，公看啥？你看那皮皮，来姨，阿姐杨啦，阿姐杨啦，用皮皮洗的，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皮 시비 사감 구유기와 단자와 였다.
1: 라. 주위에 개배강 빡부 책부디 있는 점리 시비 사감 구유기와 단자와 였라.
2: 지다 부모. 더디는 로하장 망외 나위 경의 뒤저기 뒤줄이야이는 세시지무디 커우디 하장 감시치부타 갸주이네레 감사교부지 급티뒤이네 땅니뒤속자 코니야이네 범라니야 배워 니뒤속자리 생모주체중아 今年이는 去哪里야 좋아하게 돕다 니네이는 감시토리야 좋아하게 돕에 니뒤속자디에이는 감시토리야다 저뒤미치 터미충부지 가레스는 갸주 깜버바
1: 오실
2: 제자인의 주베게다 랑키 수부딩키 렌체디는 뇽르뇽 만조베 치도는 주베기 박배월이야 짐시 되메 주고디 주고 짐시 차용부시
1: 알레 주베기 객부 주고디는 코란지 수부난키 렌체디에다 송예 치도리 주베야라
2: 지포모 티네 정이다 천의 집에 고고 치도지 티마체인은 개베딩키 바쿠차쿠디는 진의 주베키 류부구규 집에 급리야 디거타 더도인은 주베기 숙부낭 줄리야 송급 집에 뉴비 내겼다. 티마체인은 더 급리 주베리야 정이기 자틴데 토비는 아니 언다리야 뉴스마요의 치도다 정이 송급 치지 아니 숙시부인은 바쿠디나리야 주제디에 동아
1: 원두
2: 제산 디디 시제 림신다 퇴주기 교환한 된제이나 주베기 개바야 사신청라 그루드더비 주고디 차브리
1: 진짜 임브리 전에 주베디나 니도 상자디 니즈마야 나가모이 늑스시르메 커우디는 감시에 침부 차제 갸즈 금도 있는 건저 정리 천의 토의 치도 있는 개베 땡기 주고 박부 차고디 기염브리 지발 아제양라
2: 我当然是
1: 他都把专业给那个树叶里啊如果一个社区的事
2: 是不么如果一个社区按照中国那位民族人呢如果去如果个定理啊改变这数个一个人不谈听你咋去为啊人家需下心的答
1: 那谁啊这样啦给那个来当然树叶这样啦可能呀你那就来给那个别别差不多这一对子吧刚刚是给给为共产党啊树那吧
2: 我一不么
1: 前的差不多这一对子吧预备给你的我打开的是丁格的
2: 不么他的问题是哪吒差不多这一对子预备给给给爸爸的呢那么差不多的
1: 那么差不多的啦
2: 哦
1: 差不多不可能那么差不多的
2: 是当然最七夕批准期间的预备给给给给给爸爸的呀十字期间电影的新年的预备给如果的呢还将给差谈不约吧차탄배주고디나네는진내추마슴통마리라니네는추야토레통마리제사이는추랑배군와리야이는초와동원세퇴부여리
1: 추랑배군도리야이는천랑원세퇴부여리소는주베개불룸부차이에디이는치로추랑부탄조여리송구여리
2: 시다부모 차바 머포 코리아 주베 개베 간거 주고 들럼 차이에 디 투디 요스 주베 수나네 말이 디니 치로기 크우 투기 랑브지 카인스는 차바 법조이디 롱캄 치비 옹뉴디나 말만 주고여리 제자에는 출랑배 특채디니 레치로 치로 주유타 학바르토다 상월타 바다 가족의 예유비니 출랑배 특채디니 디신 치르 주요리 지단 전에 더 주위에 겹을 키베 주고디 트제디나 하장키 마비임타 코난키 출랑 부티다이는 주위에 겹기 주고디 가니야 레뚜즈마이나 피에야 룹체디에블레 람사 수위나니야 심통마디 제사이나 주베키 치로 주고디 데비는 롬비임베는 취직은 거다
1: 아 레 진짜 임지 제나제양라 주베가 공부해서 가봐 등고 여래 취나리아 등고 여래
2: 마리 범모 무시천다 주베 취나리아 대야 하장 가봐 여리 대인의 콘주 공부 되는 감세 등리아 등고 유타 소비 지겨다
1: 진짜 임지 대도니에 시세리아 주베 시에 치정고 시라 유자 송차 취리아 치치링 수지 기태 임자 주베 하장양라
2: 지다 범모 주베 치디는 하장 등고 여리
1: 아재양라, 피에시다, 유베 피기 격비 박부디인의 추시 정구르시야.
2: 리포모, 피기 명리아인의 부장 유베 스워다.
1: 부장 유베라? 제노 유베디 격로기 부디 정구인잔 체류베라.
2: 리 티탄 조아요리, 유베 티리인의 랑게 길허저 스구리아 저두 집에 치권배 속창직시다.
1: 치권배 속창직이라?
2: 부장 유배기 수비딩리아 링체리아 리미 숨내 듄팔 유배 부정국 기업 등한 주통도구라 대인의 량한 주통문은 신디인 뿡어머시 말이
1: 피그 뿡 말이라 쟤는 가리
2: 피그이는 추즈르다
1: 라 추즈 유배기 기블로리아 기브지벨
2: 지 추즈디이는 개교 댐비 외비딩리아 기라비 유타 책임 원참기니 주월이는 지시 바르기 신치 도구지 부장 주위에 치타 정부 유입타 투주 정부 취나리아 차도 치도부지 제장 권주의 수부 주제의 교화디는 외신 참부지 유입에 마치 격기 주고디 딩리니의 계급 비숨 척대열이 제장인은 주기 자리 초기 치바야 하장 취배 구유의 코든 제열이 디두위는 권주의 개배 딩리아인은 주제딘데 계용구였다
1: 콘츠이 게리아 키베 바쿠디 주고 리신 자 디나리아 게이큐 푸숨 속부디에 요리 좀 아제양라
2: 지
1: 나 타도인 콘츠 온 튜지 좀 부치나 데디 좀아야 추지기 얘기 책임 되게 좀 버리 좀아
2: 당연 이제 범모 지딘 디토기 외부 창마야 있는 정일이야 참배 쿠유 지유 타 쿠유 티탄 듄제 있는 튜몬토 전해 지웠다
1: 러시아 제라 당연 이 대양에 소식 군게

0: 坦德尼毕竟可以去最交松到大日
1: 本种中心年轻的问题和爱中心年坦德本种三个年大的前属
2: 平均农村年轻人工资普遍农村人，他的平均生育年龄的前属于。
3: 新疆林业工干上，铁林里平的个别菜短塘，今的个别菜交别二十八三十。
4: 天地里菜农，学员农田种田，王群正去拉个长条土，得心能可。拍起来团主票台，积极出击习近平的党委组团开前台，突入三百党个培养社区，领导团员定十七点，点评他拍给健康，他从多起节气团前夕，团员切割几个小块前台，介绍人路突入前去培养三百组员下去，来给台湾小兵官兵南宋党委国堂。
3: 让中的吃得那早几年，每日团结也团员兵集中拉大团员定十七百个人。
4: 年到女士出来，培养教长期给出来最期球队得队能效，凝聚了七百块。
3: 让教长期三个提炼七天练练给最女人多了，更你把拉萨的搞出别国了。
4: 但是从今起，免去感觉色气，今年交个出别国上行。下面的听的来参加能团习着他三转他。
3: 那个六五年年就比赛，姐姐这个年年就对你怕了。让江江等位的书记王军正给洛克冲给了那通去谈省的总亚洲总结束平面协力就将他听了狂别创设他的也敢松江他的梦求协力当作用说了得心老师况且别给两段主作天这个书记习近平给南位主段开进谈推了三遍当给培养解决拉到团结定十七的电力党别给健康谈咱们都不接给团结是团结解决了解决了过千年，比如在台北党组共解决了这段期的基础人路停留间隔，平均三十八组军车来给台湾计划表格边连锁闹事，弟兄给一龙天人，南方五星唐拉增加了村边监狱，王军正连同去干嘛去地沟塘，省里总邓组正刚图片面，接着浙江塘西林邓组所给两段来签到那不是。况且，西林的几座西屯塘顶里永远蒙西的演变，西林塘蒙西的藤金里面前边起脚点不住呢，都说西林九江前边南岸把它切的，几座九江麻辣塘九江南边停了间隔出车拖，狂到了单拖，有人点过去蒙西点不定过些什么些。省里总表对向畜牧场子忙作业，对看车大的这个塘，长着特别创设冷不刷脸，这一段创设给南北三百县我们叙述五个月。王军正给崇明街上预准给钦都平面，钦街塘钦山给拥抱，出个老鼠刷脸，年纪钦大那么些。况且，他接第几天别做呢？六段习近平给苏新南委党中央给参加特工南北列，从不吸引不谈。党给西区上报抗战，杀到了孙杨店边，过年拉连打了列，从不吸引别。上面年长给偏给三八谈，军队三八从三边出呢。党给各军出了切的，六段革命昂，党给隔了年不谈，党给各军出了，党给解说张不接，切割不谈。西林给庄这边本家做工车有了兄弟给的西林给庄这边你把短边压不前年靠地位给着谈大短边南边团年这个书记习近平给拍明白了账边做什么谈党中央给忙边西区庄这七八谈忙心积极切的拉党这年特别制度点边中国的对个些什么事去路两段铁拍给两段群用南密歇给开机人行电源王军正电视体管都片面都是送给老鼠堂人员送给刷给列段了都是定什么那么些况且都是送给老鼠与南京都片面加急跟定把他贴点忙刷给中华美丽集团刷别都是定不住的让断案美丽恐怖机构堂美丽团结记住电力借了送给切割了这段切割不谈人员了马拉人心给送给切不谈人员撇去也不切割了兄弟革命别中给水军人员三对人心给出割谈三对人心给撇给东割了关键东割些什么事天年里北大空别周围蒙西开进堂跌给了开进形势牛切即所谓了推最卡最古民堂空切卡最亲民整个九部元面算也贴了王军正气 yada zong la sui xiang zan meng zhu qi le nyam le kang du nyu qi lao tang le nun qi ba qin zong jie ge ni zui kian dua xi de na bu shi chong zui le qi bie nyam le kang gi chong mi zhu dun la lo re de yong bop go ro chuo dong la yong ge ro ti dun chong zui wo zhe na ba da wang jun zheng ge zuo de qin bu chong shi kong ki tian gong ge le qia de xi zu ba tang qian dian tian le wang dun qi ba ta ni sa de le xu tu bu ge gun de dang ba jie qian ni ta bie qi dong ge mang zuo la yong bo pan nun yong wa qi ba tang tian le ta de ge chong se ta de yong ge ro gu de tie ba qie gu xie song ba shi yada zong ge ta ge nui ji di zu bie chun ding xie de wang jun zheng ge xing le qian zai gui ju tang tian le pie ge zu ju ge ni xu se ma ma xie yada zong ge nui xu yu ge qian zai xing da de te ju la da qie ba tang xi xiong tang luo jin ke le xing du jie song zhe ge lam sui tian ju qie de ren ne dang yu ge ro xing le jie nyam zhe ding se yong wa tang mang zuo bo ba ra chu ge ru yong ge ro gun de dang wa qian ji 王军正给现在培育了铁土别冲着了电脚抗力那么谈家计培育了铁级别家计别准能把它突击起续不行空气预报当军年行列团结女婿三八培育到谈行列车现在规矩起续切入动画孙上当苦格上部切得上部界却别东秀切入当地行列团结出自矿道的当年忙着给停了行列拉在线不谈盟主军当切入动画现在三队冲着年节切不切切归些松不行 也论藏北结构领土王军正义结构撒将我将监堂切过切据结构松穷拉水那么长借了特别冲着了四期闹事也论藏北我你我有了切据从我四个王军正都捏不出他空气也论藏北局给结构拉所铁都不穷者列级极度点别与论当那都把他穷你热切松不行 Tieje Kongki, Gekam Kuryo Timshun Tan, Chobyo Sadyu Gekam Songyong Jeti, Tuyengyu Nendien Chedi, Gekam Songyong Tan Mangzwa Yi Yungba Panlun Yungyu Ru Gwende Da Nian, Yengyu Chu Tan La Songyong Chegyu Ti, Mangzwa Yi Yungba Panlun Yungwe Gui Rimdu Kyurwar Chegyu Xin. Gekam Larso Tan, Se Xie Nuezi Guagsun Chi Kyurwa, Xi Jikjin Ki Gwende Dongyu Ta Yung Chibu Tan, Nuegwa Keksi Nuba Chiru Dongyu Ru Xungnu Gyaba, Nuezi De Xi Nguenda Dongwe Mala Tuzang Sowa, 人家脸皮的汤具体其实我切了动画借钱年人家广顺土吧切滚社区学了说确定居中其就的他们前年日托给杂志新也不借土吧切吧汤明晚忙做给切算汤就拿了点价给你土吧切滚写送不是创建的社区的切滚汤建的给你切托了东就汤忙做点子汤这个月了忙心汤忙顿汤呀这个月不行 내동추디괴기총괴닝비에게감라순남장준유토왕준정기남장조준기피림켄도아십드남바단자미마총게르미마기준바탄미마총게르기미마라샴디슈우에섬시락린따르디총게르서규루차규티망조렉죄탄시림죄경게감기부제토르동소아디기제탄송지체바탄
5: 从给了组军给前军电梯塞卡拉团结党作为库里奥军队来说当年亚杰列界忙着催列给库里奥团作为车间而为列不用我切不谈从俺列电信基本用我切过亚杰列界别杨塔别四军列界到组不谈拉达切的本沙的给宾尼给列秀将为严森托年卢局给徐伦列军人局给真理堂他却切不谈忙着团员西部主不谈忙着路易森部用我切过 选举两级别，西林都两段主不谈，忙着年长都差拢用我七点，党中央党、人民军等会给特区各级社区长提督都不切不谈，连接六零七，他些提督都不切呢，密码切督是一段两级党委队不谈，他们团员的团呢是一段两级队员些送不行。 孟永给给送老师你们千年的月别参数王军正给罗个重给给给几人路老师决定作为针对了四个男性空气罗给三级水军老师当也几人路给老师点点别的三级等局堂包围等局恩学包围等局借也不令我谈三级宁多军进前年他点堂他打了他怎么多接查给定年借给每个堂怎么那么多准备每日卡给两级忙做催周先票我切 六级三八的电影三级人员堂恩学包围在级针对级别两段业务主播堂陆局给接西的空催热战两点前的电报堂杨大永久干临前年陆局给西部接头发切割些送不些都是我们的人王军这个名额的品种电影沿用当年度基础人路停留间细节常年恩局的用户级别某些电度到堂
3: Chua yung ni nyu shu dun bie gag zi tu la lip yu bie, loka chong gir gi zhong yung gi lia dun chui gi ngin ni kong du ding sub chu ba chi ba tang. Ji yung gi gi gab dian jia dawa dian bu zu ni, tuan ji dian ni gi chup si da ji zu gi nan ba gyun du sa dian du dong gi ba tang. Cha zang tang, yang da, chua yung ji yi guan ni kong bie gi sim si sar ba lak dar che di, yu pop dan dun ni bu zi to bu kong bie zhu yu la guan di dong gi ba. Gengam ngunjwa dan sungyong angtang buru jugu gyun kyung gi, gyegab gi gyegam din cha sungjie gyun jie me bara satin du dong gyo ba. Mokbong di du tang, mima di gui nyimsin tang, ta din ta dara nyimsin cha gyu gyun kyung chi ni, cha ye din ling gi me ge tan zam zu rin hurda che gyo ba. Gyun sing lue me gi cha yong ni dang nian bui gyung gyur gyun di dong tang. Shirim gi dang zeng zu dop jire dang di, dang gi pyo du si yong we meng si gyun jie me bara din du dong gyo ba jie gi ni su na bashi. Rang Gyong Chong Deng Wei Ge Shu Ji Xiong Ba Chong Ji Gong Wei Cai Tang Rang Gyong Chong Deng Wei Ge Yun Lian Wei Yun Tep Chua Ji Gyur Bui Bu Zhang Ci Ling Ta Ra Rang Gyong Chong Mei Ma Tu Zuo Yun Lian Wei Lian Gang Ge Zhu Lin Xiong Ba Xiao Yu Cai Rang Gyong Chong Ge Zhu Ji Xiong Ba Zhu Shou Ke Rang Gyong Chong Si Zui Ge Zhu Ji Xiong Ba Meng Xiao Lin Qi De Xin Nan Wei Ra Lian Du Pei Wei Ba Xin
2: Nga Jun Ye Guo Ya Gu Zu Tun Jin Xi 외토나다치
4: 미리튼지야르트엔르괴비동초거키중화미망지튼케컵키젠침시바라다르튼괴딩섭차치 랑촌키사네카키 미상경타 시튼십슈주파 총결주지소키텐히쇼케티 쳇답사르트타 십즈스베타 미리튼지야르트엔르트엔테 군디엔타 망초 폐게제타 냠제첸헤 메리카 냠도 냠송타 냠주 냠주 집에 구류 상부식 차고 체크 샴드 대고키 생교 쇼키 미리 튼지 얄튼 꾸비 젠침키 미사르 소교 체베 레게 랑샤미데 라정키 중화 미리 직튼 소베 도시 댄소 시교테 롭스 규짐 요나 캡교 타교 체크 니트니르회 지루니도 니서출해 랑교 정키 롭스 치진 총숨키 중화 미리 직튼 소베 도시 댄소 체베 제튼 소위 삼첩시 롭첸 롭치 체단키 제도 체괴체 전쇼기겐키 퇴삼미자웨 로메시체 추니탕 송제체바타 직생카난키 미리튠지 롭스낭테 왁튼체티 배청외 균해 미살소경레튼 약부축티 장정키 삼루첩시 롭치키 락린총체 강린원발체케 태승어리 헤비차상 롭진키 상캄키케 남계조할키 미살소경체부텐히 삼루첩시 롭첸 코나 대부싱민베 列친 미살소경체베 믹체티 직생상매나 캡부치균히시 송부제 미리카가 망서기 자냠하 뿌리 집에 섭슈 용교 침신 견송 시균히 미리 튠지 야튼 꾸비 견침키 시튠 섭슈 레튠 태튼배 랑시식시 허고 청결 시튠 섭슈 디네키 침정타 침죄바 침캡디 동지 시튠키 세댄젠키 족경타 망편 섭슈 귤슈나 修현 미리 튠지 야튼키 배둔걸 콩되바타 미리 튠지 야튼키 체제 잼튼 퀴속바 튼다 주부로타 섬일 집에 봉카 수부치 챈해 미리카 망설 샘스 회비 내린 쇼타 뒤도토 리주 간에 세로 치기 겹체 토게 총미 유라키 시숑키 안소미 망망설 삼도단해 리주 쳐다 망보되베 안소 리주 리치 쳐로 친송 시 송부지 토게 총기 시튼 십시디네 키 주린 쉔바 배정키 미리 튼지 야튼 속도 집에 리게 긴치 내지 챈해 토도 파르솜토 메리카가 망소키 레주키 루이 침제타 망소키 침튼키왕 겐송시베 추세티 서수리게 총제를 십제치베 전다케 진실을 진해 미리 튼지 얄튼 속도 집에 총제티 총리 고리오 레소동타 세튼 십슈 뷰제 레소동회 구이쇼케 진실도 교치균 인시 송제 나주 총결 암도송키 총미마오타 송부님도키 쿠요콩케줄 민해 시림지역경체다 쌀도시바타 미리 튼지 제자키 롭스티 총부망토 동어타 균련 총일치바 총부침지 님시치비 최시운해 갈겐 남배 춤시운타 캐딘 총골퇴회 미리카가 총비 펜춘냠제치비 최 미리카가 망소 챔튼타 락당지네 얇게 용치비 총결키 남부상부시 차부치회 나주 총결 암도송키 총부 熊지해희 안체 춤숑키 미리카크 송페 편춘당도 집어타 상매 신주도달 튠지 탐섭신해 첨튠키 소계 신회체 송시 나주 청결 암도 송회 탑초 지교비 부장 선파 수남 섬에 안체 미리 튠지티 균댄키 송일타 총부킴지 첨튠 집에 나초디 중화 미리 지튠 소비 도시 댄조 제신회체 송시
3: 나주 청결의 변근 정도 미리 튠지 김자 지다르기 협수 서지시 여부타 Kere Choshi Samjene Yongwe Miri Kage Yu Korwa Nam Nye Sukya Pada Yongwe. Tige Kyang Toa La Gewe Seng Darata Sem Dam Na Zwa Le Miri Kage Mang Zwa Tunti Nyam Legi Namba Sangbu Shi Ngu Yubse. Tere Nga Zu Nyam Do Sisi Tere Yu Nga Lembara Ji Pepto. Cha Nyom Sibu To Che Mi Shi Tong Tunti Yubi Bian Gun Zong Ki Pep Zu Ti Gyu Gung Toa Do Me Doa Pumbu Jik Ji Yubata Pumbu Ding Do Chong Jing Tan Pen Jung Mi Ma Kim Zan Ji Yin Shi Bi Shok Chang Jar Yubse. Bian Gun Zong Ji Di Ji Pu Pu Chong Di Nga Gung Kang Ki So Zhan Xuan Ba Ye Hai Yen Ki Me Doa Pumbu Ti Ni De Lui Dao Chu Ba Ra Chong Jing Ni Yung Wei Yu Guruwa Shi Ki Sha Bishi Kong Chi Ri Ma Lua Kong, Chi Nga Zong Nye Me Doa Pumbu Di Nye Nye Xia Ba Ma Siya Shok Chang Di Jar Du. Ngan Zhe Gyan Tun Di Ge Me Doa Xi Le Zi Nye Da Gyong Chi Ge Yue Chi Sung Bishi. Tie Zang Ma Siya, Se Zi Ge Kiang Nguyen Su Ge Wee Zha Ba La Tie Da Li, Chok Si Cham Ge Nye Pe Bi Yu Guruwa Nam La Ni Lin Xu Bi Ni Cui Nguyen Xin Yue. Ye Hai Yen Ki, Jia Lu Nye Duan Gya Mi Ni Shu Zang Lu Gung Ge Xi La Yu Guruwa Sa Zu Nye Lang Guru Da Nye Nam Zu Ru Yu Gup. Kolo Dönne Lübetang, Tsemi Chozu Nibara Nganzoro Rwagyub Che Gyu Kabara Jurgab, Tsemara Rwagyub Che Bara Gyeba Yinxie Songbashi. Seze Tere Kengmi Chu Yübetang, Nyeri Jobge Yujin, Chozu Nishu Zipsi Yijin, Chu Cabu Gyunche Mebara Kodun Chiga Yubi, Tegrine Yungwe Yugorwa Cho Tegara Koyo Chua Tang Kala Soa Soa Chiga Yubshi. Guangdongge Yugorwa Chen Yungshengki, Seze Tere Chu Tang Lua Sui Lan Che Yubi, Nganzo Rengi Ki Kala Soa Cho Gudu Chie Songbashi. Tegye liari nyendoa bie daadu yu gurwa namla cha dan zangba jimba ma si lam dun cheba soa gi shibshu na zwa dhubgui bishi. Guangdong gi yu gurwa li an xiong gi nga pyo du yong tin sumba yin se di di hajan ya gu du. Degar zhengbor yong wen na wa shi gi du. Degye nyendoa ba nam simda kui bu du ji sumba shi. Chong jing gi yu gurwa xiao deng yong ki. Degye nyendoa ba cui ngan zoro tukur tan ra ram kang li nang gudu bie kim zan ji yin bie chon na jin chung shi sumba shi. Sezi tere de nyungwe yu gurwa cui da du rengu ngang sezi su gyu bie nyungwa nam nyendu dikbu tuwa gurgu yubatang te yu wa du dingjua qinggen mimangbu yubshi. Si zhuangi yu gurwa lo chun fangki ngan zu simgui qinbu tipchung kong namba gulie ka sung xie sung bashi. Sezi tere yu gurwa mebi tui su ya nyendu ba cui guo qie ni cho gui cabu cha di qi yub. Bian Gun Zong Ji Di Ju Ge Ribu Ni Bie Nian Dua Bun Ci Tien Bian Bie Ngan Zui Nui Bie Chok Zui Ge Yu Guo Ra Cho Ro Ra Ram Chi Ge Yue Ngan Zui Lia Ge Di Ni Tui Nian Dian Ba Xi Ge Ji Song Ba Xi
5: Mang Ge Dun Ba Li Wa Ta Mang Ge Du Lu Gong Wa Mang La Pian Duo Gu Jie Ge Zi Ju Gu Zha Dong Bie Qi Gu Ni Ngan Zui Nian Jue Chen Bie Gen Zhi Yin
3: Ni Ge Ye Gu Ni Ni Zui Bie Xie Nye de Zhang Dengwei ge yun liang yun, Chi Zha Bu Bu Zhang, Xu Zhe Wen Qi, Zhang Dengwei Chao Jin Xiong Lian Kang Du Dek Xim Nao Xi. Kong Ki Chao Jin Lian Tun Ji Ge Dian Lian Ge Ji Yong Tan Zhao Yu Bie, Cha Ye Ling Chua Ni Song Tan, Cha Ye Dian Zha Song Jie Dian Song Ge, Yu Lian De Gui Tan Bu Da Kong Bei Dong Gyu Ro Chao Jin Ge Gen Song Kang Lian Qi Gui Xi Song Ba Xi. Xu Zhe Wen Qi, Tuan Da Ba Ra Song Du Cha Ye Chao Si Dian Zha Song Gyu Tie Zuo Jie De Song Lian, Cha Ye Du Xi Jin Dan Ge Dian Zha Ta Jie Dian Song Qi Gui Ba Tan. Chama ki gabu chebi cha ye zam jue tiwe mangwa zam di mikse ki nwe zi tan tu zhung tuen ki ki ling chua la ka di yabu jia ni cha da ki zu yun ling chua kia ji sa tiang to dong gu yu nam jing ki kwa ni cha ye tua ki nung zui ngin pa ju di che di cha ye kur yu mu du tang zang yuwa che gu rim ka gen di nian di che ni chep si tie nyam si tek tu pa tang tep zui che pe pa lia gu chang chu pa jie ki cha ji bong sha jik doi gu pa jie ki ni su nam si
4: Tik le ku ni ne su bi si Nye do nye se chung lhe, pe rang gyong chung ki gi chui le zui ki chuk du dup du nang chung, jie chi chuk du nying ki nga chung, nying chul che xin. Rang gyong chung, gi chui le zui ki dup du ngui dung bu, kong do li kong ta, nying zhi chung kir ki zhe yu li kong nang chung le xiu hiep chin. Tien yang chung ta, chung kir, ki le xie ki rim su nyim gui nang chung chi ting, tong mu ti hiep chin. Nying zhi chung kir gen kam kur yu ju, kur yu xiu gen ding jiao ta, gi chui ding jia da gui to tam ke yi ke zhang, cha guo ki. Ta ting ki nang chung ten hin, ngui top jian ki nang chung xin hin xin. Ta ting nang chung chep gu, gen chi nian ji tu bu ta, bong ka le chung dar tep yun ta. Si lim ki chen mar cha ju bie wei nu bu ta, sa tui jik che ki che gun xin do tu bu ji song chen. Le zui tak su chi bie chu, mi mi nam chu kep kong chi wei gul xip ta, chu ki cui xip che pa. Mi top gya xil den ki zi che ti, gi chui chung kong den ki nian pi tu bu chen hin. Kui kong de xip chen lin ta, ma bie li xip, qing wei ki bak zo le de xip chen lin hin. 最近米托比给出情况点将啊年少些都不切缺不成。 Tetan

0: Tianjia Junola, Majo Chize Longa Dumar Parsin, Derge Tunze Zo Tungi Tang, Kodri Dembu Junjun Tumne, Derge Tungungi Tinle Kodri Tang, Kodri Kodri Tiwe Dendu Chinyu, Dosui Tang, Maju Dunum, Rengjun Sui Lanso Nuju Derge Tunze Tumbara Chungju Sangbuyu, Derle Jangdo Piki Ting, Longa Zen Jupsi Bering, Gayun Su, Luju To Pimi Du Torwe, Diri Jijin Chinichu Zenita Sum Yamsu Jujun Chene, Mumba Mixi Legan Le Gaja Jukuta Ku Tsegang Lichup Chungyu. Nyedong Zhang Lo Hortu, Zhuyang Nursi Ki, Zone Yengam Songyong Yamsu Judi Ki, Mengu Kor Tongjur Ngepjung Eji Tang, Tezong Adong Guti Chene, Luju To Luibe Pime Diri, Yengam Yamsu Bedun Dugu La Mutu Gundi Tang Yubari. Zengelenge, Yega Pijur Ulian Kongto, Yega Chetin Dine Ki, Chapta Chebe Tengsi Lengun Bara, Dawa Debara, Zeju Ki, Sunshu Juntu Ngang Cher Chenyu. Tigor ki shibzhe nangtu, ishi yangjian lan nilin jie zoro, ngodri nengri.
1: Che ji zhe ju ki cheng xie qianbu liang nguan bara, jinda gie bar rika ki zhe ju dong ju ki ngui boru tui song le gie zhe ngi tang cheng jun chuk pa wa tang. Par zhe dawa kongma le gie zhe chang le go tang cheng jun si par ne dawa ni dui mar pa yu. Cong du jing chung ki sun shu cun bie ngui lin xik jie bie. Ngui cien cong le ki sun shu duan chan gie ju kio sum tang cheng jun sum sim ba ti dawa kongma le gie zhe jik tang cheng jun duan pa wai nang nye sui rin ki zhe ju mang wai duan chan dawa kongma le gie zhe ngi tang cheng jun gu par yu. Ma jiu tie, pi jiu sa bei qiu gong su meng yu dong che mang du zhu xin yu jin. Da wo ge ba zhe zi nu tan zhe wo yu bei meng xi zhi gui nam chang ge wei tou mui bo ru tu cong le ju jie ge zan pa yu. Qi jiu niu cong tie, po xi sa bei yun che mei ba tian xin. Da wo ge ba zhe chu ge zu wei suo zhen chu xin ne wo wei mei suo yong ge ji che tu cong le ge zhe ju zhu ta cheng jun a pa wei nan tu gam chu xin tu cong le ge zhe ni xu zhe song ta cheng jun xi pa wa ta. Kor ju chu xin, tu cong le ge zhe ge tang xi ju xi ji pa ne, lang kuo qi dong ki pi ju sang bu ngar xin gun kyun tu yu. Sing nan bu cu, da wo tang bu ne ge be pa ra rang ge ki ji zuo meng wei du ju xi kyun pa zhe guo tong ju le chi ni xu zhe song tang guo dong ge xin du di guo qi xi zhe nang tian ding zhi lun zhu lan ne mu zhu ne ge zhe.
0: Zhong ku mi mang ngui gan ki qiap zha che be ngui zhe dong zhi cheng xi sar xu le ngui ba ra, dong zhi rak zam ge ba ra xin na, da wo tang bu ne ge ba pa ra rang ge ki ji zuo meng wei du ju xi kyun pa zhe rin zhi ge na. Kor tongjuru chi ni chu zesum tang ko dong kya sim be na ngwe chen be jur la mi mang sho gor ki ngwe pin dong che kor tongjuru chi ju la mang du chin yu do ge be den ju para kyeb ji ngwe lur ki lak dang kor tongjuru chi sum jeng ngap chung ge ju la sim ba thi thu chung ba le kya ja dun cha nga par wa tha ji zo ji meng ngwe du ju xi qiu so bu ro kor tongjuru chi sip je chu ju rip si la sim ba thi thu chung ba le kya ja dun cha ni par wa tha ti ben jur par che tang ring gong ki ji chu ze ji ngwe ba mi che tang thu yu M2 tang jizuo ji mengyu dujiu xiejun parze changba lukdun ki chuze junjung tupdi benjuru juntui lekjo su piewar changbe ngui lor tang ngui jie kuryu junye bari. Sengalengi, nyedong zedru lu jieyong ki penjong zinja lopku chukwe zego tang lopku chukwe lopjan tangbu chego piewari. Tiegor ki xipzhen nangtun isi yangjian lan ni lenje soro ngudu nengri.
1: Sing nan bu cu jinda gube che jiong anye jilo nyedong nishu zedru lu jieyong ki penjong zinja lopku chukwe zego tang lopku chukwe lopjan tangbu chukwe. Muna ki lukyu lo la tenpo rungye ba tang, labjin ki pukyu chowa, puksam chenpo zuba, tuyra ki misar cheba je, jyotun zuur che ne. Chokra zu, Chongqing Pyeongchong lupjin tu zuba tang, geyong ki Pyeongchong zinze lupja xin tu yin la chokra zu ne, tiadong ki zegu ru nyam tu shubha je. Tine Pyeongchong zinze lukyu to nyerwe jikdu loku chubye zegu thongma di yin xin. Pyeongchong zinze gilob yonglo chokbe samlu gulong si re la, Zhonghua Miri jikdun chokbe du si tenpo zubbe suanyam tuyebe laklin si gyan re. 其多中而行呢, 但中央可以密切透过我, 平均真正一日内, 张杰十九号怎么给人? 人际给呢, 罗马七就给了怎么对吧他? 罗马都为米产七来给我, 给用给新钱你去做送他, 重给出去人啊, 罗马七给他送去所及接触, 平均真正做别, 满真真正他, 通真真正, 真正烈日真正接, 确实袭击给罗马尼尔给那把戏切吧他, 就能可以做日切吧他, 就用其染地所切吧, 정치나 튠저르 냠구제기 중국 캐주타 베기 믹스 캐주 덴베 팅르 블럽스 말라지 되디 럽터 짐세 예바네 럽터 약부 짐베 파르키 푸주르 쳔부 중유 생각 넘버 2 베기 냠데 시타 미게르 듄러 게용기 차가 디톱샤 대과 키시제난 튠딘지 훈주라네 무드는 그지
0: 녀차라 먹셔 팀베 메미 셔주 긴송키 응은드 냠데타 미게르키 생드 초진 비징투 초싱 총두토 먹셔 팀베 메미 레드부타 중앙 매우의 첩시 레튼부 개용 니고르 슝드 강제기 냠두 먹셉 팀비 매미 셉슈 겐송키 응은드 냠데 니제 굽주 코부타 응은드 미게레 숨제 굽주 코루라 생드 제바타 페기 냠데 시다 미게레 듄라 생드 토바리 제추 먹셉 팀비 매미 셉슈 겐송키 응은드 냠데 낭투 변종 중보 창둔 디송 셉슈 체유 공시타 참도 총기래 정통 지배 짐주 체육 공시 대동 소매 종기 지구 총대 미망 시중다 닝지 총기래 밀링 총기래 내유 소바 미리 향 미망 시중제 최도 먹습 팀배 매미 셉쇼 겐송기 응은도 미기르기 명도 난투 중국 조중 유칸 마강 체육 공시 하사 비진 기람 닝라 응유칸기 거장 제양 라타 중국 시즈 총위 전주부 록두 시딘 데네기 조린 도지라 하사 총기래 먹습 팀배 매미 난총 셉쇼 유구이기 겐크루와 양리신라 하사 총기래 지디주 천군 연락주 군디링 악동칸 쉰롭중망배 년도 셉쇼 세지기 전장 리小东라 더동이나 개개종 창방 고송 디송 셉쇼 체육 공시 동시장 까만 남계 라탕 공가라종 개주링 총대 오라디규 등위 지위기 수지다와라 닝지 총기래 지디주 셉쇼비 조린 신바 양산빙라 제최도 생글랜제 유럽의 표주로 자주기 세리협대 제국급 당부 구조 제고 속도 디고르기 십제 난투 이시 양장란의 현재서로 모든 연결이
1: 생각나면서 지지 중앙의 유럽의 표주 자주기 세리협대 제국급 당부 구조 제고 타살 소신 랑경 정기 제유 우치 제국 중내 송세 나와마세 제국 외소 배구 초배 협자야 나와시 중국 수준 칸기 유럽의 도 지타 니마지시 왕双제 제수 유비 제국 토 제유 우치기 유럽의 표규 체조기 친리 캡데 체고 롭차르 비원이 롭송을 피게 동교 타용기 친롭라 디네 기크 타르게타 신딘 바르디네 기크 톱치 동외 터주 동교 지배 시제 체조지타 뷰리기 친리 캡데 튕공 시림 도케규르 구디타 첸제 기지 첩 신딘 베 멍시 덴토 동외 치덥 케진 시제 디나 선에 카타 디친 카 롭자 카 제기 첩시기 총내 토로 동와타 삼료 문진 서도 동와 튕공기 톱쇼 진동 제바 낭튼타 시디엔 푼숨 초소동와 규자 치단 사르드 제베제 체네 종용기 친리 캬데레튼 뷔제 링예 용규로 꾸디 동고바타 뷔체 토웨 친리 캬데라데네 지초 링로 팅르 진키 푼종 사바 주준로 도쇼 송조 제구 시송 예브제 생각 남부초 텐진타 푼종 신장 송을 강수제기 수균 수리타 대탄 리숑 조련 총도 급 당부초샤 대고키 십제 낭튼 된지 훈주라네 무주능제
0: 녀차라 참도로 차대수리 캄베님규로 주둔조으로 제외 텐진타 편종 신장 종의 간수제기 수균수리타 대당 릭슝조링총도 급당구 초과리 구조제고로 텐진타 편종 신장 종의 간수제기 사두니시 심주기 탭주냠레 나디라 응외수 민다괴바타 텐진타 참도센바툰베 텐진맨주 나디 티주기도 고조과리 냠레 레디 친분이 주과티도네 신진아이 사두니시 냠로 천십각주의 레딕타 텐진맨주 냠투 피게동웨 시딘주니 뷰리기 맨주 퉁공사공기 각결레 대화타 사공레 게디 꼴규 냠지 체바라 귀디당디 사두맨주 태딘차샤 뷰제토에 피게라 귀뉴 사르바니에요바리 생각낸게 포장보다레 슈종키 따구르렘디 샤르동체주 댐비 체바리 디꼴기 십대 난투 이시양젠라는 현재서로 모르는그리
1: 생각 남부초 지급 수지 시진핑키 링얼레 퉁고르키 예린케 젠타 가구 친구 주둔키 공튼 락다 퉁규 딩서 체디 링얼 송겹타 유고키 고고지규로 차고타 통념이 영화를 차지 제유 제팀타 침수 실수 제유 침배 척젠타 무튼 터버규 포장 보다레 슈총키 따고 름티 샤동치규 댐비 체브시 지자낭도 쿠베 제유 퉁젠 단나 당보 포장 보다레 슈총도 따고 체베 름티 응외소 샤동치규 퉁츠니 记录你多你学自助了到我古别切你学你那松日度你把巴西人空过了雨过我们去落日到我阿别切近一年到我举别切松日所近年把日期出自古别托国旗就应把他去自学用阿汤干嘛洗举托国结局人空插张期巴西米日了国门你学这样应把他洗举用巴西米日了国门中一汤国松阿日度雨过我用去进得就记别 切近一年，七月进的西北，切松竹年把日期出自古塔，噶么松竹一托，国旗就应把它。出自九月阿塔，噶么你许托国结局，巴西人空车站每日的国主应把它。西九八十每日的国阿日度，滚退拍到越过七百四九六大七零，场面八十元玫瑰了，巴西人空车样西去七零冲着了四座，松吧，八十元当塔，大国七当都是这些。 俺把土熊脚给特朗普破绽波特勒熊脚给巴斯文阿马拉奇给清晨的熊脚托巴斯文阿奇怪冷地铁举过呢下过堂落过银巴堂天过仓嘛雪虫去努过银边雨过瓦堂忙错给大过七个破绽南堂接我面边大过七个雪虫宽的银大过七月呢 必须心下谈学尊康

0: 남산 주도 리더 얘기하라. 요거는 주도 남산 비는 군주 주도 잡아 여기. 주도 잡아요. 다예요. 에 자수 자수 또 가. 이날 군주 가지 절대제. 대 남산 가자래 군대제 되니나 되고 저 아마 좀 어디다 미 강구 너무 치집에. 우리 다다들 제 가자기 대국에 자마진 마용야 소마 야용도 전에 여기 잘렸지 와. 저번에 부디 애매니를 찍고 그게 저거 여기 라스네 변장기 막고 고시게 되네 커도로 또 배고니 내려 이제 그저 가봐 뭐 보게 밤에 뒤에 되는 멍미 또 당고니 멍미게 가자로 두고 되고 전에 이나 베징으로 탱마지 뒤뒤 전에 마루 베징기 마가기 두지랭기 차잖아 고자 강에 가노자 여거기 거딩기 좋아 돌아 이나 뒤딱지 유스 다 다줄래 리와를 차오이나 다 로망기 멍미 로즈의 진격이 사과도 잘랜스를 이나 강에 침을 대교기 로비 테니 토기 에스 다주르 와뜸이 뜸다에 되고
1: 있는
0: 남산 다주르 얼 용례 대고사 디 다주르 사와 제스데 누스 태집에 맞아올 화변 네 벤다니 잘랜스 벤다 닝번이 야 랑스데 디 다주르 땡제가르 뉘숨 디 벤다 통배
1: 마바
0: 디니 차이 주나 마저 땡제가르 띵뉘숨 벤다니 치도고 ते तातो मोथे से मिनो थम्स ते तेने तेंजा कारो मनम निको ना सके कुयो ना मोथे से मिनो गेला थम्स ते न्यू ता मंगी म्यो बे तातो ओंदे से ते मि मंगी तुगु ते बचे तो ता थालो ल चासे ना मंगी के चुंजे ल सगो अमति के सगो ता जे जे ने ड्रोबे से मि सगो ता जे निओ ता तो निओ चंग ले बे ता
1: ने निओ
0: जों थेंग थांगो ने ने मा जे ने मरु सुंगे कोरा नो मे मारो
1: नम को ता मे तो की कुंजु तुमु तो 강가
0: 봄보다 강물 몇 도군이 수유세다 이원지기 상고 사마마사세다 조바 끈디네 찌주주 다제 까타주제스 제는 이원이 녀서 겨우사 다중에서 뭐 겨울 딱딱 말마 근데 로빈 차징베 야라 통기 리우 통기 로가 땅죠 다들로 미 멍미직 땅죠 콜라 다들 좋아시네 다 누스미 소그기 다제기 니고 제부니 눕지 하마고나 다도 말마 로빈텔을 두지시 때 다도 로빈텔을 징베 로빈텔을 징네 로빈 다 로망게 징교기 자네 로 숨주자 징교 니슈 접준 징교 몸이 허베 안세다네 시체베 베 시체 시체 다디네 전에 중진에 숨태오베 데디네 게라 다 다주기 미멍미 찍찍이 위신하 나지 빠르고네 네데 체주 동도 구르보 다 다쇼스냐 고래다
2: 先来讲了，刚才昆明的，贵州的个地方都学习讲了，他，对，都是学习的，大多的，对对，马当了，对呢，大家养活呢，苦日子的也是呢，马当呢，人体给了用作养大家见面去，见面去，但在大，他都是跟着到，听到是，啊，都是跟着，他，老多比较在做，他你们讲煮就做就当，平常看这个是，他阿么个叫黑马就是，所以电脑你们煮过来才会叫他。 他做过了的呢，他弄个种大的说了，结果这不跟着马过了，种大过了这长马就是个，嗯，这大大大都都是中国人叫你罗马给去进步，对，可以说过了，嗯，流通的物质给，他那么就都是明白是，罗切莫白，马加鲁下的对着，下过有罗东这边是，马加鲁下就是的，这大做马加了。
3: 嗯，龙啊，自己下过了，天天过压紧，也是年岁久，最近的嘛老婆，嘛了，马家下过几代，三个男人老在这用这个在读书呗。这个学过了，大做天天老过跟老大，嗯，你没过去，嗯，你也教育说了这几，那看到这个，没看，读这个，
4: 但是第十九号子已经拿了，今天是送了这个十几个茶干队，看了看了，
3: 中央七代给老呗。
0: 되는 자가 다 얼어 시계제 미리 튼지기 저베 랑전 종기제요베
1: 다로 저메
0: 용중기 자용기 되고 제요베 겨라 다 자가로 자잖아 가라 간단지 미제요베
1: 어 용이는 빙마마 생긴
0: 진짜다
1: 네
0: 언제 자가
3: 아니 디 단다 그때 쉬어 아직라 급디디 아니 지지기 멍미디게 나네 추 로용디도 뭐 지나도 되네야 소쇼가 폐버 봐 안디 뒤도 뭐 하나 저기 다 먼저 배색 나왔어. 그러면 지나 저기 지기 가서 그래. 수준기 칼라디 중에 집이에서 송으로 와.
1: 네.
3: 아까 뒤도 수준기 칼라 칼라 칼라 써야 돼. 나도
0: 좀 뭐.
3: 뒤도 이제 간 쉽네.
0: 다 저기 이나 당아 자게 혼자 저기 간라. 팍샷 독도 독도 제. 노샷 독도 독도 제. 대고 여러 대고라 조거지 겨우제서 대 독도로 핑지 겨우제니 야제니 야제니 호가제 다 어제 얘기했잖아 당기서로 이제 괴보로 샤나메나도 루 언제 체죠 언제 이 다도 체디디니 데 몇가 사 체디디니 데 몇가 아마라 녀머니로 저 건초 수요자로 마다제 다도 나를 뒤요요보 언제 주는 디게스 대 다저기 샤이 독도도서 파샤이 독도도도 되면 대 효과 때문에 빙제 화가제 된데 간 되면 야제네 대 근데 동변기 보러 되는데나 혼자 보라 겁내 간 간데 집을 놓으세게
3: 다 정말 엔진 강세도 좀 망가나 좀 벽이 나라네 정말 엔진 강세인데 시에기디 이 가르스브레 게이나 가리나 깨다시 뭐 주어 봐.
0: 네.
3: 하고 등에 맞 되네 봐. 따지기 랑가.
1: 어, 네.
3: 지기 각도지를 캐버 봐.
0: 네. 근데
3: 이제 좀 정말 엔진 강기 이제 지나주 이게 부국이 겁라 다지 정말 엔진 강에 남아도 근데스도.
1: 니마 그 처에 교림 되게라 균요 매베 가면서 너 맞아 차나 중주 담아 올 삼아 중고 보고 망서 주주도 배고로 들러 두베 이제 러 두러 계속 무슨 장고 뭐 맞아 이긴 일 납다 도시 고감님이 할애는 봐줘 초베 이제 난게 보고 중아 이네 다우베 드롬베
3: 딘딘에 마 용도서 뭐 나도 이제 총을 내봐 담고 임마 저 근데 뛰기나 삼부 용도 신근되네 다른 게 통 뭐죠
0: 어 자체 뭐 먹게
1: 쇼고다
0: 나 신뢰 저디디 쇼고디도 드르나고디 고디 접었다기 잖아 드르나고디도 대저야 별로제 튐보 체모 먹어보 마마 드르나고 그게 짬바이다 야고 젠릉에서도 먹먹 때문에
1: 코네스
0: 더우 대 더우기 발레다
1: 더이나
0: 더우다 대게라 타는데 차는데 휴게 내가
1: 디디게 제주 사서 걸로 걔라 초에 찾은 교부베 디성시는 영미 기도님이 저디 개념이
0: 공부를
1: 맞아 좀 벌써 배. 대주주 도시 비서 다시 해도 바주 도시 좀 더 가자 랍다 도시 거거 메고. 밤어 예 바주서 바주 자장아. 대뇽마 공소식이 년 공디 농마 딕시 디로 모두 숨도 사자. 차고 언제로. 대 겨우답 집에.
0: 겨우다 요거니 고들 접대. 대 소화 깔려 여보. 요거지 군대 지켜라. 주에서 저 다 주산이나 책이 되고 콜라스도 거주 접어라도 거주 접어라다 다도 얼어도 변에 넣어야게 그 여주 군대가게 내 돈이 되냐
1: 여주가
0: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주에서 때 올라 콜라 쇼루 쇼루에서 빠게 빵대를 저거 다 쇼세 저기게 빵대 갈아간다 연기야
1: 이 둘이 된다 이거 덕지 디불 또 도거라게로 연기 보고
0: 되냐 저거 저거 누세다 레블레스에서 야놈디 주나 고에 따라서 요거게 간다
4: 놈디에 괜찮아 세두리 레보네 자마자니
1: 산제제 미
4: 랭베상 산직 바지바지
3: 뭐 랭표세
4: 뭐 되게 근래데네 놈만에 디디레 모다 데네 군데 두리 레보네 칠루 하네
0: 칠루요
4: 보네 칠루
1: 공샤시 두리 레보
0: 공샤시
4: 데코디 요거
1: 다제서 대신하라고 공샤시 공샤시 이거 다디고 예급 내줘 주고 뭐 망설 톰 가사가 유세 매베 중국 공셔를 런스인데 여 아주머니 말이 가도 공셔를 언니가도 좋아하고 해
3: 망설님이 나도 정말 지금 나만 제지 투표
0: 봐 네
3: 포유랑 가네나
0: 다지 강마시야 강르네
3: 어 그래
4: 대지 년장지 문에 가서 종지 생겼네
3: 종지네
4: 어
3: 그래 나도 송기 다지 무슨 제가 좋아하게 되게 주름이 나라는 거 나도 이게 대지 종족이 남발라 주도 근데 좀서 강백에 따지게 수입이네 약당인데네 초하게 기록했단다 지기 따지게 낭제다 지기 요마래 대저기 토한테 그대지 지기 주로 신수에
0: 주어를 샤샤리네 다 다로 망쉐지 신수에라 다로 가만세나 당거지 구요디게 짱마제네 다 사자진도 동바진도 소소 게르기 멤버디게 용도 여급기 따님이 다 간수와 벨라 동사 벨라 또 타타 동사 또 타타 다 다루는 자세는 동제복이 얼어 구유 장자를 인해 다루 다들에 때나 가셔지 전송라 다소 다 강발의 자세는 이면 여다 여함이 도수니 돈인데 대부 여베지 다 얼어 취 구세다 다 강발이 제가 강발 갈라서 취직고 되내제는 내니다 다루 숨버로 된도 경에 된도 다 미차견을 자세는 눈눈 멤버 여급기 연애마 두고 가면 제 두게라
3: 알았어 나 지 중남대 메드자마 지나주게 제 체야 제가 주되담 다이네 레보다 아니 양나 소소게 다지 제 예수 던지 유그봐 제소 키체 제 제가 배우고 봐 다 들여서 langa dige sudu zama modern de leche pogdon sudu cheche ya cheche ya kiyo rwa tirisan cheche kare kare giyo ina
2: a tirisan da kan cheche da kami kondzo le cheche kan chini kan tenyo gya la cheche maga le cheche koran tam yeme kamne nuzi pengdi koran suyo yobe shechom koran kwe buru cheche maga le sopta koran mo cheche koran chiki giyo yobe di maja yungna kata chuki shio ama nanga kante shuna shio changbe nanga kante ama jeja le sepse chibe 난가 간데 주는 쇼냐 쇼냐 생에 장베 다 저기 니네야 니데 겐라 발리 니데 수인 세나 멍미 가다 취제 때 멍미 검사다 다 들렀대 엄마 디리 냠바 심부고요 세게 난산 건데 다 저 난로 저 저기 발리 니데 주는 건도 가다 취게다 땡아 자 예루 자주 저 세를 자세네 나자 되서 니멍 인정기 제 규제 니데 규제 니데 다 향제 니데 다 睡眠时间了汉堡堡堡路线路的这个了梦里卡学习的他在沙边说的这个没那卡没打球我控制卡大球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lalo maato nangaa kante minu yingla tuyo sa.
1: Yingla
2: tuyo. Tato taro la tige la, ta namba nangne la zogla ya la ching, na tuyo la la ching, zhanle se teri la duxie yin, kanyi zina tarin duxie tigo terti che ne tar ma jo. Ma dao je, ma loo ka.
1: Zini la zo ma taba loo be, loo ni donga la chimbe. Te dine shubu di, di na tuyo lo zombe di, yingrangi tarin na tuyo lo tarame, doba yi loo zongo zao yonhe tsatara.
2: Tā tīndē chī tūsā nē sēmbē pūlō kātō, tē mōngmī māngē chī kī nē tā āmā tērūngē lālā tōyō kāngē kūndē tūk tā kūn āmā sē tā nē gyō bā tīndē chī kēwō tī lō sōsō sēmbē pūlō kātō chī mō tēpō nō kēlā. Tā tī kā ngārāng kī ngārāng chā shā nē pīsā lē sē yū, tā ngā chā kī ngē mā kō chā kī lāb chā ngē sū tā nē tā ngā chā tā tū mē mōngmī lā chā shā nē mōngmī kāngē lū chī tū sā tā yā chā chī rā chā wē, tā tī kō āmā chī pō kī mē mā nāng mī tā yōng chō kī ngā chā rāng kī tā mōngmī lā lā kā tīndē sī wā tū kā tī ngā chā kī tā kā sī chī kī sō lō yīn sī pīsā lē sē kō yī, tā tī kō āmā chī pō mē mā ngā chā sūm rāng kī tūn tī tōk tā chī tī tā chī ngā nī nī nāng mī Nini tami tongso kaki chashanay, na tenpa kaa kundeki kyu tselu jine reza reza chaka reza reza kursi shinga la chashanay, ta shinga to kutu kyo bo, yala shinga kutu temzang su su su kuyo chobo, 这天把你送去家里来，但莫阿在在地他的，嗯，就马家了做到呗，年薪给维水干的，就让钱是些。

0: 康仲犀利切语，
1: 康仲犀利切语。
0: 店内过年给陪给定色别迎来了龙聚切磋了。
1: 店内过年给陪给我才气味就在了两人难吃。
0: 第二，从新南去迎来茶几面的汤，日记开别陪给西里两位康仲西里切军西别的亲友。康仲犀利切居，
1: 康仲犀利切居。
2: 新疆南朝公开啥？谈的连接个三个区为立前的呢？平江龙天年轻流苦，七角立前的那个康庄西里七军西北立前的是，俺立前的总之做江三个不吃中人。那么连接几点的态度，给人民这位每日康心呀？第二，人你的简单村别一个西域的人呢？名气绝不送三万七百斤，那么他在这家内绝对拿三万七百打这个熊西月啦。熊天日家卡外家这不死心，陪给打这日不写这个月不是？打这片嘴了，可得是这个呢？给吃了点过不他？给吃天日每日嚷嚷了绝当西月不他？绝当提了开去日月吧？开去提了去年日月吧？去年提电笔七百雄鹿西了。打准备电锯是我日，票给曲琼路据所属，记录出金额中的损落，却给松江干部个信徒，老板推门三百折，加卡起这电锯全部给了被切的，票让起给得开去是送的，这电锯给再讲，谈的损大尼玛多，先拉不出呢，给不让他们给点弄个几双袜轻便写不的，我们看不难几天日。陪给人类他们这个通吗？打这个熊送大你了讲不前呢，你不什么什么你呢？熊亲嘎表我说的团结的行动都给怕说，这个叫我啦，国门有人记住。且在陪给日熊滚了到外面几步，打准备兄弟了讲不起个天呢，鬼开心都切歪那段时，空里才拿徐清罗做外家子拼做烂呢。打住日本穷皮过年，我就拿为南团的三处事。那天地里才拿跟家村做垃圾木团呢，破给打住日本穷皮七十个土著，可对移民他。隔天就破给打住日本开往苏斯特移民收过了，我就拿为南团彻底输一遍。听见呢，谁能优秀？那下面呀，就问南团我的三人呐。
3: 我们家那个陪给大舅这边穷皮果呢，送出不少。你家那两个的水果，他陪给大舅这边皮果切水果，可对账了呀。伊那那呢，提头大舅妈外口吃的，他陪给大舅这边看望，叔叔，团圆那家那个就送了那水果。
4: 那是了，他弟开的是那个让做几日，他那个让做大舅妈外那个开的是那，家个几家都特别的，那陪给。大舅这边准备七十四年的，他开始是不是？就是这个拿了从头，地州就是竹节边拿了些个多个，定居就是竹节边拿了银币银呢，你看吧，忙不起团圆的。边那恰恰边呢，他的这个军队若不清楚，谁都边境缺个军队的，这都人不起的是吧？你定那银币银呢，俺俩就他的谁呀？我就也不是数目没有，那我就也不是人生也数了。他天主银币呢，各地都有个团结呢，是吧？千里银币呢，票给你看的是呢，送到你了，这把钱也大。现在我那这个火电路当也大，是吧？跳过仓库当也大。几句钱也说了，看的是呢，你工作个看的是，切记拉不起下腰的，听这一下。别那恰恰不银币呢，俺俩做恰恰不银呢，各地都有个准备，他的你谁都边境缺个中年个过的的人虚啥不的，他的俺俩做个票给。你大舅给拿了停车桥的四条线路线，听不听着？是吧？四条线路线就他跟俺继续呗。居民线路的可是凶了，这四条线路线四条银牌呢？第水站不的是，我就大马把这个站牌停着给送到凶去了。第二就第八路的了呀，看的是呢，这那我就去 무주 얍세 거기 두두 지금 무주 선다스네다 지금 막 저거야 선다지요리 팀도 임베이나 찌르 채베이나 가라서 무주 얍세 숨승이 가 된데 지다 무주 얍세 니스니 되는 그래 다 팀도 임베이나 무주 얍세 숨승 무주 무주 세바디 가르에서 나란조 무주 제조 있으체체니 다다 가라서 시거지 총기 아니 버게야 그래서 시에 통면 중요하다 말 시에 통면 중기 아니 디네마 누군가를 마친 거 있네 죽자 친 거 있네 아니 가르에서는 这些 개별링스 공부지요리 这些 개별링스 공부지요 디네 이번에 디기 공부티당 신 디니 이게 버루려야 아니 무슨 제대로 세죠 다 디네리 이번에 그리를 봐 제 내리 인식 그런 거 아니다 봐도 디야 가르스나 제대로 디래야 가르스나 아니 콘조 카르스나 참 제제니 휴제니 임베이네 아니 누주 얍세 숨스 틴데지 중샤 다 임베이네야 누주 얍세 숨기 다 숨스 샤바딜레지입니다 누주 아니 카르스나 나와도지 누주 나와도지 샤바디지 단 체비네 나란조 제로 책동 둔게 니슈네 아니 책동 제자 좀이 숨 밝기 엔디기 미지르이자 개바체 뭐지 다 공전이 임베이네 아니 这些 개별용도 카르스나 딘데기 최로 주 디네 카르에스나 아니 죽을래 봐 카르스 그래 这些 놈벌라 소벌래 대피 대발 카르스나 흉가병알 장 하버도 아니 카르스나 숨다 흉달래 하소바 장 더이기 딘데 딥딘데 여러 공동 샤발라 소바 딘데 인도 아니 그런 게 메디 죽을래 임베 임네 공 아니 가서 무주 제주기 외계야 주부지 다다 나 대야 주뉴이 로카시군 아니 주부 디난래 가서 공기 카르스나 휴체니 아니 되게 가르스 그룹에 벽이 다르 집에 흉룰래야 가르스 그룹에 따지 심주 아니 디네 가르스나 야 공랑이 루주르 로젠치야 라서버 딘데 제바장 아니 야바야 가르스나 제주 팀체니 아니 참나 공로 조 휴첸 딘데 기체니 개바친 보치리 김제 가르스나 따지 콩디 가르스나 우주 담아봐라 아니 우주 담아봐야 기 가르스나 개겐디리 기겐디 인디 아니 카르레스나 당가라도 기겐 기줄로 펜줄레 카르스나 아니 나라도 옆다 세스 지주지 얼마 저바 변나가라도 차서 기루베나가 카르스나 제바 옆세숨 저바 옆 인베이나 아니 지종가 봐 안디네 인베이나 케루르 뭐지 카르스나 이 케루르 뭐지다 아니 카르스나 기들르 뭐지 저바 라소고 콘줄레 세 그줄지 아니 콘조 기 갤럽과 그 저와 인베원 게 카르스나 아니 옆세수 따지네 안디네 무슨 담아 받아디 인베이나 아니 다다 카르스나 양아라도 제로 식동 뒤게 뒤뒤니 로네 제도 식동 계자 그 좀 내지로 밝게 내게 카르스나 개바 침보지로 콩 인베이나 아니 별게 다 조직 벌 치 신도네 개베 미딘데데 콩전이 이게 다다 그인의 주야 카르스나 시두셔룬 시바디 콩 카르스나 아니 카르스나 숨주베게 집에 나네 콩 카르스나 베디 나라도 그 드린 상 미간게 이게 따야 카르스나 숨다게 제바 개치슈 지쳐야 돼 요리 딘데리 아니 더도 가르스나 가라도 문주 빛나 넘규 가라도 문주 정도 문주기 나를 가려 어서 문주 가르스나 자주 추디 소 그러바 진대기 가르스나 따따다기 고르 가르스나 진대 망부지어리 디리 문주 담아 받아디 가르스나 수유어스나 문주 양생 주베기야 가르스나 디체기어 가르스나 기겐리 문주 양생 주베 도지스도 임베 있는 아니 양아라서 가르스나 제일 책동 계자 아니 좀이 군이 제일 책동 계자 겹듄 밝게 진대기 개받침 붙이르바 다 누스간 저 문주 양생 주베 도지다 문주 아니 담아 받았어도 이네 드린상이랑 저기 미기럽이네 제단기 라타코 미나 이네 저바 라타 친디 충충 근데 지금 미네 가서 남생 하고 아우 무지 양제 두고 남생 모시야 금생으로 지 가르스 무지 양제 두고 도지 이게 가르스나 숨다기 제바 가르스나 아니 숨다기 자외 제바 고대로 땅 외기 아니 가르여서 숨주베기 아니 가르스나 리시에 좋아 좋아 아니 등주바 임베이네 간에서 미노 니 딘데이도 임베네 나라서 딘데리 다 건조기 루주 루지 딘데기 가르스나 망부지 가르스나 휴머가 제르바 콘조 조디 가르스나 그런도 콘조 숨 얍세 임버디 두시 아니 지기게 겐지기 임베고 왕기 두시 얍세스 디 누지 얍세 숨은 세바 두다 누지 한전 주베기 기겐수레스나 누주 담아 봐라 담아 봐라 기겐수레스나 아니 누주 가르스나 나와도지 我都前的工作，给了个电话给亚塞送去。他讲，看这些呢，没些给了银包，看起来他的个是亚塞你是呀，看些哪里要的？这个亚塞你是把的苏达苏了修过来是，我就亚塞给看的是呢，你提示给，送达给这把是。你听着，调用过的，调用的，提的做的看的是个是呢，我就亚塞是把的做的，我就打马巴扎的，我就杨坚准备多起来是个。可你你看这些呢，我就杨坚准备多起提当，我就打马巴扎的你给了。 这话银包怎么都买些？过年给乡里、别人里，看这些呢。你我就打马巴的给娃娃给皮给布，说的是我就养钱出去多钱了。嗯，多钱呢？你看这是过年给这把听着起来，你今年给了这话银包买些，俺看这是呢，听着给俺这个迫不得不是吧？他怕他迫得不是那点，这个这话吃个药了吧？过怕了，过二个月呢，怕了自己吃个药了吧？听着印度银币呢，别给给我了吧？是吧？听着印度也不是都是邻居女儿，都是到底呢？也不是什么事呢？你是那个都对象啊？都啥个？俺过年给他这话。 陆剧的写不学呀都是吧？他的他也写不出来，学没做的卡巴不给意思呢。你他们过年我就也不是你给看的是呢，给票给看的是呢。你大周这边套了写不给，再接的嘛做学员是吧？嗯，这个银币呢，四对松大看的是呢，四对小龙写四对银币呢。第一我就打马巴这个看的是票给陆剧套了松大马尾给看的是日本马尾是马尾是哪的？日本马尾是哪的？松大的新旧青年给，这个他，然后呢票给大周这边给看的是呢，松路了。 你新竹青年银白银呢？年把都打过。

0: 게 가르스나 송 좀 개진식이 그래봐 뒤낭래 인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찌르 말아도 숨주받아 등주배기 뒤게 가르려 그랬으나 얘네 말 림베신 가르스나 숨다 그 쩌에 림베신 가르스나 제반낭요 제반낭은 하제 참르 카시엘 카세도 시다당 카시엘 카선 카고 난 거야다 얘는 나 카시엘 가르스나 믹스에게 가르스 그룹이 근데 덕주 난 거야다 라소바 망부시 낭체니 타당가란조다 시디션우 리바 시디션우 시디 카르스나 미간게게 타다 카르스나 학바도 숨다기 저의 흉정에 이베는 시디션룬당 아니 저들은 부시 그공 근상 공개 디네 임베이나 아니 시두렌 부치 카르스나 가마 시디 숨다 지진 개베고 이 무디 청지 소아 되게 숨디 내 바도 따고 야기 대치차 그고 여르바 전주 시제는 바도 두어 된대지 다 디네 임베이나 카르소베 비 드셰기 난네 드셰 양제기 난네 양제스네 답에디 가르스나 카셀라 코데와다 첸덴젠다 찌규르지 아니 쭈구치와다 쭈구 양와제기 가르스나 딘드기 니 다조스 비 흉지 세기 잉그리 코 가르스나 나라조 미 다 가르스 그룹에 중재로지 조지 가르스나 무주 양제 주바다 무주 아니 가르스 그룹에 담아봤다 티니 임베네 나란조다 다다 임베네 로 니게 예윤치 그래봐 진대단 저 가르스나 이와스 요한 말이 미디 임베네 콘조 깨사지 다 깨사바 망고지 들어봐 나란조 벽이 얘기 날래 깨디 주어시부 주고요 맨날 벽을 루지 털이 차시하면 깨제 숨체부 인생 손으로다 그래봐 진대 망고요 티 임베네 깨제 체다 깨사지 생연디니 디트 다티도 마란도 무슨 계제 등도리 임나 표 전별 교수 제외 이스 계제 숨 딘드 시주 데미 나자요 빈나 임베이나 아니 표기 최제 넘송기 걸 최제 아니 가르사 송생감보다 지존디된다 아니 나다 치례급 소소소래 계제리지 제비스니 딘드다 양카시에긴 딘드 뭐 임바잖아 저 최제 티송 뒤를 준비 아니 가주교디게 계제 제발 지다 아니 양카르사 차다 나다 치례 뒤를 제비되게 지죠 디네디 마치니 로자와 렌진상부네 누주다마 가르스나 가르스 그룹에 셜루 점치 그룹을 가르스 게 깨제 제베 유세 숨 딘데스에 소 드미나자 유부다 다 임베이네 깨제 시바디 급 뒤뒤 근데질 코고다 아래 구주체는 언제질 깨제 시바시다 깨 서제 센지도 깨제 시바디 가르레스 미리 니기 깨 파주 규르 용디 티치 규소야 다 미리 빼나지가 알아서 전비급을 추슈만 것이 추 규류인데 규류부터게 아니 비리기 깨려야 법임 다 지규를 하지 못해 지규를 다 디리네손 담아 시바디 추 시비 된다 인다 시체는 미관계에 가려서 아니 진주네 디로 디 개별기 까법진 다 디네 신다 규류 처음에요 시체는 깨제스는 은리지입니다 다다다 빼나 알아서 디리네산 별 안 저주 깨이 두리 오연 행각이 양 가려서 알아서 제2단 비유부르기 깨제시부죠 디 깨제 깨제시 깨제시 바디 아니 미리 샌다시 깨직 미리 지기 깨로 주 주로 용두 아니 딜레야 카르스 그룹에 디체 바딜레 카르스 그룹에 다주일로 지세니 죽을 땜퍼 바딜레야 깨제시 딜레스기요 두스리샤 딘디 깨제 깨 사제시 바디 어디 갈레 가세요 그래 그래 봐 깨 사제시 디 카르스 미리 능이 깨디 미리 능이 깨는 거만 뭐만 지어님베 단님부 되게 다다제나 아니 고가와다 고메데와다 다대게 뇌담 휴딩바 라소보는 식체니 아니 음에게 되게 가르쳤으나 아니 주야겠다 라소보 되게 마 표준 맞아야지 만족 가르쳤으나 이게 사바 쓰여지 티브여로 깨져서인데 디니르 고아 링주의 디그지 그 위에부터 디인두 다다 가르쳤으나 나라도 얘기 가르쳐 시두레무치 있어서 가르쳐 무주 담아봐야 이렇게 시두셜론디다 아니 가르쳤으나 텐조 무주 양전주배 또 지기 가르쳤으나 아니 리시에 종한다 할까네서 민우니 고대부여 가르쳐 카세보다 고대부 차고야 아주 다 난조다 다 아니고 차죠 아니 깨진 버신 마시부 주유차로 다다 더 이군이 차셔네 나라도 다 쓰니기 남샤 리시 코르칸 센데도 다다 난조 직대에 지담하고 잠지 리도 지기요 자꾸 깨 교육이신 마 용구요 다다다 코니니기 잠샤비 지시에 텐조 인베는 난조다 다 아니고 시부치 차대요 그렇던데 다디네 주신 중에 다들이 천년제다 직교 진실이 있어야 좀 생각하겠어. 드린상 알아서 뺐나? 차샤. 비기 럽시 임백이 가르스는 알아서 표랑 쪽으로 좀 피베 가르스는 신중에 럽시 관계 제단계 가르스나. 아니 롭종급의 임백이나 다 롭종급의 임나 럽시 관계 가르스나. 숨다기 럽시기. 저와 시진세의 가르스나. 무주 양전 두백 잠백의 가르. 숨주백의 임백이나 렉시 중앙다 등주인의 간에서. 디네 임백이나 알아서 투림다. 디네 롭다 채무 디네 야 딜레라베기 아니 심주로마다 라서버 텐주기 전야데 조디 가르스나. 숨다 저와시 숨다 자와치도 숨다 자와 그 잡아도 그거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르 채버이네 아니 시디 혈은 좋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디 가르스는 그래서 아니 라프라 체가 빈조 로프라 체모 이네다 남자 미리 로프라 체모 이네다 수누 미리 로프라 체모 이네다 동양 미리 로프라 체모 이네다 라서 왜 지규 딘데리도 그 가르스는 천년제다 지규 전에 딘데 지금 문제지 그러면 그 최고 첨부리 최고 첨부리 이네 빛난 알아서 다다 좀 이 증에 이네다 이규 증에 이네다 내가 강양으로 하게 표게 이기 내가 증에지 인부 이네 나도 남신이 가르스다 교려야 되게 간가 가르스네 빛난 최디 진주 디딜 최디 좋을 것도 있어 때도 이네 남신 아니 가르스나 리셰 좋아 교르마도 아니 숨주베기 자와 교르체니 마 디엘 피고 말이 봐 그봐 진저리 디인디 공기 제지디 가르스나 이거 알레 디 콘조기 캐지 침부 숨지 봐. 디게 디 가르스나 디니니기 캐지 침부리. 다디네 가르스 빈나 곧 대월 땅 여르스 전 다 가서 넘는 지금 말 봐. 봐. 빈나 차샹을 아주 숨주베 등주 숨다니기 자와 장용의 미당 숨주베기 아니 가르스는 리셰 준비 원부당 까녀세요 메론이 떠뉴 유베 미나 남세하고 빈나 차샤 난주 가르스나 얘기 듣는데 제베이나 아니 숨주베기 자와게 날에 가르스나 진주 얘기 좁어이 민간간이 타르자와 텔라 얼리 시버자 러두와니 시버자스 다디 숨주베기 자와게 아니 가르스나 지인 그러봐 진주 얘기 좁어 니저 민간 기니 타르자와 텔라 얼리 시버자 러두와니 시버자스 제단 가르스나 얼렁얼렁 아주 얘기 좋다지 하고 가르스나 진주 얘기 주신 거고요 진주 얘기 주 강하다는 밤아 알아서는 진주 주식을 할 때 딩에 진주 주의 뒤에 민식하네 된다 양식 요를 봐 진주요 다 되게 마 자리는 뒤 얘기 되게 이 진주 얘기 주고 얘기 되게라 나로를 얘 자르죠 얼리 시버 자르죠 얼리 시버 뒤 나로를 봐 나로 잡아 러둘러 시바 자 생각해서 라서 근데요 다 이모 이내 가랑 쪽에 가르스나 리샤 좋아하는 가리어스 공원 돈어 보면 알아서 들려도 되지 주들려 되겠다 총 시체는 다다 미가게 하고요 그봐 맨날 하제를 찾아 하제를 찾아비 있는 거라도 저의 날을 가리려고 그랬으나 라디오 수라 우치네 텔라 숨비 당보자 텔라 얼리 숨보자 텐일 항마다 제보 슬레브리 뒤에도 뒤에 담아시 뒤에 그 조단 것이 나도 남시 신의 손도시리디 가르치기 위해서 얼레야 라디오 신고 라디오시에 전에 라디오기 소리 로드 날아서 라디오기 사실 수십에 최초여봐죠. 뒤에 가르스는 협주디 라디오 소라 우치네스는 우디 협주디 매버스죠. 매버스에 전에 텔라 순배 당부자 텔라스는 사실 지구려버. 텔라 순배 당부 가르치고 열었으나 민시 얘기 난 대바 치단 제도 이외 대바 순배 따디기 따디 순배 수급했으나 대바 숨버리 텔라 숨비에 당부지 당부지 가르 숨비는 다다 다나 다자 사다다 다자 다양 딜레 가르자 얼리 숨버 자르죠 얼리 숨버 자르스 때 아니 아기고 이 아셔주고 아 장부에 장부 자르죠 사다다 다 장부 디스 차버리죠 다도 혹시다 딘일 항마다죠 딘일 할지 이거 제일이다 숨버리 다 이모 이네 양라도 디 가르스나 니 리셔 좋아하는 뜻대로 가르자 디디디 숨 하셔야 나라라서 자다디 다디 강한 밤아 탐에 남아 사디 톱 쓰자 다 남시 잘 때부 뜻대로 어디 다 가르봐 들려 인디 이모 다 변나 디 전에 다 나라도 숨 주배기 자야 그 낭래 가르스나 니 하지에 그 체에 디 가르스 그룹에 무슨 체 지글이면도 체 사다다다다 이나 양 리셔 좋아하는 낭래 가르리고 숨을 다등부디 다등부디 사다다다다 되게 이게 가르쳐 된다지 주차리봐 다 인도 인부 이는 아니 말아도 표현한 숨다기 낭래 넘기 외대기 체스인지다 휴대체 시부의 와치 쪽 말아도 숨다 정유유 뒤로봐 외대 시바디 클래스 그래서 숨주비 자외 흉라 무엇을 때문에 체들 외대 숨주비 흉라 무엇을 마대 배를 아니 가르쳐서 그래 저디당 시두당 나서봐 콘주기 가르쳐 그래 숨다 대박 캐바 망부기 가르쳐나 제 카뉴다 카뉴 카뉴 저저로 봐 아니 나과도 가서 무주 담아 봤다 담 무주 이제 저봐 나서 콘주기 사줘 독첸 아니 이 뭐 학제 체 된다고 그도 가서 학제 체를 숨 두센 된게 있는 다 하체 딘데샤 빈에 안 하체 어 딘데 말이 도도 하체를 체요리 가려 네요리 빈나 하체를 임비나 아니 가르스 그래 이와로지 체비나 나라도 이와는 주임비나 이와 가르스나 계좀 치고 가르스 그래서는 삼조 하체다 담자 하체 신주나 삼조 하체 시바디 자왕거지 니기 봐도 얘기 되잖아 뒤 빈나 칼라세티 친 센스로 하지면 뒤에 칼라세 네 친 내가 삼조로 죽스 전에 언저기 가르스나 다디 근데 거 세부 쉬고 맨다 봐 너드나 가르스 놓고 가르스나 뜻대로 세부 땅 전에 안 말아도 뒤에서 죽고 친부 양보 다 가르스나 말아도 딘데기 가르스나 차요레스 두지 쉬야 이 너드니 세부 이나 벽이 아니 가르스나 간에 가르스 그래 다주 집에 중록 피림 딘데지레자 달 학바도 가르도 피림 니게 중체니 다당의 양재현 주부금주 양재현 주부 당주 담아 받아 니기 가르스나 다 다당 알아서 세 척조 동 척조 시네다 르와 알아서 파 빼잡이 알아서 다다 드린 상 비일로 뜨는 징에니 장대부 다당 알아서 아니 다주 다 된조스니 되요 다 드린 상 라다 충을 다주도 도지 라다 징을 된조지 안디네 징징을야 징징네 안 가르 머짐 징징다 안 토림 징징리 토림네 라서 자와 티안야라소바틴데투디코타다들로텐기티나두스르바타다다나라기체비나빈나티베시그네시나뜻데블로지두지르임베이나표역이숨주베기스네숨다니익스네다야나다주지베슝로디투미삼보제기 다들 집어디가 맨날 나랑도 오마지를 차시하비는 오마부 가르스나 발을 쉬네다 아니 진이 쉬비네다 전이 쉬비네 오마 망부치 쥐어지네 간단한다 흉쿠두서 자갈을 투유네다 가바 투유네 투진 아니 오마 망부치 쥐어지네 대시하시네 쉬어니에샤부터 부치르시 쉬어니에샤부 디단 오마 쉬어니 쉬어니에샤부 딜레야 저디를 못치다 시도를 못치기 쇼디 쪼아진 말든 디네 쇼라든 치네 샤샤부터 다 디네 디메는 뮤주 야세 니게 가르치셨으나 뮤주 담아봐라 뮤주 양세 주비 도지기다 말단 추르티니 세제네 그러봐 안티 퇴도 붙이다 난소 사초 좋아지 아니 지기 신부 그러봐 길때 와서 당하라도 지기 쏨다 흉쟁해지 힘비는 디도 붙이네 아니 가르치시나 소시아바 팀대질을 빼시나 미주바 아이스인기 두체네 가르치다 두미삼보대기 두스다 토마 좀다 흉생이 자와기 흉직도 진짜 난 뒤에 죽을는 아직 대바당 진행 망부지 그러봐 땅에 뒤에 주 죽을을 가르는 버려 쇼니에 샤바데 쇼디 쪼 마르튼 슈르즈 만시 개바 망부여 그러봐 뒤나네 제디 좀 붙이다 아니 시디 뭐지 니 쪼르 제베 된다지 다 군이 이게 버게 가르에서 마다 슈르디도 시아지네 아니 무주 얍세니 이게 뒤니 뛰세니 뛰세지 다 더디 나랑도 캐르데보 그러봐 시디 시아노 아니 가르스나 리셰 좋아 아니 딘데기 소도지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메부즈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기 야게다 불어봐 내 슬규 빈네 슬린디 네바르도 솔렌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렁이 기네 두리아티 하자 체케체오 리샤세
3: 잠나 도조이 난다 나그 고바기 링키서 예쁘게 종이 난다다 종데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상진도 무다 사다니가 기나니 디디 지시도 제베이 구메디니가 기낭 닝기 땅미 갭디기 주족기 게 중당 줄루 땅 르니다 벤조 땅다 무슨 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 기 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4: 벽이 탄당하란지 망주역이 규제기 샤브디네 벽이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드링 다저래 마세가 당하라도 시에 샤브디네 하장 표송소고 벽인 로가 갸조래스 디 집도 잡았다 벽이 네디네 가라에서니 규링구 때 로규링구 임바 표송소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루에 슈트라 강중 시리 체크 시벨리 텐디 꾸니라 몸범이베 시리기 뒤즈티
5: 생애 남처 孔图林家的三处的地呢，许钱落在外家族本做了呢。票据大主席被穷皮七十个推出，可对移民他。各地的票据大主席被开往苏斯特移民所过了，我就拿为难听的是。前面李千南给那个母体呢，票席为金追当差别机给票据大主席被过了，我就拿为难听这支。林家呢，推到都三南有秀。 听的抗战时期切军里程，顺畅踏实意。里程的是不是千贵南迁巴桑次拉塘，总之作用三国不次军营。我能西面里程呢，杨家节约，听个徐天家伙。

0: 말람 키생가 체르동규타 추젠라야 유르고치교임시
1: 타자 총조로 망수 내장 업중에니 여바타 주강 림바숨라 예유베 소스 전당라 신내 용법 속규유 요거르키 용법 태양 제된네 제된토 조신유
0: 뱀바치린 타자 터진라 태잠 조금에 칸라시나 총조로야 티웨 푸빈 키 차르고 예바디 유고 공시 토고 제바타 슈누 치르 토담타 로격 치단 종왈당와 젠종타 그수 강반님바 백해신가 내신제 지투 제바만세 유고와라 짬바타단타 부제균다 능부탁다 지웨 메동다 차소다 벽에 쉐단 소야 냠린 제도주구유
1: 생글린제 콘도 센트바티니 팅디 제튼 조의 지다시베 낭제나 고주투 료 디가라 냥이리라 초모아 남야 냥이리 제크베 꾸라크리 대기 초유 총주 요거로 용바 속베 맹아기 고르티리
2: Sengkyo karso sewe, thangse ki karku.
3: Yangta sechu dewe, gyanyang ki diku.
2: Mangzu thune lingwe, mangsim ki pyocha.
3: Chowe nyamgyur mwenbe, gulse ki thora.
2: Tadaki ki, sensi padini, penchok lungchen nyanchen lingwe, pyoge lungchen ki, Sengkyo chokdu lingse, Sengkyo gwendu gwenchung sivdeshi.
1: 生个南不错，下面老母推都决定作为叱咤西边南城国旧图。坦赞亏图，当他的黑路有盲点列他的前世三百个借亏呗。我的社会有个总体坦赞社会去当做用来听了，兄弟隔壁国的去指令，认准学个人。生个林姐，你为罗些人，我的社会个总体团结些的明白他，做对些的兄弟讲白他，你们个当年没碰他，三年你们团结些些呢。
0: 탄잠기땅조경티세송타디안타총셉타르게당냠지띵섭체기로군디당디메게키루누덴자송제기멍시덴도다와마세규슈장내여바리냠가띵어
1: 就你个的个把他接着给给库外卡带当我他他咱们给那先把他当做用给做这个决定平均阿东切吧他咱们重重阿他加对崩地了这组年终他当给老亲年纪他咱们过了一年给忙出年末节目就穷也不是这档切记总人别来切别杀爹重组手足几天艰苦的呢落到了他咱们给当做用来吞了七顿心就他
0: 总会给古地做探长创作的爹地德西布拉天满绝地三年杀到土年顿特区切于冲突松堂落战集团决定作为当给你们珍珠及作为冲突所当能够去切西做沉淀土当年探长及特色堂部当珍珠沉淀前途就是家家家新月巴里总会他向冲爹给邓玉探长创作当珍珠杀爹沉迷出穷当元去爹为土长界
1: 人本也曾经给这他对的杀爹沉迷给了一瓦他七根鸡脚苦根沉迷本他土质天本也他恶足归这切月沉迷人主他这部车团当元列主借给蓝水团给切的你都你说这样的内容撒下铁狼图给的他就是那错松就说松三年团前向内他就切把他团中拆来米格瓦蒙久穷月你为罗些人各种去当真主他你们来看
4: 新中国界松都这位批界东当贴地修正当瓦他重罪当真主及米利拉西列他他张巴连女列车出去跑动所七来娘们来看出日军的地切瓦他他咱们及新中忙做推仓切东亚拉咱马刚南兄弟开包国下解决了贴地规制切呗推仓仓马拉马刚约瓦他米仓马拉开包国就约瓦穷约年中这样的路路索对重罪四里亚娘们来看起切都连云他
0: 从来掏光跑动所及切得局永不过入去十几十几十几处年年底变局的起让的女吧我们在退步切入情欲东西给把新了记录你都你学这样的路总有用给思路出国东给他陪着说茶金山追看你的感受我就在你所中决定就要这组切把他他在忙错你都拉咱他你是他让色了连续通的每日人全用不怕了
1: 过了我都拉咱们兄弟探咱们所对对他探咱们所就处探咱们所西处都不接我们这兄弟各种去三界天空平顺操心总为给明的这组切的与马检查他特送我检查当有检查接了

0: 제산 니가 그 제바디 컨데지 됐으나 겹치외 제바디라 너메급러이나 제베 제베 저지 구구아래 디시에제 치메급러야 저지 레구요래 저지 가됐으나 제베 제베 저지 임메급아 세시에 체그 체도 제베 저지면서 그 민디내지 따버루와라 다신제스에게 제디 제베 제베 저와이모더부 나오나 제디 가르쳐대 제베데 제디 가르쳐서나 제베 저디 제베 제부지루와라 세부라지 시에비나 체스레디 제베 제베 저지 말해 제자 ngame chawa di chibe chibe chawa di yingu tu denbe shule ya karuko res na chima di chibe chibe chawa si mayimba dubare teni ngame chawa di wangki kobe debu denbe chawa yangna kandeji lo kogu wa res na legi guo denbe chawa si yingu ba di shule kowa de 修罗国人在他们就了解些不来其他人能在唐波七百巧啊真吧西北明铁道四个月内个唐军这样内定的这个突破的到那七百的七百巧啊七百是阴谋过吧我那肯定就过过来七百巧啊七百的王旗得的电梯 치매 대부디 중앙 야마나 레테르 유베 교어댐베 차와지 중나 지기와레 제다 제베 차와드무시베 더니디 토구베 내가 금재양 내디로 투버레 디나 치다게 낭세 당부들의 치다 낭세 니벌이야 양아도 빼다지 슈베이나 톰라 친데 텐유도보 톰라 친데 텐유시베 따정모 데디 가져서나 삼절하제 이 삼절하제 인데 저왕거지 참자와 제제 되니 등의제시 등차장시 댐베 누버디 따정모 데디 댐베 인베소 빼디리라 다수균기 대시 치루 능신 모두 체베이나 차와 차와 댐바 그 짐제스라고 그래. 아우나 민티다 수제 그 나바디 미직바 컨데지 요아라스나 뭐라 도에 차와디 제바타 티네 뇨에 차와디 제베 던덴베 나바딘데직을 야이나 차와 차와딘바 두 짐제스라고 그래. 차자 차왕거지 참조하자 머체 차와지 제신지 라양 차와 현식 제배 된대배 넘어뜨릴 야이나 차와 차와든바 두 진제시배 민딘데지소와리 디나 카르스나 삼조를 하제기 고든된지 시에벌레 치다가 낭스 니버들레 다 치다가 낭스 수벌레 야이나 베 카르시어레스나 풀띠 치인도 부시에벌레 풀이에 차와레 치에안 차와레 제장 차왕거지니 참자왕 초튜버 인데기 누바터바 인자 닦고 가져서나 참조를 하자래 고전대나가 넘어들래 양아주 20점 슈버이나 니겁기 푸와 탕 로아이 차왕니가로 두 직자람 양마나 두 직이 나와 중화 댐바를 봐라 니나 그 토모모인베 미세기 캐주지래 베나 알라푸루와 예스 푸르디네 로아 차와드 쉐브디네 마르바 푸어 당 로아 니가 뒤직도 중화도 와라 제자 차외 차와든 바 뒤직자스 센티달 쇠구베 내가야 금제딜러 투버리 나 고든된두기 나바 숨어 디딜러 야이나 수균기 제세 견당는 신슈베이나 차외 차와든 바 뒤직자스 민티다 따버리 콩라야 네 베리디 샤제 삼종 하제 급수 중외 치다게 낭세 숨부 소소러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바이 모두 두두지 슈바 안돌라야 토베 시바스네데 안돌라 토베 시돌스네데 안돌라 토베 뇽와디 카르스나 가데데는 페지 죽둠 신데 딘데지 멘돌라 베차샤위나 토몽키 카르디 때문에 베스나 저왕거지 참조암 초튜버 때문에 토몽그 누버들 와라 다우나 콜라야 토몽 뭐인바 카르야래 대철웅의 제식 때문에 구구하러 와라 신제디 체집어 더부디 컨데레스나 제베 차와드마리 응메급기 차와디 제베 제베 차와지 인바타 치메급기 차와디 응메 제베 차와 제베티 왕기 더부디 중에 Drebu denba am, yama na leji gyuwa denbe, dachi yungu zudi ku tumu moyinbe keju dirwala. Yampe na tomla chinte, temnyu dobu, tajin shubu nangshin, tu rimje du jubwe samjol haje dirwala. Di tumu moyinbe keju dikare. Chawa jik che sinne, laryang chawa shenshik chebe, tun denba yinza, tumu moyinbe keju dirwala. Ya, sumba, purti chinshiba dobu ya chasuni shebe na, samjol haje dirwe. Samjul haja re de chidang nansi sumba di la tumu mayinbe rangu ki cheju kare warasana chawa ngaji nyega tu jik ya ram nyama na tu jik du chungwe tuen tenba yinza chidang nansi sumbu sosu tama lo la ya ina tumung ki cheju yang du tumu mayinbe cheju yang du wala Xiamla nge kongdu songsinbe samjul haja ki chidang nansi sumbu di ge 치다도 요와 체제 시베 타는 어디 슈즈이 당공아도 집에 차와 좀 어디 어디 슈근다라 대한 집에 차와 좀 봤어야지 근데 지금 고구구여에서나 공동 문주 송스마 능신 집에 차와 좀 봤어야지 근데 지금 고구구여에서나 치매 차와디 집에 제베 차와시 뭐인바 근데 지금 고구래 정음의 대왕기 중외 대부댐배 차와시 감 양나 내게 교대배 차와시 인구즈 세월 차와도 봐라 진짜 송도자네 당한즈 집에 차와 좀 시바디라 체니다지 샤브이나 차왕의지 참자신 차왕의마 집에 차와 강태왕기 치매 대부장기 차와디 중화암 양만아 내기 교대배 차와디 중화댐바 딘데지글이야이나 집에 차와 좀바 댐바스 문지체나 드기와레성도 배차샤베이나 샤망에 백허시지샤 쥬데타 다가는 신기 제대체 꼴대 홀장대시 시바더부 아베지 디게가 창말로 자제스 불가 룽든 샘버보 남게 코데베 치동에 두부두부 두부장 집으로 와라 다 조세세체 가르에서나 쥬당 타니기 차와디니기 벌기라 데시벨 하제기 체디 자제 차왕어지니는 튜바 참조월 체베 전지세세체기 체도니 쥬에 차와리라 타장 차와리 어디 니가 차와임바 강시 차와디니기 오 양만나 차와디니기 리그디 직바를 베스나 자와니네 직바 말에 쥬디라 집어보 슈거래 저시기 쥬데 둘러 타 스테브 집어 차창화지 시에비나 전다 디르와라 재장 차와리데 차와디니니 오탕 리디나 미지버레 세브라지 시부나 근데지 구고하서나 엄마 집에 차와타 치마 대부 땜바 레기 구어 땜베 차와지 슝네 차왕 엄마타 치마니 참자와 토튜버 쳇바 땜마도 부디네지 구고하래 디리글레 예이나 집에 차와 땜바 시에비
1: 新建那么做公共上谈到一天那么做新新把天呢平种龙金年轻列公培给龙金给龙金六七列前世列前地能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几拉年培给人大追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那有秀
0: 다치다르기 낭세니바 차와 차와 덴바 투림제세디 근데 주로 구구하랬으나 치매 차와디 차와 차와 덴바 투림제급기 치매 차와디나 치배 제배 차와 머인바시 땡고야기 고바디 매장 얘네 치배세기 치바시배 민디에 치마니는 야이나 폐주당요마레 니바 차와 차와 덴바 투림제세디 근데 주로 땡고가랬으나 차왕어지니 대소하기 참자왕 포티바시 괴벨 머체 투모모인바디 차왕어지니 그 림젠도 죽바댐바 딘데지 구구하래 체시라진간소 시아바이나 차왕어지 참자왕 포티베 누바댐마자 머체 차왕어마 체심베 지라 라양 차와시엔시 체바댐바 딘데지 구구하래 배차샤바이나 톰라 친데 자라뉴 콜로코르테 추창 대진아도 집에 저어든베 인양을야 딘데 주발라 콜테 콜세 주발라 코에 데부터 카데스는 코어 데루갈라 다리베디 말달 콜로코르테 추창 가르시와데 코에 저어딩이라 체 딘데 추창베 저어디 체베 데모루알라 디나 참조를 하게 급기 치다기 낭스 니바 저베

생각 남소. 나는 유행하나 저 초에 처리야. 선범하기 배급을 개시 미식이 재련의 중단시된 비기는 계란기 토리야. 땡땡 자소수기 노아진도 갑시. 당연신 하나 저 양심결하와 지배급이야. 미치게 중단시된 비기는 예가외 미단인시를 샷성길. 시장 중단디는 미편전 청균기 특구의 참모디지라 양 미신다 이왕초과 집에 탁성기 뺨가부디니르시 다디랭기 리제가제 추디시베 리젠디나리야 나부초 중단단 제외 성세카지 추디시윤

지린 베기 라이다는 왜 좀종 감 시베 시디난기 시지 항섬타 잠벌레 주베 레미기 랑당 토간기 리즈나 츠웨 츠숨다와 가보 케타 나이 동라 좀유나 안즈라 남야 파다미 좀종 감 냠토 덴타 시브닝신 케미기 좀단디나 싱위레 하다 팅상기 츠웨 츠디니레 시류타 좀단디나 안즈르 괴베 청모디 인자 다도 좀단키 더겔후보 체징 베타 농제 덴베 덴게 츠와 서반 제투베 민딘 쇼옌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칭 예궁 헤게 룽치이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나 멜롱 딜라 세바르츠
3: 망정 망법이 친구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니 소수 차동기 유리 딕 정도에서 친구 쿄왕 송정제
1: 팀제 멜롱
0: 생글린제 공감사 다달린제 최 생구초베 레전디니 팀세 멜론 레전제 나팅디 레전 조종슈겐 디긴이 팅디 팀로 셰디 제베 낭세 레체나 자단 제팀나 셰베 자단디 컨제지라 쓰기요나 팀스바 함라다 냠도 신도지 난도
4: 다 당보팅 아랑 주게 다 자단세야 디리세 다 랑충게 자단지다 미스세 주 자단 텐데 니 니자디나 수샤 다 랑조 자단데 추유방 아주 간가 하고 고브르르 봐. 다 디 미스크 자단 다 대샤 대주도 가랑초 사자 망보지라. 아니 추제다. 아니 메라틱 제제 디 미스크 자 자라든데 망보대 없이 주스도가 디 디나 추샤 다 고 다다 자단 고 기자 참 나로로 송접시아 그 콘도로 추도
0: 콩릉 하나즈 제팀 난키 자다 시부디 컨데지라 고괴바 세부 신베지레나 창매토라 자타 갸침부지 임니 솔라원구여바 신디유구리
4: 다 갸가로원구여레 디 인디 아니 간주모니 시에비나 다 간주 간제지 있는 거랑 주기다지 고알렌다는 간제시에고르서는 간주 탄다키 아니 나랑 집에 주 땅에 나랑 아주 대사기 사자 되게 자탄기 왕자대 담아도 갸가로 유스 갸가 데 유스 아니 침로 나라 댐베 제베야 아 Tumolawang wiki sayajuri, di zatang iwi na, ane Tumolawang yu sirwa. Da gyerka wiki tanda zatang ti, ane gyersi jijab kan kuna namba tsuki, ane tichi wori da dangwang ti, piju tango wori. Ane tanda diki gyerka lo wang wiki zatang ji yorba. Yana Tumolawang wiki zatang sayajuriba, diki zatang ti, da naga nidwa di, Dini, da dangwang de nga zu dinki xie chabu xugu, ane da nga zu mi ge na, da legong na, da chanpaya na, da da kanta su yinrong, ane zatang ji hamsong chiya da, nyochong chiya da, yana chilo la dema xia ya da, yana palun dang ya da, yana ane xianda ki ji patsu gochong chiya da, dinti jie che cho mayong si dike, da dinti che je zatang di, ane chimge ki nga,

루시 님시라 당스라 루단기 요구체 디링한츠 아메올레 낭체지 제베 낭턴 상슈시서 저구신준서의 야든기에 쿰답시지 자이 당스거니 찬롱롱 비딩키 방불교 계세 저구신준체 트리나 빌로 타시에 다야설가 비유비나 낭체리 제니 정이게 지제 옴세 카디 야구치지라 아차게 지와 저구신준체 리체난 슈제 야제 롱친 등기 센터서 냠치슈규 등부장시에 샘리아 무티디 나마 지제 시베 낭첸디 생신나죠 나망직주

자스탄 덴베 생겐 토블랭게 공감사 단달행게네 생고 초베 리젠디니 변종 롱티 닌티레고 벽에 롱팅키 사고레 리사바상 기쇼베 추주구탄 까르망에 토레야 대동쇼에기나 짐주 테디시베 대동 리첸리 규베디네이나 야지 생겐 토블랭게 루디심기 용외 지시민도 쇼인

1: ཁྱི Dine dung chugo da, xio ye da yung chugo ge chul chu dada ghar chay yimi, di dulen che gugu yore. Chata ngan zu jik dina lal ya chugo dan chudu da, jik nam gyu darse ya gu che gu da, darse ra, darse che dung gu dusun da pando ya rwa. Di khane no chugo ware. Ka jik da darse che ya khane no chugo ware ngan zu jitan chan di shindu yu gire rwa. Di zubu di jik ne. 제가는 노르다. 제가는 자우성사리. 작은 좀 주르와. 자든 가란조다 자우성스는 이제 주고다 중령관도 작은 좀 줄로 열어봐. 이제는 지금 노르고. 니네 있는 거죠. 가르스네 디나네 수수 다 디나리아 즉 다야다 딘제기 즉 삼로다 줘봐. 딘제고 안에 노르고 열어. 제단 디인디 디나는 거죠. 지금 너야 디나리아 다시 제인디 디나리 딘데 너윤디 아니 파나고 다다디 주주나리 야고제 마제비네 아니 길로디 다시 안 도루로 와
2: 제그나
1: 제다 디인디 아니 캐랑데 캐랑 주고 만네 디네 여봐
2: 제그나
1: 다다 제마제 나레 크도 단유 디마라 길로네 슈브지 단유라 길로네 녜드 쇼예데 다스 쇼예엔 다스로 와
2: 제그나
1: 디데 레위네 아니 캐랑 다다 제데 캐랑 다다 제야 다 그냥 카교도 그냥 뭐 쉽지 자고고 요래 대우마 대르마단 주고리 카주 두고 말에 카교 두고 말에 그래 그냥 주주진날 미 지능업 주다 이제 다 이제 로 탑결 카교 없다 이제 제 그냥 뭐 비가 알로케 주고로 봐 대야 그냥 주고 차우추 가르선 차우추 리신리 시그로 봐 주고 그 그래 지르기 가르선 즉 단 근념제
0: 또
1: 아니 kiranga baya mebdil kiranga tuzu mebda soga masimse kiranga yiji chechero ba bozu maya nga danya nanda me neju chelanyu me tenpo chan taga yinsama ane dinte gani ya yikse gwante chegura tata di yindu di kiranga haku guyore lokta tsiba haku guyore kiranga lokta di baya meb kiranga haku guyore wengya chugo gyabda du ye da yun di kagi kiranga lokta di baya meb haku guyomare 계란 냄비디 그뒤 집에 개그이미 고난조 하고 계란 간에 거 학교야 임다 간에 근데 가져야 임 건조 하고 말 이 계란이 뒤주 니젠다 파다 니젠 나로네 냄디 니젠 간에 봐 통계 니젠 간에 개다 들려야 나 가교니 나 가유 이엘이야 교니 아니 유 유엘이 교니 아나 마 유네 마 가주니 세제 떼어 더러 봐 가주니 제단 딘제 다다 뒤에 못 위나 아니 카지 계란 이거 카카지 막자 이거 리드 계란 그 로터트 바자 아니 겨로 머티게 지 겨로 지 친제 되게 강이 가실다
2: 제글라
1: 다 계란 주주 이제 미 죽죽로 와 남돌이 와 미 죽죽 아니 미 응압죽 융슐이 미 십죽 아니 융슐이 무디 말에 코는 그 측디 내랑 같이 접 개비네 겨로 머티 계란 겨로 그 말에 계란 그 로터트 트레스도 겨로도 어디 대추도 녀르샤 추제와 녀르샤 추칸연의 교년을 샀음제 군주 쇼예드네 서서 죽으러 봐 제가 만주 직 중남 나로리아 추고 직 주슈스나다 추고 직 딘제키다 딜름 나로리아 직 교주디 니바드 카르스나 만주 직다 디나네 카예다 유 커두 카주스체 딘제스 셰잉으로 봐 얘네들 람도지단 전에 카카니 하마리네 가야디 뉴뉴르 봐. 제다 디인디 디토리아 전다디 나츠제 모토비네. 계란게 전다 바야메브다 디네. 디 껴이베 나자 이베 추고 당보디. 데리디나 로브제나 도스체 셰기니스. 디 당보체르 봐. 다 니에버데 같이 오르스네. 니에버데 나자 이베 추고 딩은 줘. 같이 오르스는 다 계란 추고디

0: 几句浪过爹姐着，着着，几句浪过爹姐着。阿来姑阿南爸爸，
1: 呀，南阿妈，你说，赶紧请不的几钱？
0: 哦，
1: 爹你是，
0: 你送来，
1: 打着，打着，
0: 打着着。
2: 几杯苦油苦养不糖，苦油了把做千不明为切，场面几个人忙咱们兄弟也不远。只需冷不忙那样，
3: 电价只需早晚饮。
2: 我这熊南头可里牛车里给的米东瓦糖，可里先去做了米松瓦，恰拉东里可里米东瓦。
3: 可以动个新民营化解解决你，开讲新都行不行？推广安全，禁止酒水了，送至室内。卓兰电价堂也入居上了店内，卓兰下东用完车购，电零钱的，电价堂店边继续可有钱，推门头对过。
4: Ini tak jenaka lagi tanda nang tuan ki lagu itu mutu sungguh na.
5: Sungguh di yang tu cik cugu nazo ibu di cugu tiks tunggu siapa berapa siapa ye la tarba yun la tarba ane kiblo ni cik ya cinti cek tunggu iba ane susu kipsi cek tunggu iba ini cik cugu kiblo ki cik lock dia cah iba korka ki lock tu dia cahlah cing iba.
4: Jepaklah.
5: Ini cik tunggu ini cik cah cek tanda tu cik 가지기 담제 타고에 담 가지기 지기다 네 직접든 되게 자리하고 요전 되게 자제 이제 다 단두고도 와
4: 잡아가라
5: 아니 가지기 단두도 저도 다르지 콜로 될 다르지네 우주 개단도 와서 되게 대조는 하장기 네가 친구를 먼저 갈 수 있는 추고디 나서 유배 추고디 인지민지 디나리아 슐룸 간이야 저게 맞춰거든 이제 좀 듣었나 띵은 좀 심지 년도 꽤 거리인다 도덤 나인도 내주들이 토비네 들이야 즉 사치 다가라는 까지 사가란 다가라는 딱제 지하지다 네 가래 그봐 다가라니야 요사나 그래 저도 망치 채줘야다 망치 주고 둥고 잡는데 딱 비게 둥고 잡지 졸아 땅인데 걔랑 둥고 차인데 나로리야 지금 졸아 가르다가 넘자고 여러 가지로 뒤시에 동물을 봐.
4: 반다
5: 땅에 유네 여수도 이 코르가 가야 매들 차도 그래. 아니 던진 남다 매면 딱 단데 여수도 이 견자로 누구 탑자리야 이제 코르가 뉴메 차스 인수든 뒤시에 아 뭐라는 카 매면서 시에 뒤시에 겹이 무동아 제다 뒤인도 뒤는 네바도 있네 네가 친구시라는 거란 소 지금 미치 차선에 지금 딕진 나비는 낮에 내가 요나 용구요 말아 내가 뒤져 두고 열어봐 제단 두주 있는 건 좀 인지미직 다 민나 맹갈 땡구거를 주고디 낮에다 매균 파분이 인지미직 주고 민가대 주고 월다 주봐
4: 소가
5: 주하다 디 네가 디 탁세나 요래 디 지 디나 직시 주제 디 도수 연비나 계란 찍네 교구 당 주고 말 니네 계란 낭다 맵지 당 주고 유자 미도 다니 쉬어버렸다 다니 여부터 캐나게 이게 미 가르스는 밀리아 쪽길에 야 미 주고 다니 미 샘플 비게 주고 다니는 셔 미 비게 마 마다란다 소로 진짜 다니 비 어제 신나라 어제라 비게 감다 소용 거로 봐
4: 잡아
5: 재산 더 주인의 쪽길 진짜기 에 쿠디 된자 된자가 아니야 뉴비든 저 퇴주고 독조 뉴비든 저 퇴주고 디는 예디나 셔야기 카 이는 숨부터 제르바 나서 이거 주고디 다음처 강아부터 가르스는 아주 디나리아 나자 이외 주고 다 드리게 해서 먼저 종어진 몇 날에 이제 또 추진 몇 날에 이제 또 먼저 통계해서 통계 길이야래 다르다르 연구도 통계 연구들의 연구도 된 아주 점점이도 다 더듬 세배 거리인지도 제일 통보다가 제일 가까워야 다 제일 통보다 제일 딱제다 제일 통보다 제일 델리아 요산다 탁세 제국도 제일 통보다 제일 예자당도 이 가르스는 감로 주고 먼저 뒤에 대배 론이 거리야. 자로당 차브로 받아. 안장 가부 임벌어 디 안기드 마우 임바. 르바.
4: 르바.
5: 안장 정부 응어 가부 임벌어 디 안기 마우 임바. 디 이기 마우 임베서 디게 내급 디나리아 로숨 디 여제다 단다 로숨 여제 로숨 코인 거다. 저 던도 인제 다니도. 인제 다니도. 디 다니고 레가치스 데아

0: 三个人的听的平均龙城年轻的空，票价龙城区针对特质级别立增提呢，首张台和协议，立增基础度按照立增的投入团结合作人能跟其三种用来呢，因为呢突击是收益，俺老是前面立增呢，杨杰
1: 姐用。
2: 주식이 우승주 양타기 남니지
3: 샤차웨 텐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리키기 센심바디니 펜쇼농친 인천리쿵 표게농진기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龙清野共，来见龙清野。
1: 绝对吃着，腿多东边大，各只思绪地内塞着起。
2: 滚对三角，盲区托内所，滚穷多皮微信地内钱。
3: 他的科技三五错别，内生地内，贫穷农村年轻力户，偏爱农村去。
4: 三角滚对滚穷西北，内钱银。
5: 你对三个月门市部呢？三个月，你看明天当中。
6: 三个月，你看明天当中，三个月，你看明天当中。三个月，滚对滚穷。
7: 你说的对，这不一样子的区别，门店，他说养啥的，他在区里去上。
8: 拉道卡巴牛国西，今天是他，这个是女他龙九级科室毕业，拉道卡巴也狂在体位去，连年扛了片子，这个也科室也就将龙九切巧，脱去了国人阿个教育堂，恳请人心了，国儿写东给给你去教育，西边农村，中国地震级云至拉道卡巴，城西亚热了，电价热了，烧浆扩热的。
9: 卡巴尔塔安达马尾，连续去了熊吉尔阴界山，熊在龙时间内，天东岩浪坎地儿死翘。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自个儿自翘。
10: 喂，爷们，快出去接车了，小姐。
11: 卡几杯，朱绿杯，朱绿好些橘杯。
9: 啊，第一。
11: 看到岩浪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镇级卡巉东大啥吧 ？AI 卡巉东大，千万莫说的些。三个人给，公干啥？
12: 他的业内，南端移民创业，贫穷农村年轻力工，表外农村去，三角路军队军装识别，七里立村三南坝各属一。我听的立村年春白，你们这里。
13: 三个链接，我立村年春学院电子轮主任，听的三角路军队识别立村呢，绝对作为叱咤他三角路军队识别南站卡尼这支学院，连接呢南端卡里的线，土路路岸三南幺八学。
14: 我来南不去，绝对作为叱咤识别。
15: 南城三路南，昨天七月廿五号，北桥底部地内叱咤三百起。
16: 三角路军队军装立村去，绝对作为叱咤南城。
15: 三零一，听的绝对作为叱咤西北南城南，南不错了。先是冲击，冲不松，冲不面向陆军去，面对团战亚团去，老说南林前边，光棍边。
12: 陈松过去读，陆天气陈一季，他这季季快不得，念着学英了。
17: 小巴台嘞，现在重建的长木总，长木面向陆军去过来呢。陆林那边陆主到我这旮旯去，公看上，看见俺村米里团子去，前面头拍巴拉给叔叔，是价格出就就见呢。正邦电器米里卡个中央堂，别嘞，俺们这季等于我这去信用。
12: 坦赞林地塘帕达吉勒主张来买别陆军体呢，面积起陆路坦赞地民团村别，坦赞解决陆扎西里。另外，罗些人，从我面向陆军去，当给陆水在叫巧用的六达的塘，米山所用去作为来源团员，三年提给米里基零年团空塘，三九团空所及六家团别抗力，三路七十几现在陆扎巧抗三年五百，米里团之明显的七八塘，也送陆水天气所前边，米那所用切当决定电白岸准备接前边，我就说借用。
15: 重视地初级电白落着组装器别村塘，漂亮工程米里团支亚团器别上落着所以，实际财年特别不利。镇邦县内，乾陵县的盘内，我是说明的。对啊，乾陵地区内，逐渐起给落水，地内几百个恐怕太多单内，镇邦跟南端了，南端岸都有。落着这些不穷穷起，拆迁金白，到处而起，这些几百个顶最起码月吧。
18: 俺去，我用钥匙。可没，镇邦的德金德银，俺最中华民族金山街道的这些把，看着些了，在我心头记下下。大家，明年团结拍了干么呢？老不着南去，大伙儿巧遇早听不他。老不着听见给老不他，光不巧嘛噻。他同老不着先给老不他，他送密码你多吧？配角来接不接家，大伙儿都用个钥匙。老不着街上多去，老不着先大去，大都给老正送钱呢。
15: lobjong chiba yungu yorshi. Ngansui, mire tuyunche ki lobso darin yueba ta, nyongzong seba, jangrin yueba che ki rawo chiga yu jishe xa. Rinne ki semgi xingsa len yu ti kimrin kona kala yi. Lobje, lobje jere ta nagbang sengkyul, LED nyenxin soso ya mire tuyunche ki nangtun dunba ta, zanra ka ki tatung, mire tuyunche ki jyotun zowu zinze damzi ta zinda suyba ma se. Goyi nanbe belo kuya guri che yubshi. Lobzintu, chukutsu, mire tuyunche damgyu ki rimu tepdag yubshi. Lobzui chujin gigyang le tuk jibudara. Lobze, geri tan puri ki gigyang war, cheche rogram cheto chukdi. Tuyuga dara, gigyang ki gunju sochung ta, mire tuyunche ki chetun lobzong chibudangji. Mire tuyunche ki dangyun bintun lene zune. Tuyuga dara, lobzang jimbe, mire tuyunche yartun ki zinja ta. Mire tuyunche yartun ki nyeka. Mire tuyunche yartun ki mi gyerje jendim chigo yoshi. Gyesan dochi, gyengen war kimsang jidara chambu chuna lomu tsui gyula a juesang jatu jishesha.
0: Chinyi le, lewara tongki zewa jikdu jewe gorne shuna. Kedi kemrin si le miri tuyunche ki namba tongtumna lewara tongcha sanne gurwe chinyi ki mege kimsang chimu yi zewa chortu. Lobsing tu, loma bema piando yi, genla, chinyi jorsong, xie sersin yigo tupu si kirne, lobgang tu zuyong, yigo toki jakte ni, shanghai tang heilungjang ne yinba ta. Tini, lobja tang jongchi cheti lobche chinyi guri ki chego beji jorwe chinlen ka jigri. Chinyi jik tungtung yin si juecho, kangla si na, ti na, gaja chedong mangbu jimidu ba ta, yang chinyi jik ringbu yin si juecho, kangla si na, ti kangjong sato ta, huangpu zangram, 송화 장담제 담보를 제유 모두 제발 신나 로스무링 롭제 해룡장 신칭 송야산 총기를 초대 롭자탕 상하이 총기를 푸도추 신푸도롭중 기 샤초 롭자탕 티싱 상하이 표절을 레딕탕 유링 냠레 제유 차도니 락단 제외 최고 배급 산에 니비 롬에 냠투 냠람규 롭젠 직초디 페유기 남바 편준 모두 제유 초모 매상 롭중 기 초구체 예난 기 로마라 벽에 돈에 챔지 시당 롭아탕 윤대 신진탕 종결기 초기 종결기 배주강탕 서어 장람 냠주 시기 태가 상하이 사다 링부 유바 초로와타 타자 콩초 년람 진타르 유베 롭초 인베 나와 용기유 상하이 루 십종 제베 최고로 슈바규 나지수 레종네 튠베 초메 로마카 지키 메게키 피게 응외수 통화타 종치 로다 종종키 학삼 응원지 초리유 초고 망고 시키 랭이 조지 덴베 미게 김장 채무 시키 코스 덕베 초랑 사무 총회 전당 야구 장내 폐유 조준 지진 인시 시기 메심 티니 중화 미리 직준 초베 도시 덴부 조베 치 수년 되베 락린 시기 지 룹지 계산 도지 디다르 시샤
15: 계타 랭문베 계급러 신베 룹지 권내 모두 쉬나 룹지 토간 토통 민세기 사자 시기라 나오 첨부 총회 티니 계다르 냐르사 치베 감시라 감기 나리는 원체 탄산소 종류베 게다 줄하삼 로요시 게다리리 게도 탄산소베 담주시휴 딥세지리 난투 카오부유다 딘송 되요시 디게 게다 상문이 수념 투슈키 게송 로소시시 게다 디다 레라보 중심이시 라라니 동대 뼈마키 고린 링게 주지베치 千万 给我他 가세니 로브제 게로 마가도 규급 잡으시지 지 계산 도시 대단히 시시 계단이 지금도 뜸바삼의 인바 로브자타 마가와 대통 비리 망부 치신유 로브자타 주모차도 봉디와 냠레 딩섭치디 냠빙아타 사딩에 망로 님준치다 라다치요시 사오리 리사다웨쇼바 봉디뼈마소 지명아 로브자용디 계로소타 냠투 계달증오타 gelu limba, geta jintan cintin tu donso qibu ma se. Tatung, geta an zhou yu bi xijia lupu yu shi. Gesong xijie qeji ta, magdun nyamlin lopzen ya lopan tu biu yu shi. Chukso, tatung, magadu yu ti, linshou ki siji cennian kan le da guo ta, tanzam songwe demgyu nyeba ma se. Tatung, bema an nyam tu, nyegu du dan ta, kumdab jibu bo dan, 장부시 라로도 요베 게다지진데 탄삼기 소다칸타 로브자 냠도 제요시 마가난키 냠리지시 터송시비 타니티 제규 디자미비 타니진데 ཁྱི
0: སྲང་གནེན་གེ ཁོང་ལ་ང་ནམ་ཚུ སེན་ཆུ་པ་དེ་ནི ཤེག་ཅ་ཐོང་གི་རེ ཁྲོམ་ཅོང་ཁྲོམ་མེ་ཤང་ལུབ་ཅུང་ ཁི མི་རེ་ཐུན་ཅི་ཡར་ཏུན་ཁི ལོབ་སོ་ལག་ལིན་ཆེ་བེ་གོར་གུ་བེ་ཐེན་ཅོམ་གོ་ཅུ་ཐུ
15: ལུབ་ཐུན་ཅི་ཅིན་ཡི་ཅི་ཐར་ཅ་ཅི་ཅི་ཁོ་པ་དེ་རི་ཐུ་དོ་སར་བེ་དུན་གུ་གི་ཁོང་ཅ་དེ་ནེ་ཐ་ཅི་དོ་དེན་བེ་ཕན་ཅོང་གི་ཕུན་ཅུ་དེ་ན་སེ་སེན་ཇུ་རུ་གུན་དུ་གུན་ཅུང་སེན་ཇུ་ཁི་ཕ་ཅུ་
1: སེན་ཇུ་རུ་གུན་དུ་གུན་ཅུང་སེན་ཇུ་ཁི་མེན་ལོ་ཐ་དེ་ཁི་ཁི་སེན་སི་བ་དེ་ནི་ཕན་ཅོང་ལུང་ཅིན་ཡན་ཅིན་ལེ་གུ་ཁོ་བེ་ལུང་ཅིན་ཁི་ཐ་ང་ཐ་དེ་ཡུ་སེ་སབ་སེན་ཇུ་ཆོག་དུ་ལེ་སེ་སེན་ཇུ་རུ་གུན་དུ་གུན་ཅུང་ཤེ་བ་དེ་ཤེ་སེན་ལེན་གི་ཤམ་ལ་མུ་ཐུ་ནེ་ཆམ་དོ་ཆོང་གི་མང་གམ་ཟོང་གི་སྟ་དུ་གིན་གམ་ཕི་ཤེ་ཐུན་
0: 총결의 마르캄 종키 마르당 참도 타르게 배봉기 망조 링신키 젠두르 체그 춤제 신규르 치슈체로 당디 땅족용라 데네 덱실라 니티 체바타 런더라 치줍기 켄갸 마르캄 남양 타르신 게베 신례당 링네 요고로 냠제기 뎀규 야고시에네 페샤투에 튜직수 낙초이기 튠공타 메인 벤주르키 튠규 니슈 사르마피게 동당 최십체네 사드위 신례당 조례 낙초제기 켄덴튠제 회내 예용수 동토바라 예쇼 윤대체유 마르캄 종키 종위 전주부타 종덱시 공시 겐뉴 대천제례 주비 최든천가 주과타 총조 당지부 주구타 남사르니기 당지부 듄키 냠투 각조체디 공어 지뒤투바타 시슝당 켈레 냠규 제비 튠레 피게기 레게 남바드네 전주기 유사티 네리 튠레기 듄제투 누르싱키 사투 켄캄 튠레 뷰제토의 피게기 님슈 첨부 직도뒤 마르캄 종키 미미 님주르 때네 피샤토급 개인기 증키 바르겸 뒤티 경감 튠제 리퀴네 튠베 강내 세유 미미 님주제티 규진 체지 긴진키 뒤주 자자 곱주 교스마타 수연야르 뒤주 자자 급주 바라 통도 침바 뉴룹기 인공 자자 니슈토르 친유 머인기 증타 튜유토 장소 장진 뉴진 Buda Cherzongje Chachangwe Namba Sarba Chagwara Chedi Rigu Nakchoyne Gienangki Zeju Chomrara Tegara Shardong Tupi Kuryu Nyulamshik Duyu Tidang Chepji Kyugyintang Gwetungsoji Lediyu Tuenzegi Ngunda Dongwata Tene Chongyir Chokwe Ngunzong Chigiyu Ledeksu Geja Denbi Minatia Dongta Jendom Sokzongje Nangshukyuru Dianchangyu
15: Pyesenso Shingle Kenden Tuenze Sahung Yongsu Rimiki Jigdui Nambi Gurgegi Mangben Shepshu Gepde Dongwata 任谁给呢 比赛托被撇下给南给冲大端吧与你存心破语及总体这些公司当这边手机塔积极经历张志鹏起撒贵吧得到我最前的他狂起大家求对前给所追马拉要不出吧他对你干年提塞托地年纪呢比肩他上海广州界所给托不语及写下冲对脸团如何看起行走吧撇下吞给他 扩充七宗节期或者十分难或当学究这段期间当用给求用你这边别的女吧准备抗力切的他你是你忙做七宗他等东拉赞李秀图别金给国策了不怕求你别你给拿出金刚通共忙做不怕求究用为特朗了文章求用时明年怕总用给皮鞋吞不转松间艺术三个拉赞行不他
0: Tuan-tsen-jin-tang-gwa-chi-ngatong-ni-gi-chung-ni-la-zam-sin-yo-shi-la. Sengi-len-gi, kong la nga nam tsu sen chupa ti ni cham tu tong kiri mar gam zong ki sa tui jeng kam pi xie tun le pi ge ki lam sar tui bie kor ki ten zong.

0: 过去途当走中了地内这次了你的切吧谢克巴提里听地绝团作为其他西边南城学堂他的协议三九高速三位唐谁一个苦养他谁去地位甲样一地苦盲水土内令位盲心给不着错为你们主人们别关系给妥了他的契机三十不地里全球龙城烟城领户学院龙城
1: 三九军队军军西部的事三九军队军军西部的事三年级他的记忆呢三星不的呢他的你没创呢故意给你那么多准心预备平常龙城年轻的空平常龙城西三九军队军军西部的身体事我听的这三年准备你们这里我听的这三年准备听这里录音下面我们去母体前三九军队西部南城在南月八修
2: 军队三九他也讲出来军军农民的铁了部队三九军队军军列阵去三九军队南迁三个年级习近平去吉林罗庆总理龙结局后的电视听议中下下面提过的去南端席着你们这里来年连接错了我这年给你也推中共中央给几个书记谈
3: 계급기 主席中央文委기 主席책임배 习近平期吉林罗平总理龙结束科瓦里了点这一个称一整体罗着永基给罗连锁他加起罗着进步往错了点这学校习近平期点这称一拿国组是三百套吉林罗平期推了三百中国开学期基础政府给广播组织都切的三级三平军政他全队列下短兵계급기特区管控明白
4: 日前前来规制军前面把领动罗布镇他前来新旧区修缮拖动抢在拖尾新店把体外忙往所用扩大建设的第二三边抢下全用的他给他中国陆基停车间了滚地东西来给体外气候布局热物局今年先拿下吉林罗平里吉林学堂国别习主席主隆做不他龙结束一时罗布镇随军上部他比他根据三队
3: 根据三队他用切的，结合起来立场嘛，新店把保持所用切有事。三年级让给给严重女主就职车多了，下面提过去南端西镇，等村村拉年，等于说我只能是。你推结合主力他按说差不多就去三十多天不着级别城市来安排行了，明儿来也用苏人这节目呢，朝转同居路接他，我们先到区镇转车接到你的女主这边女主车落空嘛嘞，中脚把月经，也祝女主前往为推荐就职你的月把他，端着女主去车站来端卡，接着呢立足生意月把嘞，也祝忙不女主这边来端比村，三年卡去主力店家去，等司机跟着接送团结年年前的，创了前去女主他，谁就人心去双眼的天，京东前把他，月把他端呢主力团总杨来他，新来他开了这段车就职做前边，创了孙秀女的安排月他，也祝女主来端可怜店边安排月，创了过去店铺穷月把嘞。三个年级，年终资助率每日团结一团，车站三五十七个月，年终大学从头
4: 米勒吞镇亚顿车站上火起，前后通没提，前头古北菜泥树几个人呢？泥树短人怕了，别个下。大沙古北先到七八行呢，他留车站上火起，米勒吞镇亚顿了，滚边当的，拉不行加大的起，江南土，北碰短距起级别，决定走入密地，改用给卡碰树，米勒吞镇亚顿起车站落水起过，相对脱边的，米勒吞镇亚顿下下了脱边。
0: 陆军人心给重镇车站修建起不塌，中华米勒集团错别都市颠簸做法，车站修建起吧。米勒屯镇亚顿规避接近车站修建前呢，结构结构了松江塔，米勒屯镇亚顿了工地动瓦，米萨马建镇预备，到瓦米新所丁色所把工地动就了下。三天间，第三松起，一个站内，如果来的餐点塔，可能得被俺批给做瓦工地当下。
1: 提高给行政党团等在群众那里，我只能是。你推人均吞空部他，人年他越过了部，一个能来他，咱当局接近两头，人均吞空各把来数当年。
0: 요거 레리 첸덴탄 구림 덴뱅앙 피게 조와라 군디 동기 고르키 주브지 삼자라 짬바리 랭촌 퉁쿵 꾸바 레소 땅네 요거 레리 첸덴탄 구림 덴뱅앙 피게 조와라 군디 동기 고르키 주브지 삼자라나 파르동기 꾸바 레소 동와타 쇼게 도담 준준 태우고 창도 동와 사자 고든 제당 사르뒤 제바 편제 중외 사자 근급 지주 제바 뷰체 도르동키 십주 단돔 소디티 파보로 지주 된디 요거 레리 첸덴 젠타 뷰리 젠키 뷰제 토에 피게라 송종 체네 난괴 총래 맹윤비 뚜슈 사르바 뎨응괴 바타 산에 카기 퉁외탄 송지 제디 편제 중외 요거라 쥐베 사자 땡기키 세시 주바타 퉁고 창도 동와타 편제 중외 요거라 사제 네츠라 최고로 띵섭 제바 내된키 현재 명례 파르동 리동키 가져 세부소와 제체디 총례타 유고로 링네 류제 대단소 남왕례남 냠지 피게라 군디 동고베 내세 제샤 생글랭게 니동 제주 류 중괴 변주르탄 지조기 링디 항저루 초샤 샴라 디고르키 난된 시브자 니마 체린라니 렌게 초로 모드닝그리
4: 이자라 신롱 니동 이서 중괴 변초탄 지조기 링디 항저루 초시 중국탄 치게기 군준 계속 기능이 고려시 부 주경 말라 퇴고 창도 당내 미리 견례 왕치군 초배 초소 교육 시반 민내 비리 등섭 제시하 냉대토 퇴민수 조시 시진핑기 뛰어나오베 고려시 부 주경 출근이 고려시 부 피게기 출고다 고려시 부 등자고 출고 고려시 부 시배기 출고지 뛰어비치 중국 레기수 표배 계지 지배 통제 계진 신시인배 미리 계례 왕치군 초바 주바 군대 동시 탑주기 대교 체부식 인배 문진 직군 체부다 중국 개가 카타 냠토 미리 계례 왕치군 초바 주비 민세 등기 체디 퇴진 냠례나 슝능 갸바다 녀가 제롱례 나바르게디 퇴모토 지도된 배 중교 뜬뜬 유수 로린 제샤 세능기 로소부 로마사바 로자 주비 퇴진라 고공고 문수부 치구비 정부 마샤 대고게 집전당튼 대전 흥정만이 모두 나가시라
0: 로마사바 로프터라 조에 퇴직 체급 직시암 양나 팀계와 카지키 토당 주마 소와타 체딘 주마 비와 소지 체당 나조 제티 고거르 동기 유베 로스비 니뒤기 비준 규비 카직탄 송디 체네 정규 체샤 티앙 리당부니 냉귀키 민게타 셉뒤 민게 유주시에네 고거르 동와 티인바타 링이바니 룹주 다도 자소 체네 로비엔타 니간키 림바 요린 체바 티인바타 리숨바니 누림 겐베 로마 인퀴 체네 로마 사바라 공거르 동와 티리샤 니뒤 톱로 망고시기 자제레딕스 왕주 마제베 년주로 버진식 된디 누림 겐베 로메 민토네 로마 사르베 중조 민베 초바죽디 로마 사르베 미겔기 체딩 경준 두릅기 동회당 메듄베 체딩 용자 시기유 롭스비 정규 체드 톨롭기 로마 사르베 중조 초바 지르당 제나 문츠 다도타 롭제 중조 차와서 첸덴키 터블럼 규네 용자 시기유베 랑 년주로 레딕기 기겐타 누림 겐베 로마 인서겐키 캡자 제베 린듀 다도로 이지 지미로와타 미겔기 지르라 안시르 뮤규 교배와 둔배릭 상마 응원라 롭제 중조기 터블람규 네바르투 디미십제 제교배 정규체샤 상랭기 비징기 표지로 맨주 중재 예도 제주류 종교기 지십시 총둔 총두수 통마르둔샤 샴라티고르키 난둔십자 니마치린라네 렌제소로 모두는그리
4: 이차라 비징기 표교 맨주 중재 지롱 예도 니서종류 종교기 지십시 총둔 총두 토리인 통마르둔샤 사고배 신도 제바시네 대당 초등 십시 고르키 개세 수리 천체 사도기 중재 신규 리구기 최시 전년 소유 증등 체유도 인해 증라 증모 시조타 러도 고치기 동자 사도의 시리 면배 내도 면주기 니로 로디 비진 총기기 조제 남배 표교 비준기 내부지 정제 침부송 지도 토등시 면제 심중 사빈의 시제 균진타 균등기 디송파 소르체 면조배 토네 비진기 초제 남비 민주 표결기 로마 증기 유세 충제了 대모王망부 신도타 루지 비례제치비 이원고요시 진롱이동 최원로 비진 총기기 초제 남비 민주 표결례등 배우총리소 비진기 민주직지 캐친 망타치 강종 사도르용내 원등기 민주랑세타 토담기 도시 다사 캡대당우타 첩시 별로소리기 닝주옥등 등섭치내 종로소리타 필로소리 냠지 피겐 군디당요시 다디 셰브주총두스 젬둔치문니 비진기 표교 민주총재이나 비진 변종산의 니기 민주냠레기 류사비 곧삼부시기야 제도다 세는기 퇴딩 이순비 히말라야 지소 천리키 로관 치문이샤 삼디고르기 낭둔시브 덴젠 훈종란네 오르나시마
0: 니투 랑용종 지조 천리 냠딜 헨조기 조니르 체베 튜딩 니르숨베 히말라야 지조 천리 로관 치모 하사르 니르싱 다딘기 로관 치모로 차도탕 제지송디키 제답제디 미리 레튠라 슝능자과타 렉소동규 고르키 지접수지 시진핑키 공박해진 롭종라 따라 띵서제네 중화 미리 직균 조바 조종라 군디 동규 제튠 조어 제바타 현종 롭체 롭튠 우렌키 오연타 중화 미리 직균 조베 롭링키 기겐 치모와 부름베 주지 기겐 제인베 다와 된창네 제튠 수지 제디 중화 미만 지튠 기급기 미리 튠지 야튠 귀비 제팀라 제시 띵서제샤 생글랭게 장자 십줄 학점 기린 난세 변종 진짜라 림지 겸나 로마티 접게 학점 뒤샤 샴라 티고르키 십제 난퇴 니마 치링라네 랭게 조로 모드닝그리
4: 니투 사회배 종 로소 팅데 신도 제바신다 당 중앙기 민세 도구고 변종 진짜 년데 장자 십줄 학점 기시 림지 겸나 로마티 접게 학점 뒤부터 르 로마 도베 미타 틀리게와 개용기 신지 이서 숨타 종기 조수령아 로브자 家庭松松姐姐叔平穷子的祖辈门诊子的他通勤子的他整任雷利子的姐敲松邪气起龙泥给那把洗巧的他将能够走入切不他将其染地所起吧将其呢天穷宁归切起中归天穴他培个名色天穴点别听着落水马拉起对提落着整身约问的落着摇物真别爬了起颇有千不穷有什么三年给给用给人列他
0: 健康如果不打三对期无所托落给聪明期不打无所托不穷下大地国给习着两对等着分钟来的我真的是了你下来你都这种旅节用期零年健康如果不打三对期无所山西太原图错过的托个重机的聪明中期错修崩卡期三对唐山目的村多南巴拉这位聪明级别不打切定运作切把汤 健康通共堂五米零年学校给南昌零年三个团在街集体针对切套三年卡给零年有过的雷力了你们来切心中把它切有各地有座套日期没去零年中军了团金角落切把决团做而切行健康松共堂零年军资团来三对接了密地也用给行前堂重击了让共中介全你是在你给零年有过的去推面错过针对南修把的聪明中期雷力铁的电力三度内团的也用给冲着党集体给通途把它 措尔图巴、仙居尔图巴阶级林业有过罗南团总内图文居尔切巴里原居尔起路基数聪明总起库鲁拉座堂提古杂当所地位团共总内团我这切巴堂三年三道图年巴的阶级堂松地切的余体米里团级林业有过罗娘级级健康团共偏居尔堂芒水林业级顺序配位朗林塔拉姆针团切巴里 我们零年学校针对切具体三年三道起土耳其与左耳区的行一个人别我们零年学校应别查在监控针对头差不多把村绿了村里南岸总把汤村到南阳特别拉些建筑站内我们等切把汤切记度这些别提档文心工具瓦的起只有路据我这切把里零年三个针对样推从数切行聪明总体三年三道度库鲁拉族提醒直接汤古对其切干了加切这个最终可以及地址不离
4: 今天零年三个月项目所团在二级学生证这一题日期最终堂三公级零年村的十张文把它切到聪明级城市卡比起手切入单位三零级让穷基进入你同一次走路给用基集团创设计篮球保留整度前面预计整规期整度拿手下三天过给十张党团等着很重要的我只能是吧
0: 니차라 회랑경종 신뢰 총습팅기 니티티 딤주체베라자 총기레 메주 공가르정타 토가 총기레 훈지종기 총습기 란초볼레루가 니기 회기 첩체네 니동제주류 예용기 지유팀 총습기 란초볼레 젠두르치미 위규 젠두르키 젠두르나쇼바리 젠두르나쇼리 랑종기 루미츠 방아라체기기 회기 망조기 튠지냠레타 예부미야르즈 주주딘디제기 300님규로 강릉응바르 체신 봉카 니가라 표준진주기 차가타 류제 근주 다수이기 작은 이토바리 생글랭게 팅디 생규로 근주 시비에 낭체 슈담 다가시기 레젠티 좀지 근구로 낭겐 치링 왕자라타 십시리 챙구 낭겐 부상 전주라리

0: kāgi tūtī rāngi chāshana kocha kāngi kāno sā kia kāw kia kātīngi tsua tōla ina tītāk chū yuēs tā tāsū lā rīwā lā chāw ina tā lō māngi māngmi lō sā tā chīngyō ki lākpā tū tālēn sā lā ina kāngi chīmu tā chō ki lōbī tēnī tō ki yuēs tāsū rīwā tōmī tōm tā yin tēgō
1: yin
0: nāmsān tāsū lā ala yōng lē tē kō sā tē tāsū lā sā wā chē sā tā nū sī tē jī bē mā chē wā lā hua bē nē Benta ni, jalan sik benta nyingba ni ya lang sida. Te tazu la tengjia karo ngun sum, te benta tongbe ma
1: ba.
0: Tene chaya yu juna ma jo, tengjia karo ten ngun sum benta ni chi dugu. Te tazu ngu tsa xe minu tam sida, tene tengjia karo ma nam, ni kwa sa kia kuyo na ngu tsa xe minu kaya la, tam sida ngui da mungi ngu we tazu. Unde sida yi mi mungmi tugu tibu cha su, ta talo la cha xe na yi mungmi ki. Chungjin le soko amatike soko takje che ne trokwe se mi soko takje nyingwa tatu nyingwa chunga leo beta nyingwa chunga teng tangu nene ma che ne maru sungye kora no mi maru
1: namgo tanga me to ki kunzu pumbuto kanga
0: pumbuto kamru me to ku ni suyu se ta nyingwa chiki sangu sama maasa se ta troba kengdi ne jitsu tu takje katakju che su che ne nyingwa nyi ngaso che usa tatu ngaso ma che ulo takja ma lo ma kundre lobi chai chingbe kya la thongi mi liu thongi rokwa tangcho tazu lo mi mungmi chik tangcho kula tazu riwa shiyo ne tat nuksi mi sokwe ki takje ki niko trebu ni nuksi hama kwa na tazu malama lobi chai le tuji si te tazu lobi chai le chingbe lobi chai le chingbe lobi ta lo mangi chingjo ki zani lo sumchu za chingjo nishu zabchun chingjo mungmi hobi ansi zani shi chao be
1: beba
0: shi chao shi chao 他今天在那重庆呢了宋朝的这几天见了他打算给美梦们积极给微信哈我去把这个人的车子动到古罗布那对他打算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给美梦 他们都是明白了，老天么白，马嘎鲁下的对着。
2: 他们都是明白，马嘎鲁下的对着，下过有路段的白是吧？马嘎鲁下的对着的，这大座马嘎了，嗯，龙阿在这下过了，提领过押金，也是年数久，提领了马老婆，马了马嘎下过几代，三个男人搂着这用这个在读小的，这个学过了，大座这里老个跟老大，嗯，你马过去，嗯，你也教育说了这这拉通的这个，莫干，你读这个，但是第十九号这一拿了，今天是送了。
1: 这个实际的查看的，看了看了，你。
2: 中央七代的那边，今天查看他那十个字，每日通知给这边让中央中给这边，大陆那家乡那。
3: 对对，最没用军。用军给，家用给，结果这边给了，嗯，
2: 他查看了家乡那，看了看咱这边这边。
1: 哦。
2: 永远都兵妈妈是认真做的。哦。对。俺都查了。俺那个的，他跟着学校去了，搞不对。
0: 俺那自己个妹妹的个男的出老远的，他们听他都听那呀，说说话骗不吧？俺就对他们，看他这个当个做白色的那个生命，听他这个这个告诉我嘞，水军个看他的穷的这边是送了吧？
2: 对。
0: 俺个不对对，水军个看他看了看说呀嘞，俺那从我。的确。这刚说呢。他这个人呢，他俺这个混着教育干了，怕下读着读着去，嗯，弄下读着读着去，结果要是结果了，学过去教去是的，得读到了平级教去，你压钱。 压钱的，货架也在，他是也一个在那躺着坐了，在，全部在山那面那条路，我们在吃着，我们在大都菜地地，你在没干啥？菜地地，你在没干，俺们人也没那路，说光说小家了，马达在大都拿了，都有要不？我们在村里地个是，在大都给下一都都都是怕下一都都都都对面了，在学过怎么在平价货架在，在看对面压钱的，在我们在东边给不如对面的呢。
2: 工资不拉，工资干干的，这不能说的。哦，
3: 但中国人经常是对着嘛，俺做票给拿了呢。中国人经常是的，写的。
1: 예 할래는 바주 토베 데난게 보고 총아 이네 다우베 드롬베
2: 딘 디네마 용도서 뭔가 이제 총을 내봐 담고인 봐 저 근데 띠규나 삼도 용도 신근데네 다른 게 통 뭐죠
0: 어 자체 뭐 먹게
1: 뭐 쇼고다
0: 나 신례 저 띠띠 쇼고디 또 드르 나고디 고디 잡았다 얘기 잖아 드르 나고디 또 띠 야 별로 제 튐보 채모 먹어 봐 마마 드르 나고 그게 짬바이다 야고 젠롱에서도 몽몽대무지
1: 혼내서
0: 저우 때 저우기 발레다
1: 저이나
0: 저우다 되게라 차는데 차는데 휴게 내가
1: 디디게 제주 사서 걸로 걔라 저의 차진 교부베 대성시에는 영미 지도님이 저디 개념이
0: 공부를
1: 가자 주보서베 대주주 도시니 비슷다시에도 바주 도시에 또 가자 랍랍 도시 거거 메고 파마 예 바주서 바주 자장아 대뇽마 공소식이냐는 공디 농마틱스 디로 모스음도 사자 잡고 언데로 대 겨우답지베
0: 겨우다 요거니 고제 저제 제 소화깔에 여보 요거지 근데 지겐라 쯔서데 아주 다 뒤산에 책이 되고 콜라스도 버주 접어서도 고 버주 접어서다 다도 얼어도 표현에 넣어야게 그 여주 고제 가게 내도 있냐
1: 여주 가도
0: 요거 봐봐 요거 봐봐 쯔서데 대 올라 콜라쇼로 솔로스의 빠기 빵대를 요거단 소세조교의 빵대 가라간다 연기.
1: 이 룰이 된다 이거. 독지 디블 또 도그라교로 연기 보고.
0: 되냐 요거 요거 누스의 레블레스의 야 놈디 주나 코에 따라서 요거게 간다.
3: 놈디에 근처에 룰이 레보네 자마자니
1: 산제제 미.
3: 랭베사 산직 바지 바지
2: 노. 어
3: 랭표세. 어 디게 근래 되네 놈만에 디디레 모다. 근데 뭐 군대 두리레고네 치루 하네
0: 치루요고네
3: 치루
1: 공샤시
0: 두리레고 공샤시
3: 데코디 쇼고
1: 다제서 대신하라고 공샤시 공샤시 이거 다디고 예급 내주지고 뭐 망설 톰 가사가 뉴스에 매베 중국 공샤리 런승이 예 아주 몰래 말이 가도 공샤리 근데 가도 좋아하고 예
0: 제소님
2: 망설님 나도 정말 진가람 남한 제제 투표 봐.
0: 네.
2: 포유랑 가네나.
0: 다지 강마시야 강르네.
2: 어, 네. 티나.
3: 대지 년장지 문에 가서 종지 생겼네.
2: 종지네. 어. 어, 네. 티나도 숨기 다지 무슨 제가 좋아디에게 주름이 나라는 거 나도 이게 대지 종족의 남발라 주도 근데 좀서. 강백에 대지 수입이네 작다인데네 좋아하기 지루지단다. 지기 대지 남지다. 지기 요마래 대저도 하데. 그대지 지기 주로신소.
0: 교월의 샤샤리나 다 다로 망쉐지 신수야 다로 가면서나 당거지 구유디게 짱마제네 다 사자든도 동바든도 소소 게르기 멤버디게 용도 여급기 단님이 다 간서와 벨라 동사 벨라 또 타타 동사 또 타타 다 다로를 자샤네 동제복이 얼 구유 짱달래이나 다로 다들 때나 가셔지 존선라 다서 다 강발을 자샤네 이면 요다 요미 토스니 돈이 되고 요베데 다 얼 취 코세데 다 강바데 제가 강바칼라데 취지고 되네제네 내니다 탈로스모로 덴도 겐에 덴도 다 미차겐을 샤샤르네 누누 멤버 저급기 연에마 두고 가면 제 두게라
2: 알았어 다 지 디드윤을 지나 중남디 미드 좀 지나 저기 지 체야 제가 주도 좀 다이네 레보다 아니 얌나 소소게 다 지 제수 던지 유그러 봐 제솔 키제 제디아가 배우고 봐.
3: 다
2: 뒤에서 랑가디게 수도에서 막 모든 데 내제 복동스도 제제 야 제디아
1: 배우고
2: 봐. 뒤에서 제가 가르칠 기회는.
0: 아 전산다 간체다가 미콘솔에 제일 간 진이가 되는 게 알아. 제 마가를 제고는 당연히 감네 누스 벙지고란 소요 옆에 시에 좀 거라. 그 보로 제 마가 내 속다 보러 놓고 제고라 치기 기회가 되지. 맞아 용나 갖다 주지. 쇼 어머 난가 간체 주는 쇼 장배. 난가 간에 어머 제자를 섭섭 집에 난가 간데 주는 쇼냐 쇼냐 생에 장배 다 저기 니네야 Ninde kyanla, pali ninde suyin siyay na mungmi kata, shujie. Te mungmi komsa ta taadu labdi, ama tiri nyamba shimbu kuyo siyay. Nangzaan kondzu taadu nangru suy jogi pali ninde chuna kondzu kata, shujie ta. Te nga zang yeru chaji suy, tsele sasayana nga zang tuy zang, nima ngenjengi tse gyudze ninde. Gyudze ninde ta, xiangze ninde ta, suyme si kyanla, hambo bobo lukse nu ta. Tige la mungmi ka shuy siyay. Ta tse sabay suwa
1: tse tupo. Mena kame.
0: Tapio, 나들라 마도 난가 간디미노 잉르드에서 인다다도 데로 라티게르 타 나바낭네 라 쫄라야라진 나들라라진 잔네세 데리랄 두셰인 가헤스나 다른 두셰디고 데디제네 타르마죠 마도죠 마로 간디
1: 간디 데리라도 마타바 로고베 로니 동알라친베 어 데디네 슈부디 데 나들로 좀베니 인강 다리 나들로 타르면 도바에 로송하자 요렇게 찾다라
2: ཁྱི ཕྱད མི ཁྱི mi kere su ki nyungzo tanda chuk che ten ra chikda chik shui mi na kere ki nyungzo kare kare tuwe
0: sem ki pula ta tepo nyungzo che ki tara nina isa li ngara lo chung tu ne nge ki khab jo ti nora mi no ngara cha si na yung ta mo ritu ti bo nga ta tu me thangbo tong e ti mo ritu ki ngara maka nende si tome laka maka nende si yo ben si unye tu me tsuo ne le nge leka chi ta nge khab jo ti nora mi no 얘기 마가로 편백이 내가 찍듯이 제초디 말했더니 다리 메진이 시진이 삼기 시진이 삼기 하고도 망 망미를 차시네 소소 파마니 멤베 소소 뿐자니 멤베 망미 레나 망미 쫑아서 지기야 소소 체를 용하지라 대봉 안에 샘기 볼에 심시오 게메지 깨워다 마가기 차시네 다 소소 말마 소고 딱제 틴데체 다 진짜 지도전에 샘배불로 가도 때 몸이 망개지기 있네 다 아마 다른 게 나를 도요 강게 근데 툭툭 그 아마 세단에 교바 진짜 지도 지로 소소 샘기불로 가도 침을 접어 놓게라 다 되게 가는 집 아란 차시안에 비슬에 세유 다 가자기 님의 고자기 라다냐 세단에 다 가자서 되면 몸이를 차시안에 몸이 강게로 제 뒤에서 야자 치러줘베 다 되고 아마 집복이 멤버 능미다 용적이 맞아랑기 다 멍미라 내가 된데 세워두고 된 아자기 다가 시지기 솔로 예스 비슬에 세고이 다 대본 아마 제보면 봐 아자 숨랑기 된데 독자 찍기다 찍내니니 능미 니내니니 담이 종족하기 자샤네 나팀 바까 셈 바까 군데기 규제로 이제 레자레자 차가 레자레자 쿠르시 싱글 차샤네 다 싱글 또 구두 교보 야라 싱글 구두 템산 수수수 그저 제 전반 인성지 자신은 다 뭐 아자대기 다리 그 막아를 저도베 년신계 위시가 되지 교란치 세계지 말씀기 보는 뒤 남양 지오미 군적이 당에 막아를 제지오 저 하고니 대표기 딜러 미신부의 능에 민우 말아 위시 따바전에 팀장들의 위시 따바 따바 따바 예도전에 팀장 순자지 위시 사제보라 말아대죠 두셔지 강이나 콘저게 멍미게 탄장 간대송이 안데 디지 소화데 용어데 콘저게 쳔 쳔서다 땡에게 제자워들 콘저게 로그란치 진대지 제주노 삼베 진대도 변라
4: 레스 그다음 고마
1: 그대셔도 가면서 이 요즘 불에 자정이 경하셨던 거 아마 자기 신기나 아마 부정아 쇼고 쇼경아 친 이해가요 군인 얘기 내가 지난데 간디도 딘데지 지촌의 간디 영어 삼리나 도세 양보 친구인이라 되게 요즘 불에 자상에 다 아직 공수수 그라르르르신의 수자심도 뭐 디게기 불에 있는 거 자기다 지기 지기나 미소인의 바도 빼다기다기 에치고빌레가 다가지 있는 리시로 친구스나 소소랑레 세지베 남미레 세지베 팅 아레스는 로 다팅아로 친구디 간딩아 미소도 소이고들 군인이기 냠동아 친구디 다가 자기 로망고 안다 아마타기가 안다 튼디 덕서지기 안들어 내가 참참 제 첫째 위에 위에 내가 뒤에 마셔 뒤에 치도부디 상아지 내게 갑조디 간디 정도 희망미 자샤나니다 시에만고베 단지 아마다기 군주군 치소를 끼부베 군주에 다른 거 밤만에 다른 거 베다 로동첸 치소 계급을 보라 내게 표지 만에 텐베고를 삼다치 줄 때 린데 치소를 다 나자도 린데 저 중사지 치소부지입니다 맞아로 미지 갑자기 만노베 삼는 아들 랑가 루길레 시기 어 당하자 내 말에 그 뒤치시에 뒤는 노민도 뒤에는 지도기 토레 차샤고이나 담망미기닝아 차로로 다리시기로사 튜진의 참비추부 마세 미도 제시 예바 딱 갈래 멤버다 다리도 채우시던 대박이 왼쪽에 내가 제조로 편지 써야 할소 영안 소파 여우친 지야소 저와 간단히 담대 여기 요정기 쪽에 고치기 이나 당하자랑 칸에 시에는 디나 리워강가 두 아자 지라 도 고네 컨저기다 마트 토리 잡교 쳔 칸지 테리 쳔시 토리 잡교 쳔 당아자리 있는 버 기교 아자리 비슬 라서 된데 집이디 심딩이 있는 데 가서 친구도 타제 말에 자샤로 무저송고 다 단데 속이네 지다는 숨자 오도 때 봐서 괜히 당아자런 게 컨저 진저디 타 내가 발라 지 지지율
3: 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
0: ແຕ່ເທຈິນຄະເລມີຄອນຕຣີນຈົນຊໍກູຄັນດີນອນຊີຍຊໍບໍລະຕໍຣີຣີລະຕັນຕາຈີຣີຣີຊີຈີເບແຕ່ແມ່ນຍາຊໍດີຣີຣີກັນມີຊໍດີຊີຈີເບຕາແມ່ຍາຫະລະຫາຖາລຸເອຕາແມ່ກາແມນເຈກິຈານາເລມະລະມາສໍກູຕັກເຈກິທີທີເຈຊັນເຕນຕໍຣຸງເກຕໍຣີກິຕາເຊຊູກູກິຕາເຊນີລະຍິນະຕາຄັນໂຣທຸກໂຕບາດໂຕຕໍຣຸງເກ ホルタブホルタブチェサンベルタホルタブランでレチェサでカツェトトトキテツランゲチェディゴタレムトゥニタレカムコンジュケチャグリエンデテンガディエニタンザエンデスンエヒグルテツギレガティゴチェコンゲベサンゲタデツランコンバジャムズルタドクステサンゲレチャシャネポデチェンドウィルポデレチャシャネタカンテツランゲヤンレソソランチェコユノナニショゴ ngule cha cha ne ngap cha te chile ndrong minu ta che ko nyu chik che na ne te yang chik tong la tse drogi te zu sum le cha cha na drogi ta tarungge mu tui ni ka che ko tarungge ala ka cho cho ba tu te zu le me zi ni le te ran che san be
4: Chebe shorgi cheroa se tin xie chi yorba. Nyinesi nanga ranzo chomo renjin gansi yin tila renjin gansi yin ki xie chi yorba. Ti xie ti mianba tando kina zuki danyan de xinbe kari yu na xie chi dangro na xu na yom duke. Kina zuki lam shoki kibla dat pina san chue yinla ya chemo ki tige katsu ure dat jiki digre chi yorba. Tige jiki nyang ca ure an yaan cheroa su na xie chi yam na ki ki sabla xie ru chi dangan che dugu yorba. Ta kib di tu xie kari dang nang yo.
0: Nanto ya ya tu tu kawa mama pho chung si. Kawa pho ya su kashu nyuwa choya si tu si tong ye. Ta lu tine, tinte lu tang ya re tine Lulu
4: Jin,

0: 中路西了打准备电去死活日 Pyoge Chuchung Lu Gyuso Su, Jilu Chukyeng Ngapchunga Sumlor, Chuge Songzhen Gambyoga Shintu, Lobun Tum Sambo Je, Gyakaki Je Denchu Chenpu Ge Lepi Che Di, Pyo Rangki Ge De Kechu Si Sungne, Je Denchu Ge Ze Gyan, Tanda Sumda Nima Do, Xien Langmu Chuni, Gebu Lang Tame, Ge Den Nupgup, Ji Songwar Chinbe Shiba Di, Ngui Me Kepa Nam Jik Tun Ri. 表记人内探界的通吗打这个熊松大捏了讲不切呢你不什么什么捏呢熊亲嘎表阿索给团结的行动都给怕说这个叫阿郎国梦九年几日切赞表记人熊滚了大卫米吉布打这边兄弟了讲不切个天呢鬼开心都切为内团时空里前拿许清罗作为加速平座拉呢 打住日别穷皮国内我就拿为南团的三出席。那听得来前呢给加斯芬做了给母团呢表记打住日别穷皮七十个推出可对移民他各地对表记打住日别开往数十团移民受过了我就拿为南团这只是一别。听见呢谁能有秀。那下面呢这问南团我的三人呢。
1: 我们讲那个，表个大舅这边穷皮过，那送出不少。你讲那两个就是个，他表个大舅这边贫苦吃血的，可对账了呀！伊那那呢，剃头大舅妈为苦巧的，他表个大舅这边看望，叔叔团圆那讲那个就送了那兄弟。那是了，他第一开始是那个让做，今日他那个让做大舅妈为那个开始是那，嗯，讲个这个都对别的，表个。 大舅这边准备七十岁呢，他开始是不是呗？就是这个拿了重组的，你走，就是准备办那个些个多个了。嗯。第一，就是准备办那个，因为呢，你看吧，忙不起团圆的。嗯。别那吃下边呢，他的这个团圆，说不清楚，谁都别进，缺个中年的，这点人不起大是吧？嗯。你今年因为呢，俺们做他的生意，你就也是送嘛，没有，我们就也是你先送了。 他听说因为呢，票给你开始是呢，送大你了，对吧？钱呢，因为呢，票给你开始是呢，送大你了，对吧？钱呀的，然后呢，这个过点路当呀的，是吧？跳过长路当呀的，几久钱说了开始是呢？你控制个开始，前期拉不起下药的，听这这些，别那吃下不因为呢，俺们做吃下不因为各地的一个准备，他的你是都变成缺个中年一个过的的人，学啥不的？他的俺们做个票给。
2: 嗯，大舅给拿来听着瞧的，四对小龙生，听不听着，是吧？四对小龙生就等于呢，继续呗。对面小龙的开始凶了，这个四对小龙生四对因为呢，第一岁长不的是，我就打马把这个长辈听这个送他凶起来。嗯。第二对，第一不如的了呀，可是呢，这那我就去，我就压岁过的都对这个我就送他生的，这个嘛，照顾也送他去要的。 第二，因为呢，今日才不因呢，俺俩做，我就也不是送些个，听着鸡蛋，我就也不是你团圆过来。他第二，因为呢，我就也不是送些，我就是我就先把这卡里的是呢，俺俩做，我就热衷于些些呢。他的俺俩做，一个最重要的，你不给伢个是协同们重要的吧？协同们重要的，你听的嘛，弄完了嘛，请不因呢？ 就这几年，那你看的是呢，这些改变人生恐怕就要的。这些改变人生恐怕就要的。今年因为呢，第一个，恐怕提糖先，第二个不如了呀。你我就认真想着，他的那里因为亏了是吧？像你那里饮食个，俺也他他把都跌呀，看的是呢，认真提了呀，看的是呢，你控制看的是呢，长节前的休闲的因为呢，你我就也不是松是停着去穷下。但因为呢呀，我就也不是松给他松是下不得了，现在我就。
1: 你看的是呢，我往多些些，我就我往多些些吧的，这单车比那俺俩做走路行动，蹲个你训练，你这东西叫叫，准备松牌的，你这个没几日子，开不清不起。他光人因为呢，你这些改变用途开的是那停车给去了修，停车开的也是呢，你就过了第八，开的是过来这些龙柏拉索巴了的皮，第八了开的是呢，熊家平阿拉江拉巴多，你开的是呢，松大熊大了拉索巴江，特意给停车贴停车要的空段下吧。 拉索吧，停车人对，你是果然给没得住了，因为呢，空，你看啥？我就是这个个呀，住不起，他的俺爹住牛院，罗开些空，你住不起，哪里开始空给开始那修钱呢？你对于开始说的呗，嗯，别给大周这边修路了呀，开始说的呗，但这个，嗯，新住，你今天开始呢，啊，空让你去，路住了，路灯车呀，拉索吧，停车在外江，你也把呀开始那这周挣钱呢，你。
2: 참나 검로 또 슈첸 딘데기 제는 개발 전부지리 경쟁 가르에서나 다들 콩디 가르에서나 우주 담아봐라 아니 우주 담아봐라 이렇게 가르에서나 기겐들이 기겐들이 인도 아니 가르에서나 당 나라도 기겐 기준으로 편주를 가르에서나 아니 나라도 예쁘다 세스 지주지 얼마 제발 변한 나라도 차에서 기루변한 나라 가르에서나 개발 옆세숨 제발 예비 인베이나 아니 지종가봐 안디네 인베이나 캐주름 뭐지 가르스나 이 캐주름 뭐지다 아니 가르스나 개도름 뭐지 제발 나서고 콘솔에 세 그줄진 아니 콘솔 기 개롭고와 그저와 인베원게 가르스나 아니 얍세수 따진 안디네리 무슨 담아 받아디 인베이나 아니 다다 가르스나 양하란도 제로 책동 뒤제 뒤뒤니 로네 제도 책동 제자가 좀 내지를 밝게 내게 가르스나 개바 침보치로 봐 콩 인베이나 아니 표기 다 주지 벌 치 신도네 개베 미딘데데 콩 랭이 이게 다다 대인의 수야 가르스나 시두시룽 시바디 콩 가르스나 아니 가르스나 숨주베기 집에 나는 콩 가르스나 베디 나란도 그 드린상 미간게 이게 따야 가르스나 숨다기 제바 개치슈 지차대 요리 딘데리 아니 더도 가르스는 가라도 은주 빛나는 비유가라도 은주 정도 은주기 나를 가려서 은주 가르스는 자주 주디소 그러바 진대기 가르스는 따다다기 고르 가르스는 진대 망부지어리 디리 은주 담만 받아디 가르스나 수유어르스나 은주 양생 주베기야 가르스나 디체기어 가르스나 기겐지 은주 양생 주베 도지스도 임베 있는 아니 양아라서 가르스는 제일 책동 계자 아니 좀이 군에 제일 책동 계자 제주 접든 발기 진대기 개받침 붙이르바 다 누스 아주 은주 양생 주베 도지다 은주 아니 담아 받았어도 이네 드링상 알아서 그 미기라면 제단 그 라타코 그 미나 이네 저발 라타 친디 충충 근데 지금 미네 가서 남생 하고 있는 아우 무지 양재 두부 남생 오시야 금쟁로지 가르스 무지 양재 두부 도지 그 가르스나 숨다 그 제바 가르스나 아니 숨다 그 자외 그 제바 고대리 땅 외기 아니 가르어서 숨주베기 아니 가르스나 리시에 좋아 좋아 아니 등주바 임베이나 간에서 미노 니 딘데이도 임베나 알아서 딘데리 다 건조기 루주 루지 딘데기 가르스나 망부지 가르스나 휴머가지 알바 콘조 조디 가르스나 그런 콘조 숨 얍세 임부디 두세 아니 지기기 겐지기 임베고 함께 두세 얍세스 디 무주 얍세 숨은 세가 좋다 무주 양전 주베기 기겐술에서 무주 담아봐라 담아봐라 기겐술에서는 아니 무주 가르스나 나와도지 오 두체 콘조 갤럽이 되어 함께 얍세 숨세 다양 가르에서는 뭐시 계로 인버 강실에 타다 가서 얍세 니스야 가시 나로요. 제가 얍세 니시바디 수다 술로 수그래서 무슨 얍세게 가르스나 니 디스게 좀다게 대바세요. 니 딘데 대용 대용도 디디 조디 가르스 그러나 무슨 얍세세바디 조디 무슨 담아바다 무슨 양전 주베 도지레스요. 군이 니 근데레스나 무슨 양전 주베 도지 디당 무슨 담아바다 디니 계로게 대와 인바 참도 마세 군이기 샤니 병이리 근데레스나 아니 무슨 담아봐다 티 아니 무슨 양생 두배기 억울해 무슨 담아봐다기 와마기 비위기 부 수레서 무슨 양생 두배 도치리 응 독재네 아니 가르선 군이기 대바 든대체야 인데 진내 길로 대와 인 마세 안 가르스나 딘데기 야 지기 퍼부데부 르바다 파다부데부 시네다 지기 저와 책을 열어봐 그 팔에 그 어구이나 팔에 지기 저거 열어봐 딘데 인두 인민의 폐기 규벌을 봐르바 딘데 인두 얍세 두스 인두 니어 두세 도르디나 얍세 숨시네다 니시네 그 또 뒤신가 또 두사고 안군이기 다 저와 로규대 시부 쇼야도 르바 다다 다야 시부지 타워 쇼금에 쪼디 가바법기 인스나 아니 투미 군이 인구주 얍세 니게 가르스나 그 표현이 가르스나 아니 다주지 배터리 새벽에 재지디 마 조슈기 그바 지금 인베이나 시듀 쏨다 가르스나 시듀 셰룽 시 시듀 인베이나 디그 무슈 담아 바데기 가르스나 표기 루규 토르 쏨다 마웨기 가르스나 리버 마와스 마와스네다 리버 마와스네다 쏨다 심주 칭에기 인생다 야노나 표기 다주 리베기 가르스나 숭루레 아니 심주 칭에 인베이나 네바르도 따고야기 가르스나 송좀 개진식 是吧? 디낭라 인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찌르 말아도 숨주바다 등주베기 디게 가르려 그러스나 얘네 말 림바신 가르스나 숨다 그 쪼에 림바신 가르스나 제반낭요 제반낭은 하제 참르카시엘 카세도 시라당 카시엘 카서 카고 난 거야다 야노나 카시엘 가르스나 믹스에게 가르스 그룹이 근데 덕주 난 거야다 라소 봐 망부치 낭체니 타당가란 좋다 시디션우 리바 시디션우 시디 카르스나 미간게 이게 다다 카르스나 하바도 숨다 이게 저의 흉정에 임베인 시디션우 당 아니 저들 좀 보시 그 공 근상 공개 디네 임베인 아니 시두림 보치 이게 카르스나 가마 시디 숨다 지진 개베고 이게 무디 증지 소 되게 숨티 내 봐도 따고 이야기 대치 차고 여러바 전주 시제는 봐도 두어 된다지 다 디네 임베인 가르소가 시디 셰론디 나란조 다 셰론레 되게네 되게 쉬다 마 싶어 쉬 먹어 제 봐. 다디 레시아 조한탕 간에서 메뉴권에 띠듯이 쉬는 생기도. 그래 봐. 다다 누주 담아 봐다 다 누주 장전 주비 담비 아니 가르소나 시디 셰론이네다. 아니 레시아 조한이네다. 간에서 메뉴티 임베이나 나란조 미끈기 켈이야 그 근데 지리스나 숨다 기 숨라 자와라 제바 제 비 드셰기 나네 드셰 양지기 나네 양지스네 다 베디 가르스나 카셀라 코데와다 첸덴진다 찌규르지 아니 쭈구치와다 쭈구 양와지에게 가르스나 딘드기 이 다조즈 비 흉지 이세기 잉그리 코 가르스나 나라도 미 다 가르스 오르베 둠젠루지 쪼지 가르스나 무주 양쟁 주바다 무주 아니 가르스 오르베 담아봐다 디니 임베네 나란조다 다다 임베네 로 니게 예유인 치크르바 진짜다 저 가르스나 이와스 요 말이 미디 임베네 콘조 깨사지 다 깨사바 망고치 드르바 나란조 벽이 얘기 날 깨디 조시부 두고요 벽나 벽을 루지 털어 차시하면 깨제 숨체베 인생의 손도다 드르바 진짜 망고요 디 임베네 깨제 체다 깨사지 생인디니 디트 다티도 마란도 무시 깨제 된돌이 임나 표 전표 교수 제베 이스 깨제 숨 딘르 시주 데미 나자요 빛나 임베 이나 아니 표기 최제 넘송기 걸 최제 아니 가르사 송생가 못다 지존 되된다 아니 나다 치제 급 소소소래 깨제 리지 제비스니 딘르다 양 가시 얘기 딘르 뭐 임바잖아 저 최제 최송 뒤를 준비 아니 가교 교대게 깨제 제바 지다 아니 양 가르사 차다 나다 치제 뒤를 제비되게 지자 디네디 마치니 로자와 렌진 상부네 누주다마 가르스나 가르스그룹에 셜루 점치 부르르 가르스게 깨제제베 유세 숨 딘데싱에서 드미나자 유부다 다 임베이네 깨제 시바디 급티도 근데질로 코고다 나레 구주체는 언데질로 깨제 시바지다 깨 서제 센지도 깨제 시바디 가르레스 미리 니기 깨 파주 규르 용디 티치규 소야르 다 미리 빼나지 가라서 전비급을 추슈 망부시 추 규류인데 규류버디게 아니 비리 깨래야 법이 다 지규는 어중 뭐디 지규를 다 드리네서 담아 시바디 추 시비 된다 인다 사실 미관계 가르잖아 아니 진주네 뒤로 뒤 개벽이 깝합진 다 니네 신다 규류 좋아 매용 사실 깨제스는 은리지입니다 다다다 빼나는 가라서 드리사 별안저 좀 깨이 두루 오연 행각이 양 가르사 가라서 제이단 비유부르기 깨제시오죠 디 깨제 깨제시 깨제시 바디 아니 미리 현다시 깨지 미리 지 깨로 주 주로 용두 아니 딜레야 카르스 그룹에 디체 바딜레 카르스 그룹에 닥주로 지세니 죽을 템포 바딜레야 깨제시 딜레스기요 두스리샤 딩두 깨제 깨사제시 바디 어디 갈레카스요 그래 그러바 깨사제시 디 카르스 미리 능이 깨디 미리 능이 깨라 뭐만 뭐만 쯔니베 단님부 디게 다다제나 아니 고가와다 고메데와다 다대게 뇌단 표준바 라소보나 식체니 아니 음에게 되게 가르스나 아니 주야겠다 라소보 되게 마 표준 맞아야지 난조 가르스나 이게 사바 쓰여지 들어와 깨져서인데 디니를 고아 린주 디지지 그위부터 딘두 다다 가르스나 마란조 얘기 가르스나 시도레무치 시도레무치 있어 가르스 무주 담아봐 이렇게 시디셜론디다 아니 가르스나 텐조 무주 양전 주비 또 지기 가르스나 니 리셰 종한다 간에서 메뉴 니 코데부요 가르스 카세보다 코데부 차고 해주 다 난조 다 타니 부 차죠 아니 게 좀 뭐지 마 시부 주 차로 다다 더 이고 니 차샤네 나라도 다 쓰니기 남샤 리시 코르간 센데도 다다 간도 직대 지담하고 잠지 리도 지고요 그러바 자꾸 게 교육이 된 마 용구요 다다 코니 니기 잠샤비 지셰 텐조 인베는 난조 다 타니 시부치차대요. lūtīng kā lūyī nā, lūpshī kāngā kā rūyīs nā, sūmdā kā lūpshī kī, tsāwā, xī tīng sā tī kā rūyīs nā, mūchū yāngchāng chū bē kī, tsāng bē kī kā rūyī, sūmchū bē kī yīn bē yī nā, līkshē chū wā, tā tāng chū yī nā, kā nē sā. Tī nē yīn bē yī nā, ngā rā tū tū rīm tāng, tī nē lōp tā chē mū, tī nē yā tī lē lā bē kī, anī, xīm chū lō mā tā lā sō bā tī nchū kī chā yā tī tsō tī kā rūyīs nā, sūmdā tsāwā chī kā rūyī, sūmdā tsāwā chī tī, sūmdā tsāwā kī chā bā tī kā kī tsō rū sūng kū yā rūyīs nā, jī rī chē bā yī nā, anī sī tī xio lūng tsō rū sūng kū yā. Rabal, tadi kharizi na ngaranzu, labda chega, pincho labda chemo ineta, nabcha miru labda chemo ineta, lunu miru labda chemo ineta, donya miru labda chemo ineta, laso wa jikyu tindarito. Ko kharizi sana, tsenden che ta jikyu jenle tindarichi ngunzi chigo. Rabal, ko chogo chembo re, chogo chembo ime ina, pina ngaranzu ta teta, zumi chingye ineta, ikyu chingye ineta, laga kanya ruwa kwe, pyo ke iki laga chingye chi imba ina, nganzu namsin kharizi na, gyori adike ganga kharizi sana, pina che di, jinchu di dhile che di chur kutu isi dhiyadu yin namzi ani kharisa nali leshe chunga gyurba mato ani sumnchubwe ki tzawa gyurche ni maa dhiyanli piku maa riba riba tindari di yindu kongi zaji di kharisa nali ala di kondzu ki kheju chenpu sumnchiba tige di kharisa nali tini niki kheju chenpu dhi tati nai kharisa bina kho dewa dang yor isi chen dhagazi lana dhigu maa riba riba bina chasha nga razu sumnchubwe ki dengchu sumdani ki tzawa chang yunga mi tang sumnchubwe ki ani kharisa leshe chunpe wangbu tang kanya sewe minu ni danyu yubwe mi na namzi haku bina chasha nga zu kharisa na yegi dinda chabwe ina ani sumnchubwe ki tzawa ki nala kharisa na jinchu yegi chubwe yi mingang kharini tar jawa tila eli shiba cha ludu wani shiba cha su tati sumnchubwe ki tzawa ki ani kharisa na tsi ingir riba jinchu yegi chubwe ni chiru minkhan ki ni tar jawa tila eli shiba cha ludu wani shiba cha che tang kharisa na ala ngayla nga zu yegi jodan ji khaku kuyo kharisa ngayla jinchu yegi chubwe shen kuyo kuyo ari jinchu yegi chubwe kangatana pama rala sanam jinchu chubwe sikibla tati ngayla jinchu chubwe tiye minchi khani duenda yan shibu yo ari riba jinchu yo ari tati ke maa jari yundi yegi tige jinchu yegi chubwe yoba tige la naru re jari cha eli shiba jari cha Ali shiba di naro jaba. Naro jaba ina lotu le shiba cha sen sunro la soba. Nde kiyo. Ta inba ina ngarang zuga kharisa na lisha jawa na ina kari yawar isi na. Konga tono pama rala sato lotu di zuzui lotu kata tsung si chani tata mi gange haku kiyo. Riba. Pena lhaje le cha xa. Lhaje le cha xa bi ina ngarang zuga zawaya na le kari le yawar isi na. Ladyon su la uchi ne. Tela sunbi tangbo cha. Tela ali sunbo cha. Teni lhangma da jeba u silebri. Tien tu tamashi di ku drodan u shing nata namsi shingen sunro shiri di. Kari sikyo yasa, ala ya ladyon shing ku. Ladyon shing chene, ladyon ki sura rudu nala su. Ladyon ki sasha ju su shiba che chu yoba chiba. Tien ki kari sana, shabchu di ladyon su la u chi ne sana, u di shabchu di meba su yu si chiba. Meba su yu chene, tela sunbi tangbo cha. Tela sana, sasha sing jibu leba. Tela sunbi tangbo kari sikyo yasa sana, mingshi yege nam deba che dan gedo yewe deba sunbo tadiki. Tadi sumbo di sugi rizina, deba sumbo ri. Tela sumbo ya tangbo cha, tangbo di kharisa, sumbo ya na, da, ta, ta, na, da, cha, rizina. Satab, da, da, cha. Ta yang tila kharisa, early sumbo cha rizina. Early sumbo cha rizina, ane, akigu ii, asho chugu, a, jangbo ii, jangbo cha rizina. Ane, satab, da, da, jangbo, di, cha, rizina. Ta duk cha da, tini lhangma da jawa, tini lhakche ki cha rizina, sumbo ri. Ta yinba ina ya, ngaranzu, di kharisa, Ni lesha jwa nana dibdebo kharisa. Dedi di sum lhaje di nara la sa thakta di tati kanga pama wa. Tami namla sa di top si jat. Da namsi jar dibu dibdebo.
3: Nandu dhagwa wo di kyoku yunga.
2: O di, dhagari wa. Dunja yindi yimu. Da bina di kichani, ta ngaranzu sumchube ki zawaya ka nangla kharisa na lhaje ki che le di kharisa gurube. Ngayde ki che chigile mi dhuwa. Che sa da da da da. Ina yang lesha jwa nangla kharili go yoro sumro. Da dhengbo di. dhāraṅba tīya sātāp tātāp tātāṅ tīkā yī kārātā tīndā jī dzū chārīpa tā yīndū yīmba yī na anī ngā rā dzū pio yī kā nāng lū sumdā kī nāng lā nam jū ngā dēng kī chē sīng chī tā shūk dēng chē shibu yī wā chī dzū ngā rā dzū sumdā chāng yū yū tī rīpa ngā dēng shibā tī kā lā sī kī rī sī na sumchū bē tsa wē kī shūng lā ngā yō sū dēng bē chē tī lā ngā dēng sumchū bē shūng lā ngā yō sū mā dēng bē lā anī kā rī rī dzū kū rī dē tī tāng sī tū tāng lā sō bā khun dzū kī kā rī dzū kū rī sumdā chibā kēpā māngbō kī kā rī sī na che kanyu da kanyu kanyu chayu chayu yorba ani lakwa do kazu nguju dama bata ta nguju anji chuba laso kunchu ki saa chuba duk chen ani yinba lakche ki che dinde gu gu du kaas lakche che le sum du si chen dinge yin ta lakche dinde cha bina ani lakche o dinde ye maari todung lakche le che yori kari yori ne yori si bina lakche le yinba yin ani kari sikura iwa luji che bi yin ngarado iwa nam yu yinba na iwa kari si na ge zam chi wa kari sikura yasi na samjo lakche da tamja lakche shen rin na samjo lakche shiba di chawa 칼라 세티 친 센스라지면 뒤에 칼라 세네 친 내가 참조로 줍스 안 되게 가르스나 다디 딘데 거 세부 죽으면 다르바 또 딘데 가르스나 고 가르스나 뜻대로 세부 땅체는 안 말아도 뒤에서 죽고 친부 양보 다 가르스나 말아도 딘데 거 가르스나 차요레스 두지 쇼야 이 또 딘이 세부 이나 벽이 아니 가르스나 간에 가르스 그래 다주 집에 중록 피림 딘데지 레자 달 학바도 가르도 피림 니게 중체니 다당의 양재현 주부 공주 양재현 주부 당주 담아 받아 니기 가르스나 다 다당 알아서 세 초초 동 초초 시네다 저랑 알아서 파 빼잡이 말아서 다다 드린 상 비일로 뜨는 징에니 장대부 다당 알아서 아니 자주 다 된조 시니 되요 다 드린 상 라다 충을 자주도 조지 라다 징을 된조지 안디네 징심이야 징심이야 안 가르 머짐 징심이다 안 토림 징심이 토림이 라서 자 와티 다주지버디가 변나 나랑도 오마지를 차샤비나 오마부 가르스나 팔을 쉬네다 아니 진이 쉬비네다 전이 쉬비나 오마 망부치 쥐어지네 간단만다 흉쿠도 세자갈 투이네다 가바 투이네 투진 아니 오마 망부치 쥐어지네 대샤 쉬네 쉬네 샤부도 우치르샤 쉬네 샤부 디다 오마 쉬네 쉬네 샤 딜레야 저디 렘부치다 시도 렘부치 얘기 쇼디 쪼아진 말도 디네 슈레드 쳔 샤샤부손로지 다 디네 디메나 뮤주 야세 니게 가르셔서나 뮤주 담아 봐라 뮤주 양세 주베 도지기다 말단 추르티니 세젠 그러봐 안티 퇴도 붙이다 나도 사초 좋지 아니 지기 신부 그러봐 길 때가서 당하라도 지기 좀다 흉쟁해 지 힘이는 뒤도 붙이네 아니 가르셔서나 소셔바 팀대질 빼셔나 뮤주 봐 아이스기 두체네 가르다 팀이 삼보되게 두스다 도마 좀다가 흉생이 자와기 흉직도 진짜 양디네 죽을은 아직 대받는 진행 망부지 그래 봐 땅에 디네 죽 죽을 가르스나 그래 쇼니에 샤버티 쇼디 쪼 마르튼 슈르스 센티 만시 개바 망부여 그래 봐 디나네 제디 좀 붙이다 아니 시디 좀 붙이 니 쪼르 제베 딘데지 다 군이 이게 버게 가르스나 마다 슈르디도 샤지네 아니 무주 야세니 이게 디니 띠세니 투유세지 다 떠르디네 나랑도 캐르디보 그래 봐 시디 셔누 아니 가르스나 리셰 좋아 아니 딘데게 소도지
4: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5: 안주 메부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히 야게다 불어봐 내 생일 니네 생일인데 네바르도 솔렌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렁이 있네 두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6: 잠만 또 조이 난다 나도 그거기 링키 살려 보고 조이 난다다 종대 소소소 나노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 너무다 사다니가 기능이 디디 지시도 제베기 구매팅이가 기능 닝기 땅미 캡디기 주족기 게 중당 줄루 땅 준이 땅 벤저 땅다 무슨 마부 치 총근도 미르팅이가 기 정리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7: 저기 다른 거라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저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들인 다저래 마세가 다른 거라지 셰 샤브디 하장 교수 속고 저디 로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저기 네디니 가라에서 규진 구때 로규진 구 임바 교수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4: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니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범이베 시리기 뒤지치
0: 생애 남초 콘토 랭게게 센트베디니 슈첸로자와 갸츠펜조라네 퍼기 다주직베 충피 치슈구 투츠 그뒤 이민타 끝티뒤 퍼기 다주직베 켄와 수수퇴 유민소 고라 모제나웨나 튼디지 제멜리체나 갸라게 무튜네 퍼시웨 징주당 차베지기 퍼기 다주직베 고롱 모제나웨 낭튼 체디슈베 랭게네 투도도 세나 유슈 听的抗战十里七军里前，巡参他摄影。里前的是不是千贵南迁巴桑次拉塘，总之作用三国不次军营。我那西面里前呢，杨家杰有，听个徐天家伙。

왜 공수 버려 멤버 짐신 주바다 남카르 카르마양 타투르투통 서슬기 파르투라리안 믹당급 낭잠 낙부 준비 기바식 범위직 인연잠 투조 불대진 낙바직기 범위디 랑알 칼레르 교바다 낙바시엔티 낙베 와도 주베 쿵만 렌신도 범위디 칸에 힝자당제 르부 알로아깁 기바티 체도 쿵마 충충디 랑기 낭잠 낙부 와도 비 디네 그 기바 쪽쪽한 슘퓨 지지징케 냠주달 미트네 꾀디 tar tung yu tu menang. Li qing ding ki yar zog zog jie ne reng lu tuo ki kung ma jak zan jie bie dip ling ne ngu bu chang zan yin ba xin. Ge ba di chue se chua tang nian zham tu ni ki bu kuk bie pyo me ter da zan jie ji ko ba ka ji di ji mi bie ne su kia ra. Pyo me ter ge dong am yang na nyu tu gu ma jin di dong wa zhu kyo zan. Tab si yak xue ni gu ma sung si ge ge gu di shi ne. 그 깨끗이 집에 급수 민망부시기 콜라타신 유바디 대출도 개바 유바다 품이 유라 나신 유바다 개부양 유 마시민바 중세 낙바당 첸라장 중세 당신 유미 로위당 미그니 요아 제도 대숨 기출도 그 양기 쿵마디 랑안 낭의 수준에 나리양니 그 믹든도 부지식 몰힘림 제버더비 존나 게미 그 믹 당면 뛰라 당장 매표벌 대마타도 랑기 류부르 부치 포발토 게디 코시체 파만니 강제 체교사 그 타동 파만니라 시슈 줍투미 타동 정춘 튜베 난공규 강제 체교사 페미 딜레베 난 북삼다 믹지기 킹규지 단다 코란양 페미 딜 용수셈 쇼르휴 가조아직베 급수 닌다르 Senpa xintu kibye motang mezi takyu ki puchu mangbu kiyu chungna jimarung. Tadung rangla wongwe kangba kengmi kashye tang cehiin chungchung shik chati kashye suwebe kar mirib sum nyam tu tokyo la semja mebe cowa kiyu chungna jimarung nyam. Geja tartor kowe kwe mikdang ne shenjin nam gongzhou cho su jokhe mekur himin dazam che nyam ya dokshu ngang mikzum ne de. 급대를 철디 개보당 대내 짐신 차바 체루친 나와 경배급 루프르도 닌가 계속 냠배 무저식 차출기 반나 용스캡 묘르도 얄랑배 표미지기 계슈 침부 무어 두급 랑길르부 샤니장 축잠기 표미티 랑기 쇼윤도 쇼바 신신도 대갑 메다워 우린당 드르시식쇼 최제 토웨 투지들 한가우지 채문이 장알 침부 딘저 강이나 그 메고르 초스 규주급 딱다 로조스 규긴 메고르 장도지 법수수 조르신 게 보통 디무르 민남니 추가 르바 신도 바스 달사르쇼 방알 덴베 미테다니 육비에 과칼라투 바스 달세 인연람 과학체니 민잠상시 리칭 린당 자와르 바스 메경 르둡 체와 티다키 바스 다르케 메코르 년도 앞에 겸뉘네 조쇼르당 콕쇼르두 메코르 낭직 메코르 낭의 기 창가니 대외 섬유리 대신 강사를 미깡라다 고유킹 그 깡바니가 냠도 죽듭 메바라 깡바직 살 마릭바라 윤식네 메코르 교고 죽배 자당제 대부니 지교 수조에 메코르 낭의 수 추첨부식팁 레뷰 난기 자양 쭈쭈 당지 파르동 갸치 쇼와다르 리친 링기 강바 직부티 다수 강바 시엔티 치수 주 투장충 람파르투 네주 믹세제 마투제 초주 주학점 송지 공주루 립주치 차바르토니 통와단나 대개 서신토 주리 미기와 용수 소자기 위보다 소체난 추지 기킹 추지 고로와 겹지 뇌기 차바 펍긴 유지 그도 Teta samlur kurgab senpa chungse ling jagbata zhonayang gyebati mikdungi gangen la haligyu gang yudam. Chotsu kashye songji gongzhou yi yudar ngowe namkata yangxin gyachewe sashi tongye zhinyam. Bungbatang bungbye chuetang lasyatang lasye par yamyomtang kachur ngang lupu zhongbur ne mitumu koni mikzumne nitu song. Koni le segab
개바 탈마시기 뿡버를 녜체디 녜협시 그 개바테르 공바 마춤시 시에바르 개바티 개모 그삼체 메고르 기낭도 까차 튜브 휘바다 날신 창가 신두 체양 크구스 밋네 고추통 뒤에 코좀니 진삼수 추최와르규 그 고쪽경앙 낙치기 대비 미고 통급 추최 삼반니 동삼장지냐 테나 칠문 미네 짐벌린 덥체 급제르 그 포안낭 꿀꿀루시 자차시 니슈 강유 뜬타르 국문네 발리 간부식 뜬투잠중 미시기 강바 칠장잠 제베 개바 닮아시기 랑설 대덥 첸잠마도 리신링기 강바 휴메 뜬투디에 개바티 모돈남 라타신 불두 튠베 으두 롱잠체 리진링기 고 튠에 뜨급 딱다 통외 랑기 파립네 체가 개바티지 파립 주급 랑기 모돈라 체슈르 시께 강라시나 경큐르 때나 머시티 축다지 김범민두장 본투 쇼자지 묘미투 범민두냐 개바티 개목교 잠체디 르부 쇼아직도 쪽잠강 사둔 첨부 튠덥체 리진링기 개무체체강 랑기 쿵마 대가르 샤네 대토두데 그 발립 라두 켄네 양결 콜라 쯔그다 양나 랑기 무두 사그바 마시 개바 대상주 초수 좀 죽잠다 랑기 류르 좀 죽잠체 티니 그 상주르 도차 미디웨 칼라스 규민두 지셰바자 코니 냠뇨 휴베 냠주바 식제도 람초스 큐르심베 공주 이고 지규 냠네 콜라케자 셰메 그 개무츠츠 체벌레 렘메디 콘디 국부시캄 양나 콜라 담린 첸튜 메바 강이 마시 개공기 치주 제신 셀레 준신 오하다 서신 신표 모터 명은 롭팁낭 호난당 호비스 군인이 주시기 방주 인시 그바 기린 뉴스통 메고 개공 치기 격지 충중 기견연투 포모카지 개목규긴 셀레 저신도 리친 딘당 로냠베 슈누시기 모동도 토르베 본부도 교류해봤다. 내군 땡도 양 만당 튜베 토르바시 교류해봤더니 시우당 자와라 체도 되메용아 냠바식도 난. 리친 딘이 토르바디 되지 딘도 유베 포문디 모동도 척주 토르메용아 냠니 심체나. 포문디니 가주 개무 킹싱 개무 귀진투 라난기 박립 고르무티 푸디 카르루 급들 리친린 푸디를 착도와 체미기 유잠송지 근내루 딘드식 심바디 미시기 숙제 양일라 마듀바르 개치슈니 랑르 닥베 네법직 유급바디힌 니마샤루에 코툼낭 차와 응아루에 치르송 샤니마탕 비라당 신도제기 지마 뇌주 지마당 짜네 랑랑도 추루 샤양 태동 지마 샨식 유바디 리진딘기 급직진 이와 지마도 지마티네 탱아 아메 빵카 뒤급 놈용와다 제수 리진딘기 뇌부리양 지티 효진 지티네 지중 따라 지도 덴베 민남기 챈수르 교루 그 라리양 진놈잠 체지 테네 아마탕 난공 유기 지당 자매 라듄의 샤네 차게블 체외 비달기 천하시기 테니 강기치이나 오 딱다시 미류치시 류치 미류치 미류치 양 창마 신부 유미시디 라라 신두 쭉초와 식두 두베 징인시 주장 태와민도 그 칼리를 랑할 장내 능흥 랑할 기까보다 우시 무치 중세 모사기 강라시나 人意기 류장 장마클래유 류지팀자 人意라양 유바르니 류부니 개차당 넘주르나서 튼투바마세 대동 류지팀자 양 튼투베 문에 얌세기급식도 양 우린 진심배급 표미둔두 깔라잠배 라샤니 튼바다 그돈 춘지 뼈모파도왕 급투 매징 주람사마닌 세부식교 강배 세모징크르 미 독지 등슈 문세트 리진린키 무투디 다마표발네무 랑키 믹탄 강다 신두 니웨 마데 랑데 더불추르 고띵네 야르뜨급
포모티 말리렘 마통식 말리토 토르바마부 카셰투 그 뜻이 지배급 콜라 뒤서 샹케 슈누티 류부중시 귀신 리친 링기 뿡바 귀네 포모티를 윤진 예 유잠네 그 나리양 포모티 따신 따신 고투 리친 링 중시 얌체께디 고접도 난네 포모티 때 포모티를 믹스해 강야민도 대긴 통외 남주단 직바치 견시 년잠 기푸들 때급 권이 모두 마불 준네 모차외 주된시 가초지 장기 삼로 슈트 비어바 대불난 그 나량 포모티 권이 강바 파르 미팅 직대베 고첸자 마도 깨 슈트 제바다 모동르 차샤 깨바 마세 모차네 메고르 기기군의 총규 삼바식 중 랑주 탈레 법에 균해송 부당 보문이기 개발 치슈니 보물 다르 다첸텐지 용와티시 중주수 아메 고고 수수영 생배 독도 니금 동와다 니마카시의 투균당 민자미 니시의 송지 너균달 인배 촌나시기 머짐 룹진도 립지 룹조 부남기 다투 룹조 보문조로 튼티 비제니 냐구치 개월 룹자 듀린 류캄 트레딘 룹체 규미 겐라기 진나 랑촌 기시 룹치 미치 된두 대고로 신규 친부 규진 닝가 팔라 찬나 나초기 난공 규당 십지 부메기 류부르 시도와 강삼 중매 대다 상마 치주 잠례 대둔 균아 탈침바시 류매 난공 규기 긴캄 대주난 얌센 신투치 얌센 치잠 치나 이왕 초슈 대잠 치와다 기베 거슈장 치실조 맥듄기 포문티 장당 다 신도 니와다 라시에 낭은수 착지 경무시 휴가라 착지 디 태가라 긍치 파르도 장두 그 따마표라 다양 만두 대다르 대지 아마 진주어 만체바 식다 난공 유르 진주어 마체바 식지라 랑기 믹라 폭두 땅와 식양시냐 고징파 푸르신 뒤수 메디웬왕 같이 디치 메발줄 게디젤 협잠 유나 딜라 요아괴니시 게디 쇼프 뷰불 협잠 유나 몰라제네 치르주초 대다르 삼루 동메그 랭일라 굽주 투잠기 나콩식 유바마이나 대가르 중세 뒤트 주장 랑기 샘더 샘수식 용해제냐 대마르크 얄랑네 포무티 뿡벌 칼리르 작잠 제바다 살라 조무 죽잠 제지 치대경 말록바르 미 와르투 주 그 포무티 모동 통면되라 포무티 제수 제메지 심면되 포무티 믹다원이 치켜내 몰라 죽바당 직중시 공 오차불 줄겨라 포무티 대외경 오차불 줄 오차외 민이 냠도 좀나 오젠나와 나르웨 치르 조시 강반이 냠도 쇼외 사제 식대네 많이 미카츠이키 뿡베규네 침바 미신바다 미카츠이키 응유추 침은 놈바 미신바라 다르 코트룸다 니네 듀사식

전투 침묵기 그 참가 때문에 난도 주월에 마르치시 치사 때문에 우충한 상주나 주월다 우메 동화 경유 진바 당지 제도 상주기 곧게바 마세 우린 시경당 그때를 믹수르도 림바차네 무드베 나와 시경기 멜로니 슈사삼기 쥐람토 티린드비 쥐슈 때문에 제마뇨냐 테니 내주 칸저 식제다 미망부 틴저 람총총 틴제 도 참가 갸규 바강이나 제수 세부시나 탄데 튜수 고구두 탑세두 마큐르지 메코르투 메뚜 녀쯔 메코르 튼 제수양 메코르낭 롯게네 멘뚜 기타 탐제 난궁 유기 클래시 최종 립지 종종 두지 치질 송싱 롭자 양추 로위 동르 레프중세 데르 송나 중외 가소롱앙 칭아 추차부 쇠보다 짜책 속부치네 마라 양장말 샤르 마시 공다 미베 막체디 균구 냠무 낭유기 생배 파장쟁기 뚜크 툭차네 균마두 첸쿵두 족지 쿨루도아 니부 투첩체경 진비에 낭 차퉁급 더둥 피제 전염 추크메 낭 방잠 체배 식수망부 추가르초 그 쿨루티 제규도 짬배 유잠나깜 차규배 쿨루도 디 태가르 토르마 표경 지치 쇼부탕 싱로소 강야 마니베 타고르투 미유미 민유식 체제 디위트도 돈네 독베 지바다 돈야슈 키나쿠식 규옹와 통외 뉴투힙 유잠네 믹데급 키티 쿨루 독부 칼키네 특링도 규바다 키치주 망부식 대제수 깨졸당 제네 장 최디 통용용기 천하식 종류 최두 마침바르 고휴규망 내간토로 년식 공주 모든 날 속도 치외 족바 시기 콜라 깨자 망부식 시에가 그 마코 미티 깨반네 치뛰는데 그 장가 주발용 미티 미타 모든 기념줄 때나 그 수지 유바다 돈낭 뜻령네 그 경수도 유탑 제배 매규 마보장 중 롭지 뜻이 티가르 공네 미티 깨자 망부시에지 미티 다수 지슈브스 주바당 가라 삼도 땅 제날 잠기 고죽주 동킨 두송 된디 중세 묘진 치외 루치 제시기 양고 자공아 세세 제지 그 최 최바기 된디 중긴 랑잡도 제시기 개체 고드 진나 디더디 밑에니 중두 코베 럭다인 그 부팅 아주 차상 루중도 루중 지기교보다 범무티 조규도 루중 딤시교 밑에 팅직라 추구니거를 담아둡듭 포모양 안주 롭자를 죽으러스 결안기 튼디 미신듭 고콩줄랑 버시 내 결안이 마우주시 땅낭와당 비진 남디 고무치네 칭아 그 죽을 야게당 게일레벌 공화시 게이당 야게시나 마우주시 제급 마우주시 깨자 고둡 결안세나 마우주시 투 죽이지 지시에바인 대나 코 포모공화송 내 그 포모양 안주 롭자를 죽기 미딘 체바인 신나 체크기 말이 제시기 셰베 중담 년지 로이동니 무먹교도 교루 그 룹지 제시라 교란 자게 대로 시라 친두 묘진 치외 튼디 귀림양 지머지신 주두기도 지 낙주체 디네 그 손마 사명안에 디네 비진 팔레 타 신두 증양 족배 마우 주실 장배 지통 문에 사무두 디네 통금바 식지 지 칸에 튀 这些那些, 俺做 puri mirip dini, 该规矩进行真冷路基础呢, 天格的基础人路基础数, 普及切不行。 天安安做, 咱当本地站的, 古旧新建速递即将没被卡了, 他那人力将壮大了网友。 年轻路普图, 列群出中点呢, 壮大给咱当努路堂接吧, 俺做观众能, 通马的密藏面的, 我们移民托家街的, 努路错而主个, 나마따르 누루남 쪽다기 헤르티 팅아랑가 난주르 죽둥 동게 쪽다 남니 추나 롱웨 슘프트 부차네 난주르 유기투 되주진 부송지 팅에 태요남 로고 치질 송네 더둥 쪽다당 군주 부주저 따자 슈피기 더긴기 슘바티 팅아 나르따두

급수기 짝박간부 심우수연의 내 포배난 두뇽유 로이동 항상의 날이 견주의 침산탱을 쪽다리다 这是一个 고축신도나지 내키면 콘츠의 김당자월 견으로 강야매비 체유하니 지조살배 닥부착부시긴 난조로 짜탕탕 눌루망부슈 그 미접내 미접파를 쪽다기 냐뉴 냥배 강심치외 수통양 민당 마샥바를 랭이 쪽다 살바식 체념기슈 내키면 경기 마오주시 토치치슈기유 공기 조규도 레둔수중 땅나왔다 nga zhuo kyu ne lhasa lopchung chibar tang, la nang ki tajaa ki tsebdu bitip langshi, pingye chuk ziwa chung chung tiyang lomar kyuru. Yerib gyunju dienbe mishik yinching kang chung du mi le wang yue topzu chi mi rungwe ne lu sebur to. Tetar mi na nga yang kodang zawar mi hari huri shikri. Lowe dung ki kyurang ki tadung kola kongchu chiba iin shikri. Zheji ki kemuk gyo shindu. 총두 콜라 콩주 치기기 단다 콩주 따셔 대둥 콜라 닝지기기도 캐디 쿄장 삐디 망부따 툼네 미당 미월 기제와 약슈니 촉부 임바 시네 밀레 치든베지 시미시 뜻뱅네 쿄 부담 보문니가 삐디 빼줄 가부시 곱게베

탐절하지역이 추위니 양면은 탐절하지역이 최시디 있는 안돌리아 떼남버리 치강 딩이닝낭네 치강 당보 강식기니 엄마라 시숭배 강식세 두가라 강식세디 미제양 조카데스나 탐절하지역이 최강식대 사다다 다듬대탕 다듬대 다듬대르와라 제장 탐절하지역이 최강식디 떼서 강식에 세게 된다디 디데 디가르야 엄마라세게 숨버데 엄마라시버디 다 된다 가지 때마드베스나 탐절학제기 최강식이 지금 엄에 걸어야 된 강식 탐자와 대수거래 엄에 걸 탐자와 된디 치매 걸어야 이나 냉규 예바 시규 예바 양나 정규 예바 때마디데 양나 안저 엄마데 롤 탐자와 된디 세배 치도 치마 중규유배 된댐바식라 탐절학제 스구구유바 문지 치구구유배 추디 망구천제 댄낭배 지강이부디 나돌리야 세시에당 모두 제바디 제장 탐절학제 세디 근대지로 코구구가 되겠으나 탐절학제니 탐절학제 기체 강론시키 치두 응음해급러야이나 탐자와 된강티 세월치치도 치둔치마 정규유배 된댐바식라 쥐바데스 쥐바이나 드기어레 탐절하제기 코든댄주기 남바양 가르스나 미지거레 탐절하제기 된주주주기 남바데야이나 이십담 제바이나 수균기 여와지당라야이나 안도 딘데 요아르와라 니지지메 탐절하제세야라 소바 균제지메 탐절하제세야라 소바 다그난신기 여와지메 탐절하제세야라 소바 계시에침메 탐절하제세야라 소바 조카르스나 수균기 제시에당 여와지당난신시에베나 또 공도 시에베 초시부디토네 어디장 능그제 디딩에 탐절하제기 꼴러야이나 모두 시베 규림 난라 공도 모두 시베 낭스 시부 대쇼라 공도 땜베 낭스 시부 티 난라 모두베 고든 땜루기 남아 저가담에 모두 시두에 我说 我的马车空了呀，俺做铁达，说是一万三百七度，要么呢一万几的百七度，年了呀，俺白酒经营的下节，一宿十八点子，几个人的，唐伯伯那吃下，是要给明天的这下边呢，我就说的开的是呢，明日完了，明天。 당아돌이야 코든 가르 때마다 베스나 이기지기와 암 남당 운주기 민잠 때마다 양마나 최기 민잠 때마다 당 운주기십에 민 딘데지 시에두자네 네 당 운주기세야디 근데지글 스그와다 운주기수 러구야 금제 가르르베 라수업에 된다디게 네 신규와다 로알라 네 신규와다 은데 네 신아 파르기 강사기 시베 예부터 요마데 루알라 제장 거비 문주스 민티다 러구베 금제 카르레 파르기 강사라 다트고바라 소바 야마나 파르기 강사라 고든디 시에고바라 소바 중외 겁라 문주스야기 민디 제레야이나 담잘하지야기 체 자외 수요하데 베차샤베이나 문주스야디 제레야 문주대 어야 문주대에도 부자워레 아디 자외 넘버 딜레야 카드시에버드 베스나 탐절하제기 체디 자외 지라 그 누버 카드 템버드 베스나 문죽집에 민티 코드 식균 치매급러야 정규여바 시에규여바 땡규여바 소기 전다디 땡바디 루알라 문죽세야디 민레 민디 지라 문죽 땡스도 전에 문죽스 러구에 금제 카드레 지금 치매급러 시에게 인시베 코든 딘데치 누버 딘데치 터바레 터바 인자 디학제 시에베급라 나바 디직라 카르스레스나 니치 딘베 탐자학제스기 디는 아주 빼 탐부로와라 빼 니바 빼나 차샤 문죽 인세샤 어 문죽 이게 이마 강신 문죽 인시에버데 아 문죽 인시에버디 나돌라야 튼다 카르덴버레스나 문주기 이게 임바 강식이와 문주기 이게 임바 댐베 주바 통우 딘데지 나졸리야 댐바레 아 문주기 임바 강식 문주 인수도 되네 문주기 임바디 내 신규 와르바

홍도 나도 배시 샤제 남바 두두구 토하네 니제 젠바 준젠 젠바 이와 젠바 예시 젠바 소하게 담달 하제기 지 루루타 지 추니디 나도 모두 세버데 치대지 로제 삼루당 20지 치두자네 담자와 집에서나 담자와데 나오는 나바디 직바디 베스나 나바한 직바 말에 제다시 소소리야나 이외 캐지도 아샴나 예 공도 모두 송신배 이와 시부 대다 쏘라 시배 团에 샴라 모두 죽은달 아 치당은 당시 당보 균전진배 탐절하제 균전진배 탐절하제 세디 공도 샤배 배주그 원의 시배 이나 운주 인대 세기 남바 주발라 오 남바 딜레야 이나 균전진배 탐절하제 시배 나오나 군대쯤에 탐탈하게 세야지 근대지기로 고구구가 됐으나 치둥음에 걸러 야이나 치다 최부터는 군대여봐 쿵당룽여봐 딘대여터는 치다 최부 저저 강시대 끝나차샤 문죽이기 강시 문죽이인스 러브를 와라 재산디 문죽이인바 강시 문죽이인스 러브이나 곧 군대인다 제발래 쿵당룽여봐 마오지래 재산 저저 딘대지 땐제 음에 걸러 땐배 주둔티 군대에서 전배 치도 담절하제기 체지 자제 치매 겁려야이나 응음을 전배 된 강태 군대에서 시발 정규 유배 된 전배 남바 딘대지기려야이나 군대쯤에 담절하제스로래 당군주 인대스 군주 이게 이마 강신 군주 이게 레스 시에브로 와라 오늘 인급의 군대들이 키랑 그 신기 요할때 오늘 파르 강사라 다들구고하래 렌트구고하래 파르려야 세세치구고하래 디나 문주인데 민강아 강톱게 민시기 남게 원도 죽배서 대부 최근 침해가라 정규유배 된댄바 딘데지글야이나 군대쯤에 탐절하제스기리 시양아도 빼라지 샤비나 콩글 로종라 둠데 통에 아니 최근 응매급려야 치다 최배토하네 군대 양다다 제배고네야 마오딘데지 시에버발 저시 당 무불 롭종라 둠데 톱네베데 머셰발라 콩그 롭종라 둠데 톱네세 마와디 쉐그베 금제 카리나 다디 금제 창충나 콩그 롭종라 둠데 톱네데 나샤메야 금제 창으로 윤도네 좀바 텐드 윤키 롭종 나와 장오 쉐베데부 야 비차샤베나 메타바 이 메타바 인테 듀제 인베소 가월웨이띠 대퇴남 지신 두배소 당하는 신기 태진기 샤베 빼더부 문주인띠 강아 강톱기 민시기 남기 원도 죽배칠 빼디리 상마 윤재즘에 탐절하제 샤다리 직등음에 겁려야 티니 주바지땐 주바지땐제 티다른 마오의 금제 티다른 쉐구베 금제 강인비 땡구베 츠나 티니 탐절하제기 체자제 직등 치매 겁려야 음을 땡배 된디 금제 창문대부 금제 창문 인자 직등 치매 겁려야 윤재 땡배 자지안 레그를 발라 끝나 차샤 콩글 롭종라 둠데 통 데 균두네 전바텐드 균기 롭종 난외 장오 시베 빼더뷰 와라 주베 세이디 균제데메 다르와라 디나 균제데메 담달하게 시베데레 콜라야 캐주장요레 캐주드 카레스나 지둥에멀야이나 균제여바 로아 떡제 심주 제베 소기 멍시 와라야이나 균제 양다게 되네 타 최배터네 된다지데 아 된다지 댐바 디제르야 탐절하제기 자지자제 치매급려야이나 응어머시에베 된다티 균제 청규유바 댐바 딘제지리 제다 시양캐주 가르가르서는 균제 댐바 인자 되네 자 치매급려야 균제 댐베 체장 되네 치마르슈부디 균제 댐베 탐절하제기 캐주장리 디나 나도 치다게 낭세 당보 윤재즘에 탐절하게 시바디 다샤망에 지라기 낭세 니바 니지즘에 탐절하게 세디 고롱어드 슈기에 니지즘에 탐절하게 시바디니 공어야 난제 두르뚜토네 빼샤바디나네 문죽세야들이 문죽시바디라 문죽대 세야기 탐절하제기 다디자제 니지즘에 탐절하제 젠바 죽베 추지 모두 슈빙바라 이득을 시에버데 이득을 시에버데 탐절하게 시에버데 근데 지금 고구려로 했으나
치든 치매급라야 니직 시엔 덴바시바디 튼다데 마레 니직 덴베 탐절하제스도 전에 치든 음에글라 니직 시에 치든 치매급라 니직 시엔다딘데 덴베 코든데마딘데라 스그와 마레 오나 컨데지라 스그와스나 응어머 중에 니직 강태 다 코든 치매급라 증규유여바 정규유여바 시에규유여바 덴규유여바 소하게 전대마딘데 지라 시에바데 디급라 총회 니직 세즈두가라 니직 세디 민직라 코는 초과데 민디안 컨데직라 코고가르스나 지주급 민직 코고가 아오나 민디라 대셰 치고와르바 민디라 대셰 치고고 유나 대제 민디 대발에 게디 따와 민지 인자 딜이야 다든 대셰 치야요 마레 오나 니직 디 컨데지 코고아스나 지주 민강기 코든려야이나 대시 지규유바 코든디 꼴려야이나 모두 지규유바 디네지기 코든댐바 인자 디거 니치디니 민이바 강시라 지주 민강기 코든 진규유바 댐바 디네지기라 코고데 배차샤베이나 더징아도 공려야 모두 송순베베 문죽 대스더블야 차샤 문죽 시바디 지루그 민르와라 내는 지루 민자 공이지 양레 땅 문죽 대 민시 이기 남겨 원도 주베 이기 임베소 문죽 시바디 첸테다 민테다 소유급의 경제 카드에서나 민시 이기 남기 원도 주베 인자 내는 문죽 술러버레 지앙아도 탱아 롭중 제스인베 낭두 카직다 조아제 베다주 슈브나 아도 너무 숨주바 시바디 롭중 슈초르와라 순주바 때 순주바 시베 민디 코든 카레레 때시바디 자제 치매급러 땡규유바 땡버러와라 순주바 때 순주바 슝월라 지지 쇼아리가 순주담 예베 대달수요와레 시바드부타 다가는 신기 응음을 러뚜럽종 채우러와라 난도 러뚜 시베 니직디 지혜라야 사다다 따등부 떼지 자제 러뚜 때 누가 가르쳐버려 러뚜 시베 민디 코든 직균 치매급러야 제시 격구이 시베 튼다딘데 시댐으러와라 러뚜 때 코소아기 라르체규 튼 강시 레식 대장도 뒤디 로발 코에서 너도 시바디 나도 시바다고 띵에라 겐디 롭종 채우러와 겐디 롭종 채우나 겐디 시바디다 드롭이나 겐디 테 겐디 시바디 자제 타정무 테 시바디 자제 담전하제기 테디 자제 겐디 테 싱어지 팀베 겐타 미팀베 겐 다가는 싱그 듀바제기 튠댐바 인자 겐듀시 러버레 시바더부 니직드메 탐자라제레 이겁기 니직 시바디 공라양어드 송스바 능신 민인바 강식라 지주민 강기 코든 진주유베 튠댐바 인자 지주민 대시 격교유바 딘데지로 코고고레 마도지기 민유도 줘로 코네 미직바지레 디나 냥어도 시에게 치다 낭스 니바 니직 딘베 탐절하제 시바 디고라야 예 리젠 디나라야 냥에 학제기 튼기 죽도 시에벌레 니바 탐절하제기 치다 낭스 강보 경제 딘베 탐절하제 타 니바 니직 딘베 탐절하제 니그 고라야 이나 어디 슈 투바 예

0: tamzin che to zone tyun le che ta bu du kong be ji cha ju la da da ding sup che ba da tyun sar be ring lu su jun kong be chuk jin dong wa tyun le ma la jin bu da nyam ji kong be gyo bu dong wa che che de le dyun kha tyun gyu yong wa da gu di din di dong gu chum re ji xin nyu ba tyun be ti be le ba cha gyu ru mi to bu du ce si ma la kang gyo jun ba da chun ni me jin luk de mi dyun be jin zu ta gyun du gyu ru ju che ba kile la tyun gyu ji ka ne tak ju chi ro che che de ngun tyun su jun le ri kong be dong we 쿠유성부증교시송유 소래당 최진지연보다 계급 비교를 우린 개수지급한 흉궁균으로 뜨고 우린 장소신진 후배신진제기 긴구로 둔키 비리 땀시에난유 우정룡 최조를 쇼유 최조대 닌진카바리긴 남배토네 공조체유 신진타 란경중 태도총계대 최시로교육기총계대 신장통기족주막대 중앙의 계급리공기 제유천바 제유미망초바 중앙기 도담치비 무제 리공다 킬레가시 중앙 모위 리공기 제유디 첸 수준 내리 개공기 제유 킬레지기 경고로 된소 촌도로 쇼유
1: 디글레 코네 비회네츠 디글레 공기 중앙 인지 리공기 뉴제 곱주토 증류 젠타 방미제 냠제 젠키 카초 균형 지니 문튼 수준 내시 균투 톱치 동구시 바 비유시
0: 디글레 공네 비베니츠 금你说这孙别中国的一下下轮南这几我们蹲错的中国的一下下轮南这几从蹲的马脚欧洲的这局蹲您广西南宁土国错过的中国中央七次局的军列无云解释几局看个总的选拔丁学祥从都的修过马赛西这样送予丁学祥起中国的一下下轮南这几让美女总区你全你被两万几吨错过总共级别西丁开前不行事 年冬你说这几轮大话就记吧了主席习近平起中国的一下下轮南这几让美女总区的不惜松茶来过了组织我怎么结果组局全国端南话题让美女总区的出在特别特别确实空别组局了规定东西卡不叫塞端南语全你比推梦别尊我中国的一下下轮南这几让美女总区拖到爬的松度 电兵啊，过去拖把的，有些重点拖的，施工编就严重空白了，规定旅店停的，施工就忙做了，我们紧紧去偏不准越级送油。丁学祥去中国的一下下轮南这一期，让美女总可以不惜送茶来过了，人不出去一个的，女不停把的，六零打的白鸡，施工编就空白了，闺女三百军舰没把了，女就来接电那么的，天天空气，全国卡西端那么的，今年。
2: 사공고예추제균용래토르동교로구디단에티베투구창외냠래좀시다람수젠기구지주바다사공시지젠기촘래침부주교수동교다니니뉴종마조냠래기뷰제토동림부라구디단데냠래기띵섭제다갸치제아르베치로동와다툰래제타다코주제다댐부용와라냠도송경체교숨니사다르켜공기냠래
0: 丁色的丁地用瓦的固地当地，沙公及成绩编就的，没得人流空别了固地动瓦的，库里有团在的，小学女中下坠突破解救，新年平均集体我这边得地的女子用瓦的固地当地，蒙西这个组织了，解救了差不多几固地动瓦的，就在投票给及甘肃女中给追了三十八，年度中秋节时，巴尔梅总统宣布，牛说的，我的南极军列总理宣布，范家苏，罗西军列总理宣布。 沙伦赛，一下沙伦南这些冲击高进空间，国足在各路小国马赛西在江送雨。特级丁学祥去公众处的领导，我们敦促国促办协助南雨。国足在各局级别级，丁学祥去我们敦促政干部，国事南我们赛，争取前边更高的别的南雨。在居住年纪七十多，丁学祥去牛说的范家苏沙伦赛界的建筑南雨，空气。 中国桥的桥卡的年度，做大的推动文件开进帖，作为习近平的车的突然主动速度动画的，空白的特殊阶段了，熊人脚吧，我们娘们也加起了动画，没就人类别的加起了动画，特别他们是给两万几吨错吧，年终七八千几，四个的殖民团结定的用完了，立即特别七八百度月接送月，七九几十九名的座位，中国四个的空白帖，六百开进准备七八了，才对我就那么的。
2: 况且，中国桥的铁工卡给你们的顶十多吨瓦的，比在投票聚集南极人中了，规定当地全年比民忙了，地基特别七八吨度有接送有。广西属小别人，丁学祥等多中国的一些下流南极阶级，没得人员研究你们来点点的。
0: 광시 각제 직리 심주칸도 폐비대 미드브 링뉴 냠레 공배다 중감 코리오 송급 주종 소지 레든테 독심난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지 주디니 게스 지급칸 송교 중례 칸키 롱어첸키 차쿠이 중업의 고수를 주전 소우 무제 송교 용다 송도 공소 제시 계급 롱첸년 제 지급 주기 지급 경고로 회 롱어첸키 차쿠이 중업의 시 장계키 롱친년진타 자기 단위 레고 친분이 냠지 등섭타 튠졸 피게르 구디다네 롱친년진키 단위 협공교 루시 카창말 미탑 증류 사르드타 비주 저교 무튜 등섭 동교인 시 모조나오시 나닝키 루주팔 장계키 자기 단년키 저주바 미통주 주타 저고타 세고스마타 장만키 니셔를 찬용 단년 지배 투수 가르문 니길레 계화 Leji Chomde Shikun, Gortung Juru Chichita, Nidole Gibshi. Mingar, Mithub Ringluke Lakzeti, Nianchi Chubsen, Chagi Chubsen Tan, Guji Longye, Chokdu Guzeso, Lizer Jikaki Chugutan, Jigso, Shibjir, Dongbi, Shibjuso, Lucy Katu, Gekimna, Jushimbshi. Gekub Longjin Nianchi Jikub Jugi, Juta Shunba, Liu Jian Goyi, Longzinki, Chokku Jonga Bishi, Piki Tan Dijala Jigu Chokku Chine. Lakzeki mila shamdi shuwa ta, lakzeki sarsum la shamdi shuwa, tongta parsum tu gyunhyo ta. Mithub rinlu ki, danye nangtu tuyengi jibye gyurim shibu sartu ta pichu la, chudu ta, cendian ta ne. Sartu la cesh yubu ta, cendian pike la, tasa yubu chao gui bie, nyandu na yu. Liu jian guo yi, mithub rinlu lakzeki ne suwa ta dun bie, lungchen nian chin ki danye li se la, nipar tu, ti sung ki chun da yao gui. 中间年轻期单年里程所谓刚子路线塔提醒里程用给囊头来十几日几个你把图密十几日小狗他们进去把云向塔冷路千点云千面板推上动画千里条军表过年心住塔打十几把日一年特区老大七把路途东归时三对天规模动画塔送归时啦送给他这个都七归西送归时 첩신 통제라 멍석이 하장 가보치고 해. 다지 개용수 첩신 통제 다긴 미통주를 깨래 개입시. 뉴돈 싱로를 첩신 통제기 총제 시큰 골통주를 동래 개입시. 탈류 다오당군의 개배팔 차토도 된비 첩신 통제카 치십시 숨심부타. 디 너닝 로시부 덥종숨이부타. 디나 AI 락제 제배 첩신 통제기 주적 골락섬 송급시. 계급 롱진 년진 직급주 자기 당의 리센 토담지 시장 왕小良키 원수 첩신 통제키 점주지자 설정타 규비철시 라달 등섭지니 숲지 디프 민원문 첩둔 지배 리센키 치둔 구수니 커유라유키 종교치니 점주 약보로 총력유부타 톱지유부차구 AI 락제 지배 첩신 피계 하장 교부총화타 돌세 하장 톱송위 원수 설두라 规模动화타 마대 첨티송화 계진염진철교균형제니에야락제제배첩신라 主张宣布和表演怎么来中国登革要不决定这个期电目为国国三班连接后代机会是送不是狂期龙金年轻期当年期给及举办女巴七十多万他随据谈切特俄罗斯推送的动画却开于天空谈读书读这期吧这个期做军人做他查给地步谈两列技术七十多万这期年
0: 中国怎么去要不提问漫画这个图格斯托不求个人是送不是这个来过年被问你出在局队人客家这边中国家族空白端长年少年冬年少这个老路中国家族空白端长家的送去所有的成就送不行不得老公们来家族你的成就我怕了吧家族变局了部队空白了电表案规定特别有劲家族结构都不进组织了偏着三十八团员 Tunnel 家族所准的这个地沟女吧，军队。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징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첸 수구히 텐디 레첸키 낭튜엔조니 계급키 주시구시 한정키 급조선비에 비진 샹산링디키 공무수들러 슈부타 시치 송별고스타 콜레지피 로조계급 공비동치 보세링암레기 럼부사바드베고 동린체터카시르딘티 보세링암레려 균체미파 무유주기 춤제도교 구디단위고 배분럽디키 롱에신 도표지디키 마웅조소 듄규제유지베고 망심 직튼키 제삼 준파 슝능 갸구 시베 고르소히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나 센저나 다왕 구피 세쥐응히 계급키 주식구슈 한정키 급조선